씻는 과일 고르기 참 어려운데요. 과일 잘 고르시는 분들은 비결이 있다고 합니다. 색깔이 아니라 향을 맡아본다고 해요. 향이 진하게 나는 과일이 진짜 잘 익은 과일이라는데 겉모양만 보고는 알 수가 없죠. 가까이서 냄새를 맡아봐야 진짜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겉모습만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잘 차려입고 웃고 있다고 다 편안한 사람이 아니고 조용하고 소박하다고 다 지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진짜 향은 가까이 가야 알 수 있습니다. 대화 나눠보고 시간 같이 보내보고 힘든 순간도 지나봐야 그 사람에게서 어떤 향이 나는지 알 수 있어요. 자, 요즘 우리는 사람을 너무 빨리빨리 판단해버리죠. 첫인상, 뭐 SNS 프로필, 몇 번의 대화, 그것만으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결론을 내려버리죠. 그러다 진짜 좋은 사람을 놓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겉만 봐서는 향이 나질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 한 주는 한 사람이라도 우리 다시 봐보자고요. 예전에 판단했었던 사람 한 번 더 가까이 가보는 거예요. 예상과 다른 향이 날지 모르잖아요.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시선을 조금이라도 배워보는 그런 한 주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펌펌 라디오. 저는 일곱

네, 월요일에 딱 듣기 좋은 저 찬양팀이죠. Monday Worship의 Worship팀 이름이 Monday Worship이에요. 월요일 찬양팀의 우리 서로를 마주하며 첫 찬양 띄워드리면서 8월 3일 Monday 함께 달려갑니다. OPEN Open the Door, Open the Door.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극동방송과 함께 뿜뿜 라디오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 어서 모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98.1MHz 선수 FM 92.5MHz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모여라 뿜동산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더워요. 3290님께서도 남겨주셨고요. 오늘 밖에 놀러 나가면 이거 버리려나? 라고 또 남겨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야, 뭐 주말 동안에 창원 지역도 전국구였죠. 예, 41도. 어제 41도를 찍고 엄청난 지금 그 폭염에 휩싸여 있는 경남이 아닌가 싶습니다. 양산 지역은 지금 뭐 나흘 닷새 연속으로 지금 40도가 넘어가면서 굉장히 그 유례 없는 예 폭염의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더운 그 지금 올해 양산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엄청나던데 42도 어제는 그러던데 양산에 계신 분들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겠고 우리 경남 지방에 계신 분들도 지역에 계신 분들도 모두 건강과 안전에 또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밖에 나가면 반숙될 수도 있어요. 남겨주셨어요. 어제 저도 그 잠깐 그 저기 교회 예배 드리고 나서 밖에 나갈 일이 있었는데 와 이게 어디서 익숙한 느낌 너무 더운데 익숙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어디서 내가 느낀 느낌일까 했는데 사우나에서 내가 느낀. 진짜 사우나 딱 들어갔을 때의 어떤 그 피부 약간 조금 따끔거리는 거 있죠. 그게 느껴지더라고. 야, 진짜 대단하구나. 예, 사우나가 그 40몇 도 이렇게 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면은 그 느낌 그대로 전해지더라고. 와, 대단한 동이다 싶은 생각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짜 사우나 저 밖에 나가면은. 돈 안 주고도 사우나 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예, 잘 넘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어떤 주말을 보내셨는지요? 또 복된 주일을 보내셨는지 무덥지만 또 그 무더위를 다 날려버릴 만큼의 시원한 은혜를 누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복된 주일 보내시고 또 시작된 또 한 주간 또 파이팅 있게 뿜뿜 라디오와 함께 달려가 보자고요. 오늘이 지난주가 그 휴가 기간인 줄 알았더니만 오늘이 휴가 기간이더라고요. 창원 지역이 오늘이 본격적인 휴가인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차가 한 대도 안 보이네. 대단하더라.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 지난주에 그 휴가 기간이라고 예 그 출석 체크 미션 그거 이제 뭐 실패해도 뭐 그러려니 했는데 그래서 자 여러분들 이제 휴가 끝나면 이제 다음 주 우리가 같이 200까지 달려봅시다 이렇게 했는데 아 안 되겠구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예. 문을 나서자마자 예 많이 들었는데 어쨌든 예 휴가에 돌입하신 여러분들을 정말 축복하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뿜뿜 라디오와 또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아 여러분들을 위한 예, 휴가를 못 떠나신 분들이 지금 방송 듣고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을 위한 또 한 주간의 방송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또 이렇게 휴가를 못 떠나신 분들 휴가 기간에도 불구하고 뿜뿜 라디오와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한 주간도 뿜뿜 라디오 시원한 찬양들로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소감난 마음들의 행복을 자, 그래도 출석 체크는 이어가 봐야죠. 뭐 미션까지는 아닙니다만. 뿜뿜 두 글자 단문 50원 샵 0981번으로 남기시면서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0: 섬남시 휴가 떠나는 길입니다라고요. 축하드립니다. 나도 될 것 같아. 나정 1917 5612 입장. Check it out, 차지형. 창수, 창수, 하, 창수.
1: 네, 높이 들기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거예요.
0: 네, 병옥 씨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1등하는 예쁜 언니.

7763. 오. 용기 원기 권용기 우리들의 해영 우해영 입병훈 입병진 남병수 강수덕 최유원 네, 보경씨도 입장하고 있네요. 고맙습니다. 정병남 단문 50원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뿜뿜 두 글자 남기시면서 입장하세요. 여러분 뿜뿜 출석 체크는 계속됩니다. 입드럼이었습니다.

자, 브라운 월십의 복음 들고 찬양에 이어서 나의 죄를 씻기는 AJ 월십이 찬양합니다. 멈출 수 없는 찬양의 열기. 휴가 기간에도 찬양의 뜨거움은 계속된다. 뿜뿜 출석 체크도 계속됩니다. 단문 50원 샵 0981번으로 뿜뿜 두 글자 으스으스 보내쓰고 입장하쓰고 오늘의 말씀 챙겨가세요.

네, ASA World Steve의 나의 죄를 지키는 찬양까지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예, 찬양 중간에 여러분들의 문자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아, 거기서 DJ가, 예, 흥분한 나머지 조금 말 실수가 있었어요. 어, 예, 우리 신혼부부, 주원이 은주, 요 부분을 바라보면서 DJ가 축복한답시고, 30년 동안 신혼같이 알콩달콩 해라, 라고 했는데, 예, 100세 시대에, 예, 30년만 알콩달콩 하면은 안 되죠. 예, 그렇죠? 네. 아, 죄송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고요. 어, 주님 뵐 때까지, 예, 쭉쭉, 아, 지금의 이 달콤함들 유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평욱 씨가 30년 유효기간인가요? 속마음인가? 라고. 아니야. 예,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잘못 나온 거야. 말이 잘못 나온 거야. 예. 자, 성령님께서 저의 입술을 또 지켜주시기를, 예, 또 오늘도 또 기도를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고, 예. 아, 또 두 분이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 정, 수아, 오늘부터 수련회 가는 우리 아이들 모셔다 드리고요. 어, 우리 아이들 날씨보다 더 뜨겁게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요. 어, 이제 뭐, 중학생, 고등학생, 우리 대학생 여러분들, 또 수련회 기간이 또 임박을 했죠. 네, 임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곳곳에서 뜨겁게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진행이 될 텐데, 여러분들께서는 많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아주 그냥, 어? 우리 한반도가 아주 그냥, 어? 들썩들썩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예, 기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을 외치면서 그냥 들썩들썩 할 수 있도록, 예, 여러분들께서 기도를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 전해 드립니다. 그냥 냅다 데려다 놓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란봄님, 중학교 2학년 따님, 아직까지 주무시네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예, 조금 더 두실게요. 예, 조금 더 두실게요. 아, 방학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많은 우리 10대 청소년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한 학기 동안에 어떤 그 밀렸던, 수면들, 예, 이런 것들은 조금 챙겨줘야 됩니다. 예, 그래야 평안해요. 잠 모자란 상태로 그 이렇게 뭔가 그 하루를 맞이하면 굉장히 예민합니다. 예, 예민하고 그 예민함이 세계 곳곳에 이 열방 곳곳에 흘러 퍼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막아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꼴 못 보겠다고 그냥 뭐 냅다 깨우고 뭐 5시부터 깨우고 이러지 마세요. 예, 좀 내버려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어날 때 되면 일어나겠지. 자, 또 어떤 분이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까? 김영

언주씨, 피곤한 월요일입니다. 저희는 지난주 목금토 서울로 여행 다녀왔어요. 엄숙했다 진짜. 아, 목요일은 Fear Worship 찬양예배에 갔는데요. 예배당이 만석이라 1시간 뒤에 입장이 가능했습니다. 겨울에 갔을 때는 여유로웠는데 여름은 다르더라고요.

이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어느 그 찬양이든 어느 자리든 뜨거워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어떤 그 올바른 자세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 제가 뭐 쭉 이렇게 뭐 말씀드리는 이유는 뿜뿜 라디오 두 시간 동안에 은혜 많이 받으시려나요? 그 말을 하려고. 나 그 말을 하려고. 공교롭게 딱 두 시간 또 갔네. 우리랑 방송 시간이랑 딱 갔네. 두 시간이 피아월십 두 시간 예배랑 그제. 그래서 우리 뿜뿜 라디오도 예배다. 주 안에서 뛰어노는 예배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면서 조금 가벼운 예배라는 아니에요. 예배예요. 예배.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임재하신 우리의 모임 가운데 예수님이 임재하시면 그것이 예배죠, 그죠? 예, 그래서 매일 매일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도 우리 감동의 도가니탕 예 한 그릇 하시라 이런 말씀 전해드려 보면서 자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Bread Worship의 주의 발자취 따라.

3분 50원 샵 0981번으로 남기시면서 어서 출석 체크하세요. 휴가 중이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그래도 출석 체크하세요. 휴가라고 말씀 묵상하는 것도 휴가야? 그거 아니죠? 한 구절의 말씀 전송드리고 있습니다.

0: 김철림도 함께하고 있고요. 김병연. 이하윤 입장. 휴가 중에 출석 체크하신다는 3913님 고맙습니다. 아름다운 발걸음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1: 마실 거예요?

The Bread Worship의 주의 발자취 따라 함께 달려봤습니다. 빵 찬양팀이죠. 예. Where the bread? 맞잖아요. 예, 그 빵. 더니까 정관사. 그 빵 찬양팀 함께 달려봤습니다. 자, 8월 3일 월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생방송으로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LIV 라이브로 함께하고 있는 시간 9시 25분이다. 이런 말씀 전에 올리면서 생기생기

이 증승기세 오늘 휴가면 출석률 더 떨어지겠네라고 남겨주셨어요. 맞지? 예,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예, 맞는데 근데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뿜뿜 라디오가 또 이런 때 또 재밌어. 네, 이런 때에 또 다른 재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DJ 마음도 굉장히 여유로워지거든요. 그래가지고 DJ 마음도 여유로워져서 여러분들이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주고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그 뭐 휴가 기간이니까 뭔가 막 달리는 뭐 코너 막 빡빡하게 막 이렇게 하기보다는 또 여러분들이랑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그런 즐거움 아시죠? 뭔가 예전에 그 공휴일이나 뭐 휴가 기간에 다들 이렇게 쉬실 때에 회사 나와가지고 학교 나가가지고 약간 여유롭게 한산하게 복작복작하다가 한산하게 뭔가 내 할 일을 할 때 어떤 그 즐거움? 그거 뭔지 아세요? 그거 아시죠? 예. 아무도 공감은 안 해주는데. 어쨌든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다. 휴가 기간에. 그죠? 네. 그 추석 때나 뭐 이럴 때에 차량들 다 빠지고 나서 뭔가 한산해진 그 도로를 나홀로 이렇게 드라이브 할 때. 좀 그런 건 나만 느끼는구나. 이병옥 씨, 여유인지 공허인지. 라고 남겨주셨는데, 예, 아니에요. 여유로 하자. 예, 여유로 해요. 여유로. 2999님, 휴가, 그 먹는 건가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예,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예. 좀 아시는 분들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휴가가 뭔지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꾸 말씀이 길어지네요. 그러니까 이런 재미가 있다니까. 휴가 기간에는 이런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그런 기간, 아주 좋은 기간. 디제이는 개인적으로 꽤 좋아하는 그런 기간이다. 이런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말씀 퀴즈 함께 풀어볼까요? 그러면, 예. 자꾸 말씀이 길어진다고 그러니까, 예. 오늘의 말씀 퀴즈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뿜뿜 두 글자를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전송해드린, 단문에, 문자 단문에 오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지 정답을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이것이니 이것이니 이것이 무엇일지 정답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뿅뿅이니 자, 과연 이것은 무엇일지 정답 단문 50원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답 남겨주신 분 중 추첨 통해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퀴즈 함께 풀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 가운데에 제가 내어드리는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이것이니 뿅뿅 둥글자.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찬양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퀴즈 함께 풀어보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 가운데에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지.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뿅뿅이니 두 글자고 히읗 기억 초성 힌트 내어드렸습니다. 자, 과연 정답 무엇일지 오답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죠. 펜지 편지 예. 편지 전보 나오고요. 예. 그리고 레터 나오고 있고 망하는 이것이라고요. 주식녀라고. 그리스도의 주식이라니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예. 자, 허거 히읗 기억이 허거예요. 요새 허거가 유행이던데 유행 지났어요. 아니요? 유행 안 지났어? 학교! 허그! 허그! 그리스도의 허그니, 좋다. 주님께서 나를 포근히 안아주시면 얼마나 좋아. 허그 좋네. 휴가! 에, 좋습니다. 히읗 기억 맞네. 히읗 기억이 많아. 에, 해금도 나오고 있고요. 자, 과연 정답 무엇일지? 조금만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정답 공개하도록 할 거예요. 단문 오시면 샵공급 81번. 자, 힌트 조금 드릴게요. DJ가 찬양을 또 곧잘게 불러드리잖아요, 여러분들께. 나는 그리스도의 여기까지.

자, 오늘의 말씀 퀴즈.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뿅뿅이니 히읗 기억. 나는 그리스도의 스멜. 과연 정답은 무엇이었을지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향기였습니다. 향기.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내음을 내뿜는, 향기를 내뿜는 그런 우리 뿜뿜 라디오 가족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해 보면서, 자, 오늘 정답 남겨주신 분 중 세 분 추첨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브가 찬양해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The Love, yeah.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찬양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자, 뿜뿜 라디오 생방송으로 함께 달려가고 있어요. 9시 41분이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한 문자 참여 공간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단문 오시면 장문 100원, 샵 0981번과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여러분들이 이야기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소중하고 특별하게 모시고 있습니다. 또 휴가 기간을 맞아서 더욱더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 진득하게 모시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놀러 오시기 바라겠고요. 최지혜, 메시지 창이 조용하니까, 예, 조용하니, 막 메시지를 막 올리기가 참 어렵네요. 라고, 예, 저희 어플리케이션 쪽에다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힘내시라고, 예, 우리 함께 힘내요. 디제이도 함께 할게요. 라고 채팅을, 그, 답장을 적었는데, 그 뒤에 싹 사라지셨어요. 예, 어디 갔어요? 이거 눈치게임이야? 예, 나만 두고 어디 간 거야, 지금? 예. 나 여기 여전히 있어요. 예.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병수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네. 이건수인데, 그 어플리케이션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 가운데 글자, 이름 가운데 글자를 별표 처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병수로, 이병수 나예요. 예,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네,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또 어떤 분이 함께하고 있습니까? 이병욱 씨가, 그, 와따마 20년 타임머신이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그죠? 우리 그,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 찬양이 꽤 오래된 찬양이잖아요. 이게 언제 첫 찬양이죠? 발매가 언제 된 거죠? 이게? 제가 지금 한번 찾아보고 있는데, 요 찬양 같은 경우가 2004년이네. 예, 발매일이. 예, 2004년에 이제 발매가 됐으니까. 20년이 넘었네, 진짜로. 와, 진짜 시간 빠르다. 정말 그 축복 찬양하고 하면은 다 우리 이거 하고 했었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런데 20년이 지났네. 예. 또 어떤 분이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까? 김병애 씨. 아장아장 걷던 아이들이 이제는 첫째 마태는 졸업 전 일을 하면서 자신의 진로를 위해 기도 중이고요. 둘째는 복학 전에 교회 청년들과 태국 단기 선교 중이고요. 막내 에스더는 청소년부 몽골 단기 선교를 위해서 짐을 싸고 있습니다. 언제나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예. 아, 아장아장 걷던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나가지고 이렇게 주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내가 가겠다 자신해서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진짜로 그죠? 이렇게 엄청 뭔가 마음에 깊은 감동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로 예. 정말 응원하고 그 뜨거운 여름 잘 나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또 해외 열방을 또 품고 가다 보면 우리의 어떤 그 영적인 시야가 확 트이잖아요. 진짜 확 트이잖아요. 그래서 잘 다녀왔으면 좋겠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로 예비하신 그 모든 것들 다 보고 듣고 또 느끼고 그렇게 돌아왔으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더 멋진 주의 신실한 자녀들이 되길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병정 씨 20년이면 저는 다른 쪽에서 활동하고 있었을 때라 어쩐지 힌트 찬양이 낯설더라고요. 그 다른 쪽이 그쪽 다른 쪽이구나. 예. 어떻게 저기 불 쪽이에요? 예.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돼요. 자, 6213님 함께 하고 있고요. 바로 주님 오늘 뿜뿜 시간 너무 빨리 지나가네요 라고 또 남겨주셨습니다. 태지에 고맙습니다. 돌아왔네.

자, 우리 정원 씨는 휴가 첫날이라서 남편과 서울 가고 있다고요. 친정 어머니가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해 계셔서 서울 가는 중입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자, 조심히 안전운전 하시고 어머님 잘 만나 뵙고 오시고요. 우리 어머님 쾌차하실 수 있도록 봄봄 라디오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자, 정수아 씨 베이보리 찬양이라고, 예,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라고 남겨주셨어요. 아, 베이보리는 다 아는구나. 예. 자,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찬양은 뭡니까? 신청 찬양 담문 오시면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남기시기 바라겠어요. 서머 스페셜 기간 동안은 틀어드리니까. 자, 저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0시에 우리 다시 만나요.

0: 기쁜 소식. 기쁜 소식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은 장유중앙교회 이경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창원 극동방송 방송가족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사건들은 대부분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또 인생에서 가장 속상하고 가슴 아픈 사건들도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부부간의 만남, 선생님과의 만남, 동료들, 친구들과의 만남, 그 만남이 결국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또 하나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이것은 일생을 결정하는 것 이상으로 영혼을 결정할 수 있는 만남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한 여인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난 사마리아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마리아의 한 우물가의 여인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외로운 인생을 만나기 위해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에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7절 말씀은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이러한 사막에서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저녁에 선선할 때 우물가에 와서 물을 길곤 합니다. 이분들은 낮 시간에 활동하지 않습니다. 낮 시간엔 대부분 잠을 자죠.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이 여자는 대낮에 남들이 잠을 자고 물 길러 오지 않는 그 시간에 물을 길러 우물에 왔습니다. 이스라엘 시간 6시는 우리 시간 정오, 즉 12시쯤 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더운 시간에 그는 우물가에 나와서 물을 깃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다른 사람은 활동하지 않는 그 시간에 우물을 길러왔을까요? 예, 그것은 사람들 눈을 피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사람을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고 싫었던 것, 외롭고 고독한 인생의 한 표상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그녀를 찾아오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4절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말씀에

0: 원어는 이데이 데 아우톤 디에르케스타이 디아테스 사마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데이라는 말은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 원어 말을 그대로 직역하면 나는 반드시 그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야겠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제가 이 원어에 나오는 디아테스 사마리아 할 때의 이 테스 즉 그라는 뜻인데요. 이 말의 의미를 살려 다시 한번 번역을 해보았습니다. 나는 사마리아를 통해서 반드시 그곳에 가야겠다. 그곳에 가야겠다. 바로 우물가죠. 그런 뜻이라는 거죠. 제가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통해서 그 우물가에 찾아가신 것이죠. 여기 여러분 어떤 강력한 의지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고독하고 외로운 홀로 살아가고 있는 이 여인을 만나시고자 하는 어떤 간절한 열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수도 있죠. 여기 사마리아 그리고 이 우물가 야곱의 우물이거든요. 여기에 너무 가고 싶어서 간거 아닌가? 그렇지 않죠. 여기 사마리아는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고 머물기를 원하는 곳 그런 곳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로부터 이 사마리아는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아서 침략자들의 발 아래에 사마리아 땅은 실게 밟힘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수치를 당했죠. 그리고 이 침략자들이 정복자들이 되어서는 그 땅에 어느 정도 머물게 되면 자연스럽게 국제결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제결혼하신 분들이 많았죠. 요즘 보면 다문화가정이라 할수 있지만 예전에는 우리도 조금 좋지 않게 본 분들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다 쪽, 그러니까 예루살렘 쪽의 사람들은 굉장히 이 사마리아 땅의 사람들을 천시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갈릴리 쪽으로 볼 일이 있어서 간다고 할지라도 그 사마리아는 중간에 있는 그 땅을 절대로 통과하지 않고 조금 돌아가더라도 옆으로 갔던 거죠. 사람들이 피해 다녔던 유배지 같은 땅이 그 유랑의 땅이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를 바로 그곳을 반드시 내가 가겠다. 통과하겠다, 그리 가겠다 하시는 거죠. 남들이 거부했던 그 땅을 꼭 가셔야만 했던 절박한 이유가 예수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여인과의 만남이라는 이유죠. 한 여인과의 만남을 위해서 사람들이 거부하고 거절했던 그 길을 예수님께서 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와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어떤 갈증,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어떤 열망 이상으로 아마도 10배, 20배 예수님이 더 나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먼저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의 자리에,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모든 영광 다 버리시고 찾아오셔서 남들은 마다하고 남들은 피해가는 길을 지나서 아니, 그 길을 향해서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가고 멸시하고 천대하는 당신을 만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 기쁜 소식 지금까지 장유중앙교회 이경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지역번호 055-313-4268 313국의 4268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기쁜 소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호남권 연합 라디오 전도대회를 통해 결신한 최영숙 성도의 고백입니다.
1: 저는 극동방송 광주 전남연합 전도회 VIP로 초대를 받고 지금 신앙을 이어가고 있는 최영숙 성도입니다. 저는 광주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교육행정직 집사 동기인 하은경 집사를 통해서 그렇게 언니 가자 했을 때 약간 전도당할 두려움을 느꼈어요. 첫 무대가 어린이 합창단이었어요. 너무 황홀한 거예요. 베이복스 감면 부부 간증도 나오고 정호윤 테너 행사가 시작됐을 때 아 나는 끝났다 하나님 마음에서 내가 진짜 이제 벗어날 수 없이 됐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그리고 이제 그냥 목 놓아서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면서 근데 이제 감면 집사가 이제 간증을 할 때 그 과거형으로 모든 것이 은혜인데 내가 너무 가지지 못한 거 그리고 아픈 거 막 이런 거에만 집중하고 찬양하고 막

0: 하면서 울고 막 은혜롭고 하면서 하나님 안에 살아야 될란가 보다. 은경이가 저를 극동방송에 전파 선교사로. 근데 제가 2024년 3월에 큰 일을 치렀어요. 그때 은경이가 나를 위해서 너무 가슴이 아픈데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서 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함께 기도해주면 언니가 빨리 환란에서 벗어나겠지. 극동방송에다가 이 전파 선교사를 저를 태운 거예요. 전파 선교사를 태우고 후원 헌금까지 하는 걸 듣고 은경아 진짜 날마다 기적이고 그날의 전도회 VIP는 전도회의 VIP는 나였지만 내 인생의 VIP는 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역사했지. 그날 전도회 VIP는 나였지. 그만 내 인생의 VIP는 너야. Everyday is miracle. Everyday is miracle. 날마다 Everyday is miracle.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호남권 연합 라디오 전도 대회를 통해 결신한 최영숙 성도였습니다.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송. 목장에서 직접 만든 고농축 수제 요거트 야베스 목장과 함께합니다.

0: 1분 찬송. 목장에서 직접 만든 고농축 수제 요거트 야베스 목장과 함께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극동방송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창원 마마클럽이 함께합니다.
1: 하나님, 이 시간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광복 81주년을 맞이한 대한민국이 일제강점기의 압제와 고통, 해방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외교, 종교, 국방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 합당하며 오직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과 역사와 국민 앞에서 바르고 정직하게 책무를 다하게 하소서. 여야가 갈등과 분열을 멈추고 공정과 법치, 민생을 최우선에 두게 하소서. 격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당면한 위기를 헤쳐나갈 지혜를 주옵소서.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모든 부정과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아 주옵소서. 국민의 공분을 사는 모든 부조리와 탐욕을 끊어내고 서로를 신뢰하는 정직하고 투명한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대외 경제의 거센 파도와 원자재 가격 상승, 고환율 부담으로 고군분투하는 중소기업과 산업 현장에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주소서. 기업들이 위기를 극복하여 소중한 일자리를 지켜내게 하시고 청년들이 꿈을 펼칠 기회가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의 안보가 정치적 이해관계나 이념의 논리에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철저한 국방태세로 국익을 지키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국가 존립을 보호하는 일이 최우선이 되게 하소서. 주께서 이 나라와 전 용토를 친히 지켜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네, 당신을 향한 노래 국립합창단의 찬양 함께 하시면서 8월 3일 월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2부의 문을 활짝 열어봅니다. 2부도 역시 생방송으로 함께 달릴게요. On air, on air. 빨간불을 켜놓고 여러분들과 함께 달려가는 뿜뿜 라디오 10시 7분이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면서 FM 98.1MHz 센서 FM 92.5MHz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의 2부 청취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격한 참여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81번과 어플리케이션은 무료로 함께 달려갈 수 있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의 문자 참여 격한 참여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격청이 격참이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김예준이가 2부 렛츠고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예, 우리 예준이가 파이팅이 있네. 고맙습니다. 레고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고요. 2053님 결국 휴가가 끝난 월요일이 오고야 말았네요 라고 힘이 많이 빠지고 사실 모든 그 즐거움과 슬픔을 다 안고 있는 그런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감사하며 오늘을 출발합니다라고 남겨주셨는데 아 얼마나 감사해요. 예? 한 주간의 환상적인 휴가를 탁 마치고 나서 계속 집에 있어. 예, 계속 집에 있고 하루 이틀 지나고 계속 집에 있고 갈 데 없고 얼마나 공허합니까. 그죠? 갈 수 있음이 어딘가에 갈 수 있음이 일할 수 있음이 너무나도 기쁨. 이게 일할 수 있기 때문에 휴가가 달달한 거예요. 예, 맨날 노는데 휴가가 뭐가 달달하겠어요, 그지? 달달할 수 있지, 그지? 휴가는 또 휴가니까 달달할 수 있는데 일할 수 있음이 감사하고 기쁨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되새겨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또 어떤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 손희숙이 권사님 새벽부터 나와서 택배 50개 넘게 싸놓고 허리가 아파서 누워봅니다. 더워도 너무 더워요. 건강하게 보내세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예, 또 택배 또 이게 말이 50개지 아우 이게 많아요. 50개면 맞습니다. 이게 실제로 하면 정말 많은 수량인데 그거 혼자서 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 그 하니까 그 저도 생각이 나네요. 몇 년 전이었죠? 한 2, 3년 전이었죠. 우리 그 빌리 그레엄 목사님 여의도 집회 우리 50주년을 맞아서 저희가 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이제 또 다시 한번 기념 집회를 진행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10만 명이 그 동원이 되는 10만 명이 운집을 하는 그런 큰 행사였어요. 그래서 그 저희 극동방송 직원분들이 이제 다 출동을 해서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을 맞을 준비를 했는데 직원분들이 이제 한 게이트씩을 맡았어요. 그 월드컵 경기장에 게이트가 많잖아요. 뭐 수십 개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한 게이트씩을 딱 맡았는데 이제 그 순서지를 배부를 해드려야 되잖아요. 순서지 오시는 분들 순서지에다가 이제 그 순서지만 또 드릴 수가 없으니까 다른 뭐 전단지나 유인물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삽질을 해야 되는데 그 뭐 간단했어요. 그 2,000장씩만 하면 된대. 그래서 뭐 설명을 드릴 때는 2,000장 오케이 알았어요. 2,000장씩. 근데 이게 말이 2,000장이지 이게 2,000장이 여러분 엄청 많은 거야. 이게 삽질을 시작을 하는데 2,000장을 혼자 하려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자원봉사 부자분들이 너무 감사하게 자원봉사자분들이 오시기로 했는데 그 오시는 시각 이전까지는 어떻게든 저희가 담당자들이 좀 쳐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 천장이 와 정말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 그때 느꼈어요. 아 이게 숫자 인플레이션 수치 인플레이션이 이게 굉장히 많이 왔구나. 그래서 그 2,000개 이러면 뭐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굉장히 많고요. 50개도 굉장히 많은 겁니다. 50개 택배 이거 싸려고 하면 혼자서 이 되게 힘든 거예요. 되게 힘든 거고. 아 그때 기억이 나네요. 예, 뜨거운 여름을 그렇게 보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2,000장 한번 해보실 일이 없어야겠지, 그지? 예, 우리. 네, 힘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모두가 휴가 기간인데 또 여전히 또 자리를 지켜서 또 각자의 맡은 바 사명을 다하고 계신 우리 뿜뿜 라디오 가족분들을 정말 응원합니다. 자, 뿜뿜 라디오 오늘 그런 여러분들을 응원하면서 계속해서 달려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피디님. 나현이가 방학이라서 함께 라디오 듣고 있습니다. 반가운 목소리라 나현이가 귀를 쫑긋 듣고 있네요. 근사한 목소리로 이름 한번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요. 잠깐만요. 나연이 듣고 있니? 나연아 축복한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이성훈씨 건디 나 안보이나 보네 휴가나 가야되나 라고요 어제 성훈씨 계속 소개해드렸는데 못 들었나 본데 진짜 어디 가고 그럼 안다 광명덕 입장 자 2부에서도 뿜뿜 두 글자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오늘의 말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챙겨가세요

네, 계속해서 신청 찬양 띄워드립니다. 우리 6살 유아 박유아가 신청한 찬양이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0: 극동방송 2026 썸머 스페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올여름 극동방송이 준비한 특별한 시간이죠. 찬양 하나 또 하나 은혜가 점점 쌓여가는데요. 영혼을 울리는 곡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여름 이 찬양 도저히 막을 수가 없군요. 쏘아 올립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을 넘어 하늘이 열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이 여름의 주파수는 찬양입니다.
1: 네, 서머 스페셜로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뿜뿜 라디오 8월 3일 8월의 첫 월요일에는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시간 10시 23분이다. 이런 말씀 전해 올리면서 자 여러분들의 문자 참여 계속 기다리고 있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81번과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중하고 특별하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7635 우연히 너튜브에서 김도진 가수의 하나님의 은혜 찬양을 듣고 큰 울림을 받아떨었습니다. 이번 콜센터를 통해서 디제이님이 따스한 목소리로 그 찬양의 감동을 다시 받고 싶어서 신청합니다. 불러주실 거죠?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예. 아, 우리 서머 스페셜을 맞아서 우리 뿜뿜 라디오에서 특별한 그 코너를 또 진행하고 있죠. 아, 뿜뿜 은혜의 콜센터라고 어디서 많이 들어본 그 저기 제목 같다고요? 맞아요, 그거예요. 예, 그거고 예, 그래서 이제 그 일곱 명의 멋진 남성들이 그 노래를 불러주는 그거 맞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한 명의 남성이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디세이가 직접 여러분들의 신청 찬양을 육성으로 불러드리는 예, 그런 코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많은 신청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신청과 함께 또 여러분들의 사연도 뭐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뭐 짧은 사연이라도 좋으니까 사연과 함께 보내주시면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뭐죠? 저 한번 찾아봐야 되겠는데 제가 지금 뭐 맴돌고 있는데 그게 어떤 찬양이었는지 갑자기 확 정확하게 지금 생각이 안 나가지고 네. 그 코너 때 한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어려운 거는 예 저기 신청하지 마요. 너무 어려운 거 있잖아 막 항해자 이런 거 예 그런 거는 그 서로 간에 굉장히 조금 부끄러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어떤 관계를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뭐 좀 조금 무던한 걸로 예 가야지 너무 막 고난이도 예 DJ는 가수 아니잖아요. 그래서 차량 사역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큼의 난이도 요것은 조금 좀 챙겨 달라 이런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아시겠죠? 이도진님이라고 이도진님이 부르는 거예요. 김도진이 아니라 이도진님 예 정정한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또 어떤 분이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까? 주는 날을 기르시는 목자 찬양 신청합니다. 또 남겨주셨어요. 예. 요거, 오늘은 그 은혜 콜센터 시간이 아니거든요. 예, 죄송합니다. 오늘은 은혜 콜센터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신청해주시는 찬양들

팩트를 가지고 다음에 예 다음에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쭉쭉 이렇게 쭉 들리들리 메들리로 예 들려드릴 거니까 뭐든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꽃들도 아 나오네 꽃들도 꽃들도 구름도 이렇게 이렇게는 안 불러요. 은혜의 콜센터 때는 약간 좀 진중하게 부릅니다. 예, 그래서 신청곡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또 어떤 분이 함께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번 주가 본격적인 휴가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오늘도 일하시는 분들, 예, 오늘도 일하시는 분들, 그래서 뿜뿜 라디오를 함께 듣고 있다 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충분히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응원하는 그런 한 주간으로 삼아볼 테니까 저 일하고 있습니다 라고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신의 이름 불러드리고 응원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섬남씨가 신나는 찬양 듣고 싶어요. 한스밴드 버전의 낮은 자의 하나님, 예, 신청을 해 주셨어요. 또 밴드 중에 밴드죠. 한스 밴드. 예, 요 밴드의 낮은 자의 하나님. 제가 한 곡 띄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신청 찬양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남겨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 우리 이분께서 경남을 벗어나고 있어서 점점 방송이 잘 안 들린다고. 지금은 아예 안 들리겠네. 자, 그러면 우리 섬남씨가 없는 섬남씨의 신청 찬양 한스밴드 나순재 하나님 함께합니다.

황진희 사방님 구민 아픔 갔다가 오는 길입니다. 영산 휴게소인데요. 내일부터 휴가예요. 돌아오시는 길이 아주 그냥 가볍겠네. 안전운전하세요.

못 가서 모두가 휴가인데 나만 휴가 못 가서 슬픈 마음 굉장히 있는 분들 이쪽으로 오세요. 휴가 못 간 분들 큰 무대기니까 여기.

슬픔 마음이 있는 사람 지금까지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분분 라디오 8월 3일 월요일 아침 생방송으로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10시 34분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문자 한 분 한 분 또 소개를 해 올리도록 하지요. 조병색세 경상도가 너무 덥습니다. 초록의 나무를 심어서 시원하게 해주세요. 우리 모두 건강한 여름 보내길 바랍니다. 물을 자주 먹고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고 에어컨 바람을 자주 사용하지 않고 선풍기를 이용하고 편한 마음 먹으면 몸도 마음도 편안합니다. 우리 모두 올여름을 건강하게 보내길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 돈은 왜 이렇게 잡은 거야? 죄송합니다. 아, 우리 조병세스가 진심을 가득 담아가지고 예, 아 경상도 너무 더워.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연일 너무 더워. 예, 진짜 더워요. 예, 그래서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어떡합니까? 뭐 더위가 뭐 우리가 가라고 뭐 가는 것도 아니고 그죠? 예. 아, 그동안에는 이제 이 더위를 또 이렇게 또 어찌 됐든 좀 잘 또 누리고 예? 이 더위를 누린다라는 표현이 조금 뭐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미 주어진 환경을 우리가 또 누려야지 뭐 어떡하겠습니까? 충분히 느끼고 그래야지 또 시원한 게 감사하지 그죠? 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승기승기 증승기스 경남의 계곡 추천 좀 해주세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별다물로 요거 좀 알려주세요. 왜냐면 그 이게 집단 지성에 필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번에 마른 장마였어요. 경남 지역이 마른 장마여가지고 그 계곡이나 뭐 폭포나 뭐 이런 데 이게 물이 없답니다. 그래서 물이 말라가지고 지금 그래서 뭐 물 있는 계곡 찾기가 좀 쉽지가 않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다녀오신 분들 아 여기는 물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 좀 알려주시면 우리 뿜뿜 라디오 가족분들께 좋은 정보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DJ는 개인적으로

이제 유라천, 예, 김해 장유 지역에 있는 그 유라천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이제 그 도심을 싹 지나는 천인데 거기가 예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발 담갔다가 또 그 주위에 또 이제 카페들이 많아요. 카페, CAF 카페가 많은데 들어가가지고 또 시원하게 또 이렇게 커피 한잔 하고 그 다음에 또 발 담그고 또 커피 한잔 하고 그러다가 집에 가가지고 잠 못 자고 약간 요런 이런. 그러면 안 되겠지? 예, 그래서, 즐기다가, 충분히 즐기시다가, 이렇게 또 돌아가실 수 있는, 예, 그리고 유라천 추천하는데, 유라천도 그 물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제가 지금 그 최근에 안 가봐가지고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장병영 씨, 방금 은행 다녀왔는데요. 엄청 시원해요. 엄청 더워서 그래요. 예. 밖이 엄청 더워서 그래. 그 이제 그 공기관이나 이런 데는 그 26도 밑으로는 이제 그 세팅을 못 합니다. 설정을. 기온을. 근데 이제 밖이 너무 더우니까 거기가 너무 시원한 거야. 예. 예전에는 뭐 그냥 덮어놓고 희망 온도 18도였는데. 그죠? 18도였는데 요즘은 그 환경을 보호하고 또 이렇게 온도차가 너무 많이 나와버리면 그 건강이 또 이렇게 안 좋아요. 냉방병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 에너지 절약 차원이 크지만 어쨌든 설정 온도를 조금 그 공기관이나 공무원 분들께서는 올리시는 예 그런 추세죠. 그래서 26 뭐 바깥 기온이랑 6도 7도 이렇게 차이나게 이렇게 뭐 한다고 하던데 지금 같으면은 그러면 이제 34도로 세팅해야지 그죠. 희망 온도 34도 세팅하면 이제 안 되니까 예, 26도 7도를 해야죠. 뭐 어떻게? 예. 야 6도 차이 나는 게 34도야. 그죠? 와 진짜 더운 거예요. 진짜 더운 거. 자, 또 어떤 분이 함께 하고 있습니까? 아, 지금 추천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함양의 용추계곡, 산청의 거림계곡, 거창 수승대. 산청 네대 계곡, 산청 삼장 계곡, 산청 많이 갔다 오셨어요? 산청 분이세요? 아 근데 하창수 씨인데 진주 분이신데 산청을 엄청 지금 예 아 가까워서 이거 가보셨나요? 최근에 가보셨습니까? 물이 있어요 여기?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청 지역이 지금 예 추천으로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그 물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병욱 씨, 야외 주차장 차 어떻게 타지? 라고 남겨주셨어요. 아, 야외 주차장에 주차하셨나 보네요. 예. 각오 좀 해야 될 거예요. 각오 좀 하고. 지금은 괜찮아. 지금은 괜찮아요. 근데, 한낮 넘어가고 막 12시 이후부터는, 각오를 단단히 해야 됩니다. 그게 큰일 납니다. 왜냐면, 화상을 입을 수 있어요. 이게, 바지들이 짧잖아요. 여름에 반바지 입으시는 분들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차량 내 그 가죽 시트들 차량 시트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그 맨살에 닿으면 화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조심하셔야 되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예, 차량 내 누군가를 뭐 태우고 잠깐 볼일가 이거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되고 우리 어린이들 특히나 매년 뭐 사고가 조금 났었는데 이런 안타까운 사고 아직은 안 들리는 것 같은데 너무 다행이고요. 그런 사고가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아 최근에도 지나왔대요. 하창수 씨가 예 그 천들 지금 물이 많이 있답니다. 산청 거림계곡 네대계곡 삼장계곡 예 산청에 계곡이 많네. 예 지리산 자락에서 그런가 계곡이 많네요. 어쨌든 산청으로 또 한번 추천 들어왔으니까 한번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유라 아버지 예 문자 주셨는데 안녕하세요 유라 아버지입니다. 유라가 지난주 산청 계곡에서 잃어버렸던 튜브를 다시 찾았습니다. 스노클링 장비들 축하드립니다. 그거 어떻게 찾았대? 어디 있었어요? 어디 있었어? 그거 어떻게 찾았어? 와 찾아 야 이거는 뭐 새로 사야 된다 뭐 그랬는데 다행이네요. 예 다행이다 진짜로. 튜브랑 스노클링을 찾았다는 아직 그 대한민국의 인심이 살아있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면서

곡 김도현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2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주로인의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저는 내일 오전 9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이건수였습니다. 로봄 라디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이 됩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홀로 누워있는 어느 병상, 길 위에 차 안, 소망 없는 누군가의 하루. 그곳에 전파가 갑니다. 말씀이 갑니다. 찬양이 갑니다. 기도가 조용히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 전파는 혼자 흐르지 못합니다. 누군가 보내야 흘러갑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분들, 그 손길들이 주파수가 되고 그 주파수는 누군가의 힘든 밤을 밝힙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오늘도 방송은 경남 땅 330만 영혼에게 흘러갑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복음은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2: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3: FM 98.1MHz
4: 진주 FM 92.5MHz
5: HLDD
6: 극동방송에서 11시를
7: 알려주세요.

0: 삶의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하나님은 늘 우리와 가까이 계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라고 시편 34편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목자이시며 생애 끝에 이르기까지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확신 있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잊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일 월요일 오늘도 살아가는 이야기를 소개하며 함께 나누고 기도할 텐데요. 기도로 함께 동역해 주실 목사님은 사천읍교회 김영성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목사님 오늘 이 소망의 기도를 열면서 극동방송 청취자들과 기도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0: 예, 축복의 말씀과 이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로마서 8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이 안타까운 소식들을 접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소망의 기도를 드리려고 합니다. 전쟁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해서 기록적인 폭염과 홍수, 가뭄, 산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진과 태풍, 식량난, 질병까지 인류는 이전보다 더 큰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이상기후로 인해서 폭우와 폭염이 반복되며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과 무력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의 현실을 정확하게 보여주면서도 동시에 참된 소망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먼저 피조물이 다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도 신음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자연재해와 환경의 파괴는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죄로 인해 깨어진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미 이 시대의 아픔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바울은 탄식으로 끝맺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도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죽음을 이기셨고 장차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이루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망을 퍼뜨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소망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불안할수록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은 더욱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전쟁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임하도록 또 산불과 홍수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위로와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또 기후위기로 신음하는 이 땅의 하나님 은혜 가운데 회복되도록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창조세계를 돌보는 지혜와 책임감을 주셔서 이 탐욕이 아닌 절제로 정말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단지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믿음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탄식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세상의 신음 소리 또 여러분들의 모든 소리를 간구의 기도를 듣고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땅 특별히 세계 모든 나라와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와 회복이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말씀을 붙들므로 다시 소망으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세계 곳곳에 참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전쟁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도 있고 기후의 위기로 아픔과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불안함과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의 자리를 다시 돌아보며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속한 교회가 더욱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평화와 회복이 넘쳐나는 그런 은혜를

0: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극동방송 청취자들과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소망의 기도를 할 때 주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에 평안의 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창원 98.1MHz, 진주 92.5MHz, 창원 극동방송에서 전해드리는 생방송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은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짧게는 50원, 길게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혹시 익명으로 소개되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요, 말머리에 익명이라고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익명으로 소개해드리고 함께 기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으로 기도 제목이 공개되길 원치 않으시는 분들은 기도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극동방송 중보기도팀에서 기도해드리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찬양 한 곡 들으시고 소망의 기도 이어가겠습니다. 엄정행님의 목소리로 듣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0: 하실 수 있고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문자 적어 보내주시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방법과 그분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소망의 기도가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목사님, 사모님, 자녀분 한 명, 그리고 성도가 6, 7명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금요 찬양 집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반주자가 없어 기도 중에 있습니다. 반주자가 와서 금요 찬양 집회를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기도 사연 주셨습니다.
1: 네. 우리 5848님 기도하시는 제목대로 또 귀한 교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귀한 사역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하면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세우신 목사님과 사모님, 또 그 자녀, 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가 이곳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모여서 주님의 뜻을 찾아갈 때 주님의 평안과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금요 찬양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반주자가 없어서 기도 중에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필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귀한 일꾼을 속히 보내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귀한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교회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여 주시고 사역하는 모든 것 가운데 주의 평안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두 번째 사연입니다. 9215님의 사연입니다. 5월 6월 말에 해군에서 전역한 조카와 함께 해주셔서 그 내면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대학을 사회인문계열 경영학과를 입학했으나 적성이 안 맞아 반수를 하고 화학과를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2학기 복학을 잘 준비하게 하시고 앞으로 진로 방향을 위해 기도하면서 폭넓게 생각하는 은혜와 어려운 화학을 잘 배워갈 수 있도록 학교에서 믿음이 신실한 교수님, 학우들을 만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기도 부탁하셨습니다.
1: 네. 또 이렇게 조카야를 위한 기도의 제목을 적어주셨는데요. 우리 9215님, 이 기도의 제목대로 또 귀한 은혜가 사랑하는 조카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얼마 전에 이제 또 해군에서 전역을 한 조카를 위해서 기도의 제목을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내면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아들이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 평안함으로 인도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복학을 잘 준비하고 또 앞으로 진로의 모든 방향들을 설정해 나갈 때 기도하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화학과로 이제 또 그 모든 시간들을 준비해서 이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또 학교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믿음의 신실한 교수님들과 학우들을 만나게 하셔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관계성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 나아가는 모든 인생의 여정을 주관하여 주시고 젊음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젊음의 때에 정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또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귀한 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1110님의 사연입니다. 지난주에 기도했던 분 사연인데요. 추가 기도 내용 전달이 왔습니다. 언니가 지난 토요일에 일반 병실로 올라왔습니다. 폐기능이 정상적으로 확장되기를 위해서 현재 열이 38도 이상 오르고 있어서 안전하게 체온 유지 조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1: 네. 우리 7110님 또 이렇게 추가 기도 제목 전달해 주셨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허락해 주시고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7110님 언니가 이제 일반 병실로 와서 또 주의 은혜 가운데 치료받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폐기능이 정상적으로 확장되기를 원하고 또 현재 고열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안전하게 체온 조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 모든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되 영육이 강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마음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든 것들 주님께서 다 주관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치료의 과정들 주님께서 다 간섭하여 주시고 어떠한 악한 영도 틈타지 않게 하시며 평안함 가운데 모든 치료가 이루어지고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더욱 강건하여서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병상에 찾아가 주셔서 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다음 사연입니다. 6975님의 기도 제목인데요. 사촌 여동생 은별이 은성이가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1: 네. 또 이렇게 사촌들을 위해서 또 기도의 제목을 적어주셨네요. 우리 6975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촌들을 위한 이 기도의 제목을 적습니다. 하나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삶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저들이 정말 주님의 선한 능력 가운데 다시 거할 수 있는 복된 삶의 터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선한 능력의 손이 이 시간도 찾아가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저들 마음 가운데 함께 예배할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할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한 영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다음 사연입니다. 6202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우리 아들 부부에게 태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기를 소망하며 우리 아들 가정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1: 네. 아마 아버님이 보내신 것 같은데요. 네. 우리 6202님 기도하는 제목들이 주의 뜻 가운데 다 이루어지고 또 주의 능력의 손이 함께하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부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부부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서로 믿음의 아름다운 덕을 행하며 주의 능력의 손이 함께하는 복된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 태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간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특별히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믿음의 부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가정이 아름다운 믿음의 덕을 나타내므로 또 아름다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감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0: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다음 사연입니다. 8307님 사연입니다. 제 아들이 의전원과 치존원을 가기 위한 중요한 시험을 8월 9일에 봅니다. 준비한 모든 것, 수고에 열매 맺는 은혜를 내려주시며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아들에게를 인도해 주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아들을 위한 사연입니다.
0: 네, 우리 부모님이 또 아들을 위해서 기도의 제목을 적어주셨는데요. 우리 8307님, 이 아드님 또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 다 형통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 의전원과 또 치전원을 가기 위한 중요한 시험을 8월 9일에 치르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준비한 모든 것, 수고한 모든 것,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 있는 귀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귀한 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들이 이제 의학이라고 하는 이 모든 시간들을 지날 때 의사로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며 믿음의 사람들을 돌아보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들에게 주어진 삶의 터전 가운데 나아가야 할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주인 되어주셔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평안의 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4795님의 사연입니다. 내 아이의 엄마입니다. 자녀들은 믿음 생활을 하는데 남편이 아직 믿음이 없습니다. 남편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0: 네. 우리 4795님, 어머님이고 또 아내로서 기도의 제목을 적어주셨는데 또 믿음의 가정 되기를 바라고 온 가족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는 정말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가정이 되기를 우리 소망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가정에 또 내 자녀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저희들의 믿음의 자리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더욱 사랑하시는 귀한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의 제목을 적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남편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로서 또 남편으로서의 그 자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 가족들이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익명의 사연입니다. 17년 전 어머니를 먼저 보내시고 혼자 계신 73세 아버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생신이시지만 임명으로 인한 두통, 심해지는 허리 통증으로 교회 출석과 일상생활도 힘드신 상황입니다. 믿음, 건강, 천국 소망까지 생신 선물로 받으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아버님을 위한 기도 제목 보내주셨습니다.
0: 네. 참 오랜 시간 동안 또 홀로 이렇게 살아오셨는데 우리 어르신 믿음 가운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무엇보다 평안한 노후를 지날 수 있도록 함께 소망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생신을 맞는 우리 아버님이 계십니다.

0: 그러나 예명으로 인한 두통도 있고 또 여러가지 우리통 증후로 인해서 교회 출석이나 일상생활도 힘드신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서며 그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도 건강도 또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생신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 축하하며 복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님의 가는 길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노년의 인생길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영육이 더욱 강건하여서 주의 전에서 예배하며 일상의 모든 생활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평안의 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8860님의 사연입니다. 두 딸이 모태신앙인데 현재 교회를 안 다닌 지 5년이 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우리 딸들이 예배에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0: 네, 우리 8860님 사랑하는 딸들을 위해서 기도의 제목을 적어주셨는데요. 우리 함께 소망을 담아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허락하신 두 딸이 어머니의 대로부터 신앙을 이어받고 모태신앙인으로 자랐지만 현재 교회를 출석하지 않은 지 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다고 합니다. 성령님, 찾아가 주셔서 사랑하는 딸들을 만나 주시고 딸들 안에 영적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딸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귀한 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딸들이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딸을 향한 이 부모님의 기도 주님께서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이 믿음 가운데 함께 서며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되 온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1210님의 사연입니다. 오른쪽 눈이 시력이 나빠져서 병원에 갔는데 시력을 잃을 정도로 황반변성, 천공이 있어서 큰 병원에서 수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시력이 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0: 네, 우리 1210님 또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이 기도의 제목대로 다 응답되어 주시고 건강하게 시력도 회복하시고 또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소망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른쪽 눈에 시력이 연약해져 있고 시력을 잃을 정도로 황반변성 천공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큰 병원에 가서 또 수술 받게 되어질 터인데 하나님, 수술의 모든 과정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의료진들의 손길 하나하나 다 주장하여 주셔서 사람이 일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시력이 온전히 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 가운데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병상과 치료의 가정, 회복의 가정까지 온전히 맡깁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0182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는 교회를 다녔는데 요즘은 안 나

0: 나가고 있고 며느리는 불교입니다. 아들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1: 네, 오늘 이 믿음의 가정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참 많은데요.
0: 네.
1: 우리 가족이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정말 구원받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 가정을 꾸렸고 또 그 가정 생활하는 가운데 서로 부부간에 종교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부부를 기억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의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믿음 가운데 하나 되어지는 복된 아들의 가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구원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복된 부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기도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귀한 가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떠난 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아들이 먼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이 아들이 먼저 주님의 뜻을 전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복된 부부 또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손에 이 가정을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0154님의 사연입니다. 외삼촌이 쓸개 제거 수술을 하시고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이번 계기로 외삼촌이 주님을 영접하고 온 가족이 주께로 돌아와 예수 믿게 해주세요.
1: 네, 또 외삼촌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신데요.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또 주님의 선한 뜻을 알아가는 그런 삼촌이 되기를 원하고 또 소망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공일오사님 또 외삼촌이 쓸개 제거 수술을 하셨다고 합니다. 병원에 입원하셔서 치료 중에 계신데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정말 외삼촌이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 가족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이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가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구원의 은혜가 이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온 가족들이 주님을 영접함으로 주님의 이름 가운데 늘 거하며 함께 은혜를 선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3942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아들이 현재 대학교 2학년 1학기 마친 상태입니다. 이번에 전과 신청을 했는데 담당 교수님의 눈과 손이 아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아들을 위한 사연입니다.
1: 네. 또 이렇게 학기를 마친 상태인데 이제 전과를 신청을 하고 또 계획하심 뜻하심 가운데서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될 터인데 함께 소망을 담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942님 사랑하는 아들이 이제 대학교 2학년 1학기를 마쳤다고 합니다. 이제 전과 신청을 하게 되고 또 여러가지 계획들을 가지고 준비할 터인데 하나님, 담당하시는 교수님의 눈과 손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아들을 잘 선택하고 또 이 아들의 인생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또 이 아들이 계획하고 준비한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이 젊음의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모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심을 온전히 고백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는 귀한 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들의 가는 길 주님께서 아시겠사오니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뜻 가운데 평안하며 형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오늘은 여기까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처 방송을 통해 함께 하지 못한 기도 내용들은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중보팀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0: 입니다. 오늘은 사천읍교회 김영성 목사님께서 방송가족 여러분들을 위해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셨는데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간청하는 기도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김영준, 진행의 송대준이었습니다.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은혜의 말씀. 은혜의 말씀 오늘 이 시간은 반송제일교회 이우철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십니다. 전해주시는 귀한 말씀 함께 하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은 스가랴 5장의 말씀으로 주의 힘으로 끊어주소서라는 기도의 제목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스가랴 말씀을 통해 가슴 벅찬 은혜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이 벗겨지고 아름다운 옷이 입혀지는 은혜,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내 앞에 큰 산이 평지가 되리라는 스룹바벨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모두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장에 접어들면서 말씀의 톤이 갑자기 무겁고 차갑게 바뀝니다. 저주가 적힌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과 납뚜껑에 닫힌 에바 속 여인의 환상이 등장합니다. 은혜의 말씀을 하시던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이렇게 무서운 심판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이 두 환상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성경은 은혜와 거룩함을 결코 분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값없이 용서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어도 괜찮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용서는 죄를 방치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정결하게 빚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환상을 통해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듣기를 소망합니다. 스가랴가 눈을 들어보니 거대한 두루마리 하나가 하늘을 날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그 크기를 알려줍니다.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10규빗입니다. 오늘날 지수로 가로 9미터, 세로 4.5미터로 약 12평에 달하는 크기입니다. 그런데 이 지수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성전 안쪽.

0: 쪽 지성소의 크기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 두루마리가 다루는 문제는 단순한 세상의 도덕적 위반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두루마리 양면에는 저주의 글이 빽빽하게 적혀 있습니다. 무릇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두루마리 글대로 끊어지겠고, 무릇 맹세하는 자, 즉 거짓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두루마리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두 가지의 죄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도둑질입니다. 도둑질은 이웃의 것을 탐내는 사람을 향한 죄의 대표입니다. 또 하나의 죄는 거짓 맹세입니다. 거짓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하나님을 향한 죄의 대표입니다. 즉 이 두루마리는 십계명 전체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향한 죄, 옆으로는 이웃을 향한 죄, 이 두 방향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낱낱이 감찰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이 두루마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날아다닌다는 사실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이 저주의 두루마리가 죄지은 자의 집과 나무와 돌까지 완전히 사르고 멸하겠다라고 선포합니다. 한 사람의 진짜 인격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가 무엇을 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두루마리는 우리가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 안방에서, 그 가정에서, 그리고 나만의 공간에서 그렇게 하는 은밀한 죄와 폭력, 부도덕과 부정직함까지 정확하게 파고 들어옵니다. 이에 대하여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 본헤퍼는 이를 값싼 은혜와 값비싼 은혜로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값싼 은혜가 무엇일까요? 값싼 은혜는 회개 없는 용서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는데 회개함 없이 지식적으로만 용서함을 받는 것, 이것은 값싼 은혜입니다. 거룩함에 대한 요구 없이 죄를 적당히 눈감아주는 은혜, 이건 역시 값싼 은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은혜는 내 안에 은밀한 죄악을 도려내는 그 아픔을 동반하는 거룩함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스가랴 3장과 4장의 은혜, 그리고 5장의 심판은 결코 모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의 양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환상이 나타납니다. 예전에 쌀집을 가면 사각형 대 그릇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이것을 에바라고 불렀습니다. 그 에바를 덮는 무거운 납뚜껑이 열리자 그 안에 한 여인이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그 여인을 아름다운 여인, 하나님의 사랑받는 여인이라 부르지 않고 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구약 호세아나 에스겔서에는 하나님을 향해 신실함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 그러한 영적 간음을 저지른 음란한 여인의 모습으로 그들의 죄를 묘사합니다. 즉 이 여인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여전히 깊이 뿌려내려 있는 우상 숭배, 그들의 탐욕의 거대한 죄악을 상징합니다. 천사는 그 여인이 나오지 못하도록 다시 에바 속으로 거칠게 밀어놓고 무거운 납뚜껑을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날개 달린 두 여인이 나타나 그 에바를 들어 어디론가 날아갑니다. 11절에 보시면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라. 준공되면 그것이 그 준비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여기서 말하는 신할은 창세기 11장에 인간이 교만하여 바벨탑을 쌓았던 반역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간 포로로 짓밟았던 바벨론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꽈리를 틀고 있는 이 죄악을 통째로 드러내어 그것이 있어야 될 본래의 장소인 바벨론으로 영구 추방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아사셀 염소를 떠올리게 합니다. 대속죄일에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짊어진 염소가 광야 깊은 곳으로 보내져 다시는 진영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 공동체 안의 죄를 집을 내리고 뿌리 내리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멀리 보내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 환상에서 우리가 받는 위로가 있습니다. 이 무거운 에바를 들어 옮기는 것, 이 에바를 막는 것,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 안에 얽힌 이 죄의 뿌리를 뽑아낼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죄악을 납뚜껑으로 덮어 억제하시고 그것을 멀리 신할 땅 끝으로 쫓아내어 버리십니다. 죄를 이기는 능력은 나의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능동적인 의지로부터 나옵니다. 이제 이 두 환상을 함께 묶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는 매일의 일상에서 짓는 개인적, 도덕적인 죄를 말합니다. 에바 속 여인은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우상 숭배, 그리고 탐욕이라는 근원적이고 공동체적인 죄의 뿌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개인의 죄이든 공동체의 구조적인 죄이든 회복된 백성들 안에 죄가 머무는 것을 묵과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섭게 들리십니까? 그러나 이 두려운 심판의 환상 이면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맹렬하고 뜨거운 사랑이 숨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는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말씀합니다. 병원의 의사가 우리의 몸을 찍어 암 덩어리를 발견하고 메스를 대는 것은 우리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살려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이토록 진지하고 철저하게 다루신다는 것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기어이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살려내고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스가랴 5장은 오늘 우리의 삶에 불편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여전히 은밀한 죄,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안심하는 그 자리에 숨어있는 죄가 있지는 않습니까? 겉으로는 경건한데 내면에는 이기적인 탐욕을 채워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향해 오늘도 저주의 두루마리가 날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것은 그 날아오는 모든 저주를 갈릴리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몸으로 대신 맞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끔찍한 저주를 끊어내시고 우리 내면의 질긴 죄악의 뿌리 에바 속 여인을 뽑아 멀리 옮겨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 우리에게 합당한 삶은 더 이상 죄를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새벽마다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죄를 숨기지 않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도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은밀한 죄, 끈질긴 악습을 십자가의 빛 앞에 정직하게 꺼내어 놓으십시오. 내 힘으로는 이 죄를 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뽑아내어 주옵소서 라고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주를 은혜로 바꿔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두려움을 넘어 거룩함의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변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가득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은혜의 말씀 지금까지 반송제일교회 이우철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된 설교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282국에 4334번 055-282-4334번 반송제일교회로 문의하시거나 055-269국에 9810번 055-269-9810번 장원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0: 시간입니다.
1: 극동방송 재난방송입니다. 2026년 8월 3일 11시 강원, 영월, 철원, 강릉산지, 정선평지, 경기, 부천, 경남, 거창북도, 경북, 영주, 김천남부, 영양산지, 인천, 옹진, 전남, 진도, 구례산간, 무안남부, 전북, 진안, 잠수, 지역에 폭염경보 발효.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활동 삼가기, 외출할 때에는 가벼운 옷차림, 양산 사용하기, 물을 충분히 마시기, 이웃 난전 살피기,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정규방송 이어집니다. FEBC
0: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한길교회 설립 30주년 기념 여름 말씀 사경회가 8월 7일 금요일부터 9일 주일까지 공진수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10-4546-5430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남기독교 총연합회 주관 경남도민과 함께하는 광복 81주년 기념 8.15 특별성회가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됩니다. 멘토크루의 워십댄스 특별공연과 예장통합 107회기 총회장 이순창 목사님의 말씀으로 진행되는 이번 특별성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창원 극동방송에서 어린이 합창단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 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밤을 견디는 병실에서, 도로를 달리는 트럭 안에서, 혼자 남은 불 꺼진 방 안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다시 살아갈 힘이 됩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오래전부터 함께 걸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방송이 꺼지지 않도록, 누군가의 어둠이 외롭지 않도록 이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에 이름 없이 헌금으로 후원으로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2: 극동방송에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0: 2026년 8월 3일 월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교회 학교의 감소와 지역 간 사역 기반의 격차 속에서 다음 세대를 어떻게 믿음으로 세울 것인가는 한국교회가 마주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원 지역에서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동부연회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 원주충정교회가 각각 청소년과 어린이를 위한 신앙 캠프를 마련했습니다. 다음 세대 부흥의 길을 현장에서 모색하고 있는 교회들의 움직임을 강원극동방송 김주원 PD가 취재했습니다.
1: 여름 방학을 맞아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는 캠프가 강원도 원주에서 잇따라 열렸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동부연회는 7월 30일부터 4일간 원주 오크밸리 컨벤션센터에서 청소년 여름 캠프를 열었습니다. 강원권 40여 교회, 청소년과 교사 400여 명이 참여해 주님과 함께를 주제로 찬양과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다졌습니다.
2: 이 캠프를 통해 변화되고 싶은 점은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조금 더 사랑으로 대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1: 이어 지난 7월 31일 원주 충정교회에서는 전국 34개 교회, 어린이와 교사 550명이 참여한 제11회 스파크 어린이 성령 캠프가 열렸습니다. 접수 5분 만에 마감된 이번 캠프는 전 과정을 무료로 진행했으며 성도 200여 명이 식사와 안내, 홈스테이 등으로 전국의 교회 학교를 섬겼습니다.
3: 정말 한국교회를 섬기고 싶고 다음 세대를 섬기고 싶어서 스파크린 성령 캠프를 하게 되었고요. 많은 교회와 아이들이 곳에 와서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고 또 세워지는 것이 기쁨이고 축복이죠.
1: 청소년에게는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어린이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심어준 두 캠프. 다음 세대를 교회의 미래로만 기다리지 않고 오늘의 예배자로 세우는 한국교회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FEBC 교계 뉴스 김주원입니다.
0: 제주 AI 세계선교센터가 최근 제주 세계평화의 섬 교회에서 출범 예배를 드리고 AI 기술을 활용한 세계선교사역을 공식 시작했습니다.

0: 시작했습니다. 제주도 기독교 교단협의회 회장 김관진 목사는 출범 설교에서 복음과 영성을 굳건히 하는 동시에 AI를 전도와 선교에 유용한 도구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 AI 세계선교센터는 인공지능 목회 선교 지도자 과정과 크리스천 AI 미디어 선교사 과정을 개설하고 선교 현장에 필요한 다국어 복음 콘텐츠 제작과 기독교 AI 윤리 바탕의 활용 문화 확산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번 센터 설립에는 이성희 연동교회 원로 목사와 정성진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교계 지도자들이 고문과 자문단으로 참여했습니다. 안종배 공동대표는 AI가 인간을 대체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로운 도구가 되도록 연구와 교육에 힘쓰고 AI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복음의 본질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섬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단법인 민족복음화운동본부와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내년 열리는 2027 8천만 민족복음화 대성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민족복음화운동본부는 어제 한장총과 협약을 맺고 내년도 평양대부흥운동 120주년과 1977년 민족복음화 대성회 50주년을 맞아 성회를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양 기관은 회개와 성령, 전도운동을 통해 100만 영혼을 구원하고 국내외 지역 성회와 목회자 중심의 회개 성회를 함께 준비할 계획입니다. 이태희 총재는 이번 협약이 연합기관과 부흥선교단체가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 대한민국을 영적으로 다시 세우고 세계선교의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함승수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가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 산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명지대학교는 어제 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 사무총장인 함 교수가 오는 2028년 12월까지 전문위원직을 수행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위원회는 10년 단위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과 대학입시, 사립학교, 대안교육정책 전반을 자문하는 기구입니다. 함 교수는 임기 동안 대입제도 개편과 사학발전 과제 등을 심의할 예정이며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 공공성이 조화를 이루는 발전 방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현재 우리 지역 곳곳으로 폭염경보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38도까지 크게 오를 전망이고 해가 진 이후에도 기온은 28도 선에 머무르겠습니다. 계속해서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건강관리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일보 제공 극동방송 교계뉴스 김경민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5분입니다. FEBC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98.1 진주 FM 92.5 MHz 창원 극동 방송입니다.
1: 신앙 캠페인 단디 미드에서
2: 교회 가면 그런 사람 있죠? 늘 웃고 늘 친절하고 봉사도 제일 열심히 하는 딱 봐도 모범 크리스천. 근데 만약 그 사람이 완벽하게 신앙인 연기를 하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교회에서 가장 완벽해 보였던 사람의 숨겨진 이야기입니다.

0: 역시 미니자매 찬양은 언제나 은혜가 넘친다니까.
1: 아이고 맞아요. 찬양팀 싱어에 주일학교 교사까지 섬기는 자리라면 빠지질 않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도 이리 예쁜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0: 맞다 맞다.
1: 아, 그런 의미로 우리 오 집사님, 그 집사님도 올해 주차 봉사를 저랑
0: 같이 해보... 아이고 시간이 벌써 이래 됐빛네. 내가 이래 정신이 없다. 너무 바빠서 뭘 할 여유가 없어요. 다음 주에 봅시다.
1: 하여간 봉사만 하자고 하면 공무니를 빼고 말이야. 참말로. 아이고 땅 꺼지겠다. 찬양 연습 잘하고 와 그렇게 한숨을 쉬노. 무슨 일 있나?
2: 아니에요.
1: 아이고 힘든 거 있으면 말해도 된다. 우리가 뭐 같이 찬양팀 한 지 몇 년인데 얼굴만 착 보면 엠미데이.
2: 아, 그게요. 지윤이가 결혼한다고 하더라고요.
1: 아이고 잘됐네. 부모님이 억수로 걱정하시더만.
2: 아, 저도 축하한다고 결혼식 꼭 참석한다고 했는데 아, 사실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지윤이가 결혼할 동안 전 남자친구도 없고 주말마다 개인 시간도 없이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내가 계속 이러고 있어도 되나 싶고. 그래도 이런 걸 표내면 안 되니까 더 열심히 믿음 좋은 척 했거든요. 근데 아까 찬양 부르는데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난 있는 모습 그대로 살지 않으면서 찬양은 그렇게 부르고 있으니까요.
1: 미니자매, 하나님은 자매의 완벽한 모습을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자매님 그 자체를 사랑하시는 기다. 아무것도 안 해도 아이처럼 솔직한 모습 말이다.
2: 솔직한 저를요?
1: 아이고 오늘 찬양이 그 미니 자매를 위한 거였네. 자리 비켜줄 테니까 기도하고 가라.
2: 하나님, 저 너무 지쳤어요. 다 포기하고 싶은데 하나님 아세요? 전혀 사실.
3: 그날 처음으로 진짜 기도를 한 것 같아요. 괜찮은 크리스천을 연기할 때 느껴본 적 없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거든요. 괜찮다. 하나님은 완벽한 내가 아니라 있는 그 모습 그대로의 나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가장 솔직한 모습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위로로 당신을 만나주실 겁니다.
4: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들의 간증으로 제작되는 단디 미디소.
5: 이 캠페인은 극단 디아코노스와 영남권 극동방송이 함께합니다.
3: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4: 기적이 일어납니다.
5: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영원히 기억될 극동방송의 70년 역사를 사진으로 만납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 70년 동안 복음을 전해온 극동방송, 그리고 30년의 시간을 함께한 창원극동방송. 빛바랜 흑백 사진 속 첫 출발의 순간부터 오늘 우리가 함께 만들어온 자랑스러운 발자취까지, 그 은혜의 여정들을 한 장 한 장의 사진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특별한 전시회가 열립니다. 사진 한 장에 담긴 복음 전파의 열정과 땀, 우리가 함께 걸어온 소중한 시간들, 그리고 앞으로 함께 써내려갈 새로운 이야기까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발걸음이 그 역사의 한 페이지로 이어가길 소망합니다. 7월 27일 월요일부터 8월 7일 금요일까지 2주간 창원 극동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으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관람이 가능합니다. 단체 관람은 전화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걸어온 지난 70년의 이야기, 그 감사와 감격의 순간들을 사진으로 함께할 수 있는 시간.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창원 반송제일교회를 섬기는 이유철 목사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이웃을 아십니까? 옆집에 누가 사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이웃 사랑을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웃과 함께하고 계신가요? 이웃의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까? 이웃을 돕기 위해 행동하십니까? 신앙은 말이 아닙니다. 행동입니다. 이웃을 돌아보는 것이며 외로운 사람을 위해 한 통의 전화를 하는 것입니다. 힘든 사람에게 한 끼의 음식을 나눠주고 슬픈 사람을 안아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이웃을 돌아보십시오.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들을 향해 관심을 보이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이웃을 돌아보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2: FM 98.1MHz,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0: 국과 소금 빛과 소금 오늘의 시간에는 진주 세금산 교회 정병표 목사님께서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를 본문으로 효력이 영원한 시민권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혹시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누군가가 나를 경찰에 고발하면은 범칙금을 내고 구금되어 있다가 즉시 강제 추방을 당할 수도 있다. 가벼운 감기가 들었는데 병원에 가니까 진료비가 5만 원이 나왔다. 아이가 공부를 그런 제법 잘 하는데 중학교에 갈 수가 없다. 생활이 어려운데 복지 혜택을 받으려고 하니까 명단을 찾을 수가 없다. 월급을 6개월치 받지를 못했는데 어디에 하소연할 수가 없다. 이거 불법 체류자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면은 여러분들은 힘들기는 해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적인 혜택을 받으면서 내가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초생활보장으로 생계나 의료나 주거나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고 초, 중, 고는 거의 다 무상으로 교육 혜택을 받습니다. 해외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영사의 도움을 받아서 국내로 귀국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연령이나 상황에 따라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고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 하나만으로 이런 혜택이 주어지는 겁니다. 2018년도에 당시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마이크 폼페이오가 전용기를 타고 평양을 방문해서 북한에 억류되어 있던 김동철, 김상덕, 김학송 세 사람을 자기가 타고 온 미국 정부의 전용기에 태워서 함께 귀국을 했습니다. 현지 국무장관이 가서 한국인 세 명을 협상해가지고 그들을 데려서 미국 정부의 전용기에 태워가지고 가게 한 단 하나의 이유는 그들이 한국 사람이지만은 미국 시민권자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미국 시민권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치안이 좋지 않고 폭력적인 그런 나라라고 하더라도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함부로 다루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정부를 대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한국인이 7명이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3명은 10년 이상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상태고 다른 억류자들은 이미 장기간 생사나 건강 상태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혀 석방의 기대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들과 달리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 시민권은 바로 생명권과 직결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이 시민권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했습니다. 자신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은 그 당시 오늘날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처럼 모두가 부러워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은

고대 로마 제국에서 매우 큰 특권을 가집니다. 우선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권이 법적 보호입니다. 정식 재판을 받기 전에는 어떤 처벌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함부로 매질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보면은 고문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잘못을 실토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로마 시민에게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변론할 기회가 보장이 되었습니다. 억울한 판결에 대해서 상급 기관에 항소할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그래도 안 되겠다 싶으면 황제에게까지도 상소가 가능했어요. 만약에 재판도 없이 채찍질을 하게 되면은 어느 지역에 아무리 최고의 책임자라고 하더라도 문책이 됩니다. 또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십자가형과 같은 치욕적이고 매우 고통스러운 그런 형벌을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그래서 바울사도도 이 로마의 시민권 그거로 인해서 사역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민권의 권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만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 시민권도 언젠가 머지않아서 자기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날이 오게 될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이 땅은 언제든지 떠날 수밖에 없는 나그네와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대신에 이 나그네 생활을 마치고 들어갈 그 본향의 참된 시민권, 영원한 시민으로 살게 될 날을 기대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그런 마음으로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에베소 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오 나그네도 아니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세상에서는 나그네가 될지언정 천국에서는 우리 모두가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임을 기억하고 우리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인 중에는 세상 사리가 너무 좋아서 이 천국 시민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가 봅니다. 그런 소식을 듣고서 바울사도는 매우 슬퍼합니다. 그들이 세상이 좋아서 영생의 복음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으로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소식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바울이 눈에 피눈물을 흘릴 정도로 그 마음을 아프게 하였던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했습니다. 당시 상류사회는 뭐 세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쾌락이랄까요? 탐닉할 수 있는 것들이 뭐 몇 가지 정해져 있잖아요. 요즘이야 예전과는 달리 특히 그 여행이라는 이게 굉장히 뭐 하나의 뭐 중요한 부분되어 있지만 그 시대만 해도 우리도 옛날부터 그런 말 했잖아요. 집 나가면 고생이라고.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주로 먹는 것 그리고 성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문제가 되었었죠. 그래서 이때는 뭐 음식 같은 걸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을 사놓고 먹다가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은 토하고 또 먹으려고 옆에 토하는 그릇까지 갖다는 거예요. 저는 토하는 게 너무 힘들던데. 그들은 성적 욕심이 눈이 멀어서 조강지처 개념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고요. 그래서 많이 헤어지고 새로 만나면 그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취급을 하고 그것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오히려 멋진 로맨스로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육체적 쾌락과 만족을 즐기는 감각적 쾌락 풍조가 만연해 있었던 거죠. 이런 사상이 어느 순간에 암암리에 교회 안에도 스멀스멀 찾아 흘러들어온 것입니다. 교우들 중에 일부가 구별된 삶

을 버리고 안 믿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다가 나중에는 노골적으로 내가 양쪽에서 이러고 있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교회를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린 거죠.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짧은 세상에 좀 재미있게 산 것도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할 만하기도 하겠죠. 오늘은 이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입니다만은 좋은 계절에는 저 어디 경치 좋은데 뭐 좋은 곳에 좀 다니고 뭐 이래 하는 것도 여러분 나쁘지 않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참 교회 다니는 사람 불쌍하다. 이 좋은 날 그 들어 앉아가지고 뭐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름대로 세상에 재미가 있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다가 보니까 그 부분에 양심의 끄리낌이 생기게 되고 세상 재미를 따라 살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깨닫게 된 거예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 거예요. 아직 오지 않은 죽어봐야 알지 하는 믿음 약한 이런 사람들은 천국의 소망보다도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의 재미가 더 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재미를 선택하게 된 것인데 바울사도는 그들에 대해서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들은 잠깐 머물 세상이 좋아서 영원한 시민권을 버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천국 시민으로 살기 위해서 세상에서의 안락한 삶을 포기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주 한 100년 정도 됐을 때에 로마 황제 트라이아누스가 통치할 때입니다. 라틴식으로 이야기하면 트라이아누스라고 하고 영어 문화권으로 생각하면 트라이안이라고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때에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였던 이그나티우스가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면서 보낸 편지가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붙잡혀가지고 철장에 갇혔는데 로마로 송치가 되는 길에서 쓴 일곱 개의 편지가 있다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를 야수의 밥이 되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 당시에 여러 짐승의 밥이 되도록 그렇게 말했었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야수의 억센 이빨로 뭉개져 그리스도의 순전한 빵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내가 하나님을 향한 제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그리스도께 간구하여 주십시오. 내가 죽음의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자가 될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이르기 위해 나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마땅히 추구할 뿐입니다. 이런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그나티우스는 자신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천국 시민답게 잘 순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바울은 세상에 안주해 버리고 싶은 유혹이 갈등하는 이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우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이 말은 바울이 완벽하기 때문에 그를 본받으라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쩌면 자신도 스스로 완벽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의 이 말은 자신이 주님을 본받고자 했던 그의 신앙 자세를 본받으라 아마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했습니다.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빌립보 형제들도 자신을 본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라고 했습니다. 바울을 본받으려고 힘쓰는 이들을 예사롭게 생각하지 말고 그들을 귀하게 여기라는 뜻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예배의 목숨을 거는 이들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들이 귀한 거예요. 다 웬만하면은 뭐 아프거나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다면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사람, 귀한 분입니다. 기도 생활에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는 그들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하는 그들을 보면은 우리는 그들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주님이 분명히 그들을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교회 여러 형편 처지에 맞게 나름대로 안 해도 될 일을 맡아서 수고하고 예수는 그들을 보면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돼요. 주님을 사랑함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용납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알아주지 않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어도 그 자존심마저 내려놓는 사람들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주님의 너그러우심을 경험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것 때문에 좀 손해보고 사는 사람들 있죠? 뭐 저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싶어도 주님 다 보고 계세요. 왜 바울사도가 특히 자신을 본받고 그런 사람들을 눈여겨보라고 했겠습니까? 빌립보 지역의 풍조와 그 풍조에 물들어가는 지역 교회의 성도들을 보니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들에게 여러 번 권면을 했지만 여전히 세상에 물들어가는 성도들을 보니 마음이 너무나 아팠던 것입니다. 이런 풍조는 방치해 두면 교회를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타락의 소굴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다는 거예요. 요즘 대형 교회의 고민이 등록하지 않고 다니는 교인들 너무 많아서 고민이라 그래요. 부산에 오는 모교회는 수천 명, 한 7, 8천 명이 등록 안 하고 다닌다 그래요. 왜 등록 안 하느냐? 편하다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은 온다 하나, 가면 간다 하나, 헌금 뭐 신경 쓸 거 없고, 그냥 내 마음대로. 지금은 이 교회를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쇼핑하듯이 하는 그런 부분이 적지 않다는 그래서 바울사도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다는 겁니다. 베드로사도는 당시의 성도들을 향하여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은 같은 의미로 권면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그리움인가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잠깐 있다가 가는 사람 그리움인이죠. 나그네 같은 그런 인생임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머무는 곳에 짐을 많이 사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사하는데 힘들잖아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에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많이 소유하려고 애를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짐이 적어요. 제가 이런 거는 보면은 남자들이 좀 단추를 한 거 아닌가 주의 말씀에 좀 더 맞춰서 잘 살아가는 거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집에 가시거든 그 뭐에 신발 넣는 신발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남편 신발하고 아내 신발하고 개수를 한번 세요. 옷장에 가든 문을 열고 남편 옷하고 아내 옷을 한번 수를 한번 세보세요. 어떤 어린아이가 너 옷 이거 언제 샀어? 오늘 사서 어제 사서 오늘 입었어요. 너 집에 옷 없어? 옷이 많아요. 근데 왜 어제 또 사서? 옷이 없어서요. 많긴 맞는데 없대요. 이사하는데 골치 아픕니다. 집을 좁겠어요. 아무리 넓어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갈 때 좀 단출하게 살라고 애를 많이 써야 돼요. 단출하게 사는 그 삶이 어떤 삶입니까?
영혼을 거슬러 사는 육체의 소욕.

0: 그걸 지어하면서 사는 삶.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들에게 주시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늙고 쇠약해가는 육체를 벗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몸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바울사도가 기다리는 구원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21절에 보십시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땅의 것을 추구하는 이들은 땅에서 잠시 만족을 누릴지는 몰라도 우리를 구원하려고 모진 고난을 받으신 대속의 십자가를 무시한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였기 때문에 결국 소망이 없이 인생을 마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늘 시민권을 품고 그렇게 그 속에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도록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 자신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신다는 겁니다. 바로 영생을 누리게 하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참 세상이 좋긴 좋아요. 왜 좋으냐? 우리가 살다 보니까 자외선 받아가지고 얼굴에 금버섯도 생기고 점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여기도. 어느 날 제 딸이 저 피부과 갔는데 얼굴에 좀 점 좀 빼라고 갔다 오니까 깨끗해졌어. 깨끗해지니까 사람들이 나이를 잘 못 알아봐요. 좋은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깨끗한데 속은 깨끗하게 잘 안 되는 것 같아. 이건 세월을 못 이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월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겉모습만 좀 이렇게 좀 그렇게 이렇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은 세상이 아닙니다. 영원한 나라예요. 영생의 나라예요. 쇠하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완전한 몸으로 우리가 하나님 오라고 하실 때에 그 모습보다도 더 좋은 모습으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남자 같은 경우에는 33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가 그 무렵쯤 되니까 그때 그 남자가 제일 매력적이라 하더라고요. 33세가. 여성은 아마 한 25세 부활해서 천국 가보면 전부 선남선녀들 돼가지고 그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이왕 부활시킬 거, 늙은 몸으로 부활 안 시키고 완전한 몸으로 깨끗한 몸으로 가장 아름다운 몸으로 그렇게 부활시켜주시지 않을까. 예수님 혼자 33세고 우리는 뭐 80대가 90대고 이러면 주님 그리 안 하실 것 같아요.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 풍조에 너무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하십시다. 시험에 들만한 일이나 유혹이 찾아오거든 이 땅은 나그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천국 시민권을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적어도 내 자식들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저 사람은 우리와 다른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도록 우리가 살아가십시다. 여러분은 효력이 영원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1: 빛과 소금 지금까지 진주 세금산교회 정병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예수님을 알길 원하시거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 757-1694 진주 세금산교회로 하시거나 지역번호 055-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생명의 소리, 구원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부활의 그날 다시 만날 우리 장원 공원 묘원과 함께합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교회연합과 도시부흥의 초석이 되는 평안동 진주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오후를 행복하게 시작하는 시간 찬양여행입니다. 저는 안현 목사입니다. 주일을 보내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었네요. 날씨가 조금 수그러든 것 같지만 한여름을 지나고 있는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듣고 계신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리고 또 무더위 가운데 건강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찬양여행 문을 열어봅니다. 철학자들이 하는 말 중에 선의 궤적이라는 개념이 있다고 해요. 어떤 길이 옳은 길인지 그것이 직선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이런 얘기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길을 만들고 어떤 곳에 길이 놓이고 여러분 그럴 때 길이 쭉 곧은 길을 기대하지만 그러나 어떤 길이든 선한 곳으로 인도하는 길이 반드시 곧고 반듯한 길일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를 철학자들이 한다는 거죠. 여러분 조각을 하는 사람이 곡선으로도 조각을 하고 또 직선으로도 조각을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휘어질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더 거친 울퉁불퉁한 길을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완벽한 직선일 거야라고만 생각하신다면 뭔가 좌충우돌하며 그렇게 선이 꺾이기도 하고 또 돌아가기도 하고 장애물을 만나 돌파하기도 하는 이런 시간들이 우린 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곡선을 만나거나 장애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좀 더 평안하게 주님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전도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직선도 정해놓으셨지만 때로는 돌아가는 길도 정해놓으셨고 어떤 때는 장애물을 만나 돌파하는 길도 정하셨다. 그러니 천하 만사가 다 하나님의 일하실 때가 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올바른 태도이겠지요. 오늘 문자의 주제를 카이로스라고 해볼게요. 카이로스라는 의미가 그거라고 하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일하실 때. 오늘 우리도 카이로스의 시간을 기다리며 찬양여행 함께해 옵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고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오늘은 카이로스라고 참여해 보시죠.

여러분, 플라시보란 말 들어보셨죠? 이게 원래 라틴어이고요. 본래의 뜻은 내가 기쁘게 하리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고대, 중세 타인의 슬픔에 진심으로 공감하며 그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리고 기쁘게 해주고 싶다 이런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된 단어가 플라시보라고 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가짜 약이라는 의미 이전에 우리는 플라시보 그러면 뭐 가짜 약이라고 먼저 생각을 하지만 본래의 의미는 타인의 아픔을 덜어주려는 선한 의도와 마음이 본래의 의미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 우리의 기도도 누군가에게 거창한 영적인 어떤 효능을 과시하는 그런 장치까지 될 필요는 없죠. 그저 주님 안에서 당신을, 내가 만난 당신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어쩌면 진실한 마음의 동기만 담겨 있어도 충분한 거 아닐까요? 오늘 이 오후에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선한 위로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길 바라고요. 여러분 안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면 여러분의 입을 통하여 또 누군가에도 그렇게 당신이 주님 안에서 내가 당신을 기쁘게 하는 일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나는 당신을 주 안에서 기쁘게 하길 원합니다. 이런 의도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이 우리의 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용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커피의 향기, 감사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태안 유카리스 카페에서 커피 선물 세트, 기독교 가야차를 복원하여 제다 체험이 가능한 오성다도 명가연에서 수제 발효 명차 세트, 온 집안 퍼지는 고소한 행복 향유 참기름에서 참기름 선물 세트, 진주 실크 100년의 전통을 이어가는 실크 전문 기업 BJ 실크에서 천연 실크로부터 나오는 단백질 세리신이 포함된 오드 실크 글로우 화장품 세트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의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귀한 날에 여러분과 함께 찬양여행 함께하고 있어서 저는 참 좋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놀라운 은혜, 오늘 우리의 문자의 주제가 카이로스거든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 오늘이 바로 여러분에게 그런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갯벌의 깊은 곳에 사는 갯지렁이 있잖아요. 외모만 보면 아마 손사래를 치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갯벌 생태계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과학자들이 이렇게 부른대요. 최고의 공학자라고 갯지렁이를 표현한다는 거예요. 갯지렁이가 흙 속을 끊임없이 파고들며 그렇게 만들어 놓은 수만 개의 구멍을 통해서 산소가 갯벌 속 깊은 곳까지 공급이 되고 또 오염되었던 그런 유기물들이 정화되는

시간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 길을 만들고 있는 존재, 그것이 갯지렁이라는 것이고, 갯지렁이 덕분에 갯벌 전체가 살아 숨쉬는 그런 시간들을 보낼

길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 영적 산소가 내가 속한 공동체에 공급되고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작은 일, 나는 믿음으로 하는 작은 순종이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일하는 일터, 내가 섬기는 공동체를 살리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믿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을 온전히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찬양 여행과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한 찬양 우리 함께 할 수 있음이 전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의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이 너무 즐거운 그런 시간인데요. 여러분도 그러신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뼈가 여러분은 뼈 참 튼튼하세요. 약도 드시고 그러시나요? 근데 우리 뼈가요 일평생 단단함을 유지하는 비결이 역설적이에요. 뼈를 계속해서 부수는 파골세포가 있대요. 뼈를 계속 부신대요. 그리고 또 뼈를 새로 계속 만들어내는 조골세포라는 게 있답니다. 자, 뼈를 부수는 세포가 있고 뼈를 만드는 세포가 있어요. 그런데 이 뼈를 부수는 세포와 뼈를 만드는 세포가 정교하게 협력하기 때문에 그 덕분에 우리 뼈가 계속 이렇게 튼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늙고 낡은 골조직은 계속 부서져 나가고요. 그렇지만 그 자리를 견고한 새 뼈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못 느끼지만 부서짐이 있고 또 새로워짐이 매일 나의 뼈에서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 모르셨죠? 저도 참 신기하더라고요. 야, 뼈가 부서지는 뼈가 있는데 만들어지는 뼈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뼈가 있어 걷기도 하고 힘을 쓰기도 하고 물론 근육이 힘을 쓰지만 뼈가 지탱해 주는 거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도요. 때로는 나의 자아 또 헛된 고집 이런 것들은 계속 허물어지고 그런데 그 순간이 실패의 순간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무너지는

그곳에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새롭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리모델링 과정을 계속 해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내고 있는 것, 이건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성실하심 덕분입니다. 겉사람은 쇠하나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새롭게 재건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하나님이 이 일을 그냥 성경에만 써놓은 일이 아니라 뼈가 만들어지고 부서지고 만들어지고 부서지고 이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오늘도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남은 시간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월요일 찬양여행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안현이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 감사했습니다. 저는 내일 화요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은 장유제일성결교회 오충영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평안하셨습니까? 행복한 말씀 나눔 오충영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0: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고 지식을 위해선 공부하고 관계를 위해서는 또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속사람은 얼마나 돌보고 있을까요? 성경은 겉사람보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두 사람이 있죠. 하나는 눈에 보이는 겉사람, 육에 속한 사람이고 또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속사람,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겉사람은 세월이 흐를수록 약해지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가진 사람, 속사람은 의지나 노력만으로는 강건해질 수 없죠. 운동으로 근육을 키울 수는 있지만 영혼을 키울 수는 없습니다. 속사람은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만 강건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안에는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죠. 그 새로운 피조물이 바로 속사람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속사람과 성령님은 어떤 관계일까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있는데, 주님, 제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라는 기도입니다. 안타깝게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형통을 위해서 기도하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면서도 정작 내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별로 하지 않죠. 그래서 성령님을 모시고도 삶에서는 쉽게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그러나 영혼은 스스로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 안의 속사람은 이제 막 싹이 난 생명과 같아서 매일 물을 주지 않으면 말라버리는 새싹처럼 우리 영혼도 날마다 말씀이라는 양식을 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한다는 거죠. 혹시 기도가 열리지 않고 말씀이 들리지 않고 눈만 감으면 염려와 걱정만 가득하고 삶의 형편이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면, 하나님이 내게서 멀어지신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속사람을 오랫동안 방치한 결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무엇보다 기도해야 합니다. 막연하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제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없어서, 이렇게 분명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오늘도 새로운 피조물인 내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이런저런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사람의 말보다 성령의 음성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하세요.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속사람도 함께 잘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신앙 성장은 오래 믿는 게 아니에요. 속사람이 잘하는 것이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강건해진 사람은 환경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험 앞에서도, 온갖 유혹과 나를 엄습해오는 그 두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속사람이 강한 사람이 결국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겁니다.
1: 생명의 말씀, 지금까지 장유제일성결교회 오충영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10-6341-9335번, 010-6341국에 9335번 장유제일성결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제주 아름다운 교회 이종

0: 한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마땅히 누릴 권리를 빼앗겨 억울함을 가지고 있는 한 과부의 불의한 재판관을 향한 강청의 기도를 통해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신 주님, 그 빼앗긴 권리를 되찾기 위한 그 기도를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이 마땅히 누려야 할 믿음, 예배, 자유, 생명, 평화, 풍요, 이 모든 권리가 분단으로 말미암아 다 빼앗겨졌습니다. 이렇게 사탄에게 빼앗긴 모든 권리를 되찾기 위해 저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그리고 남한의 모든 교회 성도들이 낙심치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지금까지 제주 아름다운 교회 이종환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1분 찬송.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중앙동 교회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된 길이며 생명의 길임을 전하는 창원시 중앙동에 위치한 중앙동 교회가 함께했습니다.

이른 새벽,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라디오를 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을 견디는 병실에서, 길 위를 달리는 트럭 안에서, 불 꺼진 혼자 남은 방 안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다시 살아갈 힘이 됩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오래전부터 함께 걸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방송이 꺼지지 않도록, 누군가의 어둠이 외롭지 않도록 이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입니다. 이름 없이 헌금으로 후원으로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선교사라 부릅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아버지도 잘 되고 어머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교회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FEBC 1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흩어진 성도들 제11화 중서서원 1880년대 후반 상하이 외국 선교사들이 거주하고 망명한 조선 청년들이 모여 동과 서가 만났던 도시. 이곳에 중서서원이라는 작은 학당이 있었다.

0: 선교사님, 허가가 어려울 텐데요. 종교적인 목적이 강해 보여요.
1: 동양에 공자님이 계시다면 서양에는 예수님이 계시죠. 동양 학문에서 공자를 공부하는 게 중요한 만큼 서양 학문에는 예수님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0: 일단 제가 잘 설명해 볼게요.
1: 중국의 학문과 서양의 학문 모두를 가르치는 곳이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름도 중서서원이라고 지었다는 점도요.
0: 걱정 마세요.
2: 우려와는 달리 관리의 허락은 순조로웠다. 성경의 교재라 해도 영어를 직접 배울 수 있으니 오히려 반기는 분위기였다.
1: 뭐 조금 허름하긴 하지만 손 보면 말끔해질 것 같습니다. 마침 딱 이런 공간이 필요했어요.
3: 아, 그래도 이 나무바닥은 좀... 아, 어머, 어머, 봐요. 너무 오래됐어요.
1: 아유, 어쩌겠습니까? 거긴 제가 손볼게요.
3: 여기 주방도 싹 다 새로 고쳐야겠고. 아이고, 머리야.
1: 여보, 다 갖춰서 시작하려면 힘들고 여기 오는 사람들과 함께 천천히 하나씩 만들어간다고 생각해요.
0: 벌써 소문이 퍼졌어요. 서양 선생님한테 직접 영어를 배울 수 있다고 이미 여러 명 다녀갔어요.
3: 벌써요?
1: 그럼 공사를 서둘러야겠군요. 혹시 그분들께도 도움을 요청하면 어떨까요?
0: 오, 좋네요. 당분간 수업료는 여기를 정리하는 걸로 대신한다고요.
3: 그래도 괜찮을까요?
0: 제 생각엔 돈 안 내고 수업 받는다고 더 좋아할 것 같은데요?
2: 그렇게 시작된 중서서원은 지금의 미션스쿨과 같았다. 모든 수업은 성경이 교재로 사용됐고 매일 두 번의 예배가 진행됐다.
0: 알파벳은 많이 써보는 게 중요해요. 자, A, B, C, D. 이건 대문자라고 하고 이건 소문자예요.
4: 저 질문 있는데요. 왜 똑같은 글자를 크게 쓰고 또 작게 쓰는데 모양이 달라지고 그런 거죠? 이거 두 개 다 외워야 돼요?
0: 주로 소문자를 많이 쓰지만 문장의 첫머리나 이름 같은 특별한 곳에는 대문자를 써요.
4: 왜요?
0: 그게 왜 그런지 저도 배운 적이 없어서.
4: 대문자는 왕족이고 소문자는 신민이란 뜻인가요?
1: 아유, 아니에요. 그런 의미까지는 아니고

0: 대문자와 소문자는 서로 역할이 다를 뿐 뭐가 더 귀하고 천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 있어야 문장이 명확해지는 거죠.
1: 왕족과 신민은 따로 살잖아요. 근데 알파벳은 함께 써야 해요.
0: 우리가 보기엔 대문자가 조금 더 특별해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소문자도 귀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높은 자나 낮은 자 모두 귀한 사람들입니다.
1: 어? 누가 왔나 봐요.
2: 어서 오세요.
3: 저 여기가 중서사원인가요?
0: 예, 맞습니다.
3: 늦어서 죄송합니다. 초행길이라 길을 헤매는 바람에 저 옆 시장통을 세 바퀴나 돌다 왔어요.
1: 아이고, 벌써 땀 범벅이시네요. 이제 마치고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마침 잘 오셨어요.
0: 혹시 식사하러 때마쳐 오신 건 아니시죠?
3: 예?
0: 공부하러 오신 거죠?
3: 아, 물론 마음의 양식을 먹으러 왔죠. 근데 밥도 좀 먹고 싶긴 하네요.
0: 잘 오셨습니다. 배움도 있지만 여긴 나눔도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환영입니다. 저는 알렌이라고 합니다.
3: 아, 예, 저는 조선에서 왔습니다. 윤치호라고 합니다.
0: 아유, 반갑습니다. 조선. 오, 잘 알죠? 고요한 아침의 나라.
3: 잘 부탁드립니다.
4: 좁은 상 위에 동서양의 음식이 펼쳐진다. 마치 서로 다른 글자들이 모여 한 문장을 이루듯이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 속에서 하나가 되어갔다.
1: 이렇게 각기 다른 음식들이 모여있으니까 너무 아름답네요. 아, 잠시만요. 제가 대표로 기도할게요.
5: 기도요? 아까 수업하기 전에도 했는데요.
3: 음식은 식기 전에 먹어야죠.
0: 잠시만 멈추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져온 것들도 있지만 이 밥은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도 함께 식사를 나눌 수 있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건 알파벳보다도 더 중요한 사실이고.
5: 배고픈데 먹고 나서 하면 안 돼요?
1: 그래도 상관없지만 먹기 전에 하면 더 감사히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거예요.
6: 제가 만난 모든 서양인들은 식사 기도를 빼먹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서양에 깊이 있는 문화예요. 영어를 제대로 배우려면 그 나라의 문화를 배우는 것도 중요해요. 자, 얼른 기도합시다.
1: 고마워요, 선생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음식을 통해 우리의 몸을 살리시듯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 마지막 아멘은 다 같이 하는 거예요.
3: 아멘. 아멘. 이제 진짜 먹어도 되죠?
0: 아유, 얼른 드세요.

0: 식사가 끝난 후 책상 위에는 성경책이 펼쳐졌다. 글자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었다.
1: 자, 요한복음 첫 장을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내용을 해석하고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2: 말씀이라면 이 성경 아닌가요?
1: 맞습니다. 이 성경을 우린 말씀이라고 믿죠.
3: 살짝 어렵네요. 이 성경이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 아닙니까?
1: 맞아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을 우린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 되는 까닭은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성경 속의 긴 역사와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울 수가 있기 때문이죠.
4: 우리 동양에서는 근본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라는 문장이 모든 이야기와 역사의 근본은 하나님이다 라는 말처럼 느껴지네요.

0: 오, 맞습니다. 그렇게 풀면 이해가 쉽겠군요.
1: 대체 뭐가 쉽다는 거예요?
2: 맞아요, 목사님. 쉽지 않아요.
0: 에이, 처음부터 다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매일 밥을 먹으면 조금씩 자라 성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밥처럼 매일 조금씩 먹으며 자라는 겁니다.
1: 근데요, 밥은 맛있지만 말씀은 맛없잖아요.
3: 저는 맛있었어요. 기가 막힌 얘기예요. 모든 역사의 근본이 하나님이시라니. 얼른 다음 구절로 넘어가요.
1: 네? 더 읽자고요? 아, 전 솔직히 이런 구절들을 배우는 건잘 모르겠어요. 영어만 잘하면 조금 높은 자리에 취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온 거거든요. 근데 꼭 이런 말씀 공부까지 해야 되는 게 저는 좀...
3: 저도 사실 그 생각으로 왔어요. 영어를 잘하면 자원거제 한 사람보다 더 귀한 대접을 받거든요. 근데 들어보니 말씀 내용도 궁금합니다. 어쨌든 잘 살아보자고 공부하고 일하는 건데 하나님을 아는 것도 좋은 공부 같거든요.
1: 알겠어요. 죄송해요. 마음이 급해서 얼른 배워서 빨리 돈 벌어야 되거든요.
3: 이해해요. 저 역시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으니까요. 그래서 돈이 되는 일이라면 뭐든 했습니다. 근데 그럴수록 나라는 사람이 사라져 가더라고요. 배는 채워지는데 삶은 허기진 느낌. 아세요?
1: 당장 배고픈 사람에게 삶을 얘기하시네요.
0: 맞아요. 당장 배고픈 사람에겐 말씀은 보이지도 않겠죠.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1: 네? 배고프지 않을 거라고요?
2: 먹는 밥은 한 끼면 사라지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떡은 마음을 지키고 살려주는 영원한 힘이 되기 때문이에요.
4: 돈 되는 일이라면 뭐든 했다고 하셨죠? 저도 그랬어요. 배고픔에 돈 준다면 마다 않고 했어요. 사람 때리고 협박하고 빼앗았어요.
1: 선생님이 그러셨다고요?
4: 네. 그때는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서야 알게 된 거예요. 배고픔이 해결되기 전에 내 썩은 마음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걸요.
3: 먹고 살기 위해 뭐든 한다는 게참 무거운 말입니다. 자칫하면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길일지도 모르니까요.
2: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주시는 영혼의 양식을 놓치지 않으려고요.
1: 저는 밥도 말씀도 둘다 필요합니다.
3: 그럼 밥은 사모님께, 말씀은 목사님께?
2: 좋아요. 제가 점심 식사는 책임지겠습니다.
0: 말씀 앞에 서로의 생각과 삶을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하군요. 이제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이렇게 쓰시기 위해 만드신 거였군요.
5: 그렇게 작은 교실은 배움과 웃음으로 시작됐다. 훗날 한일 합병의 어둠이 조선에 덮었을 때 이곳 중서 서원은 상하이로 건너온 조선 청년들의 생각과 믿음을 깨우는 자리가 된다. 모든 이야기와 역사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은 오늘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

FEBC 1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흩어진 성도들 제11화 중서서원 출연 유춘희, 이은영, 임황건, 최웅, 박미숙, 송영희 극본 김영승, 제작 강수미, 장찬희였습니다.

0: FEBC 신학 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0: 이 필요하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0: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1: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0: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1: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영원히 기억될 극동방송의 70년 역사를 사진으로 만납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 70년 동안 복음을 전해온 극동방송, 그리고 30년의 시간을 함께한 창원 극동방송. 빛바랜 흑백 사진 속 첫 출발의 순간부터 오늘 우리가 함께 만들어온 자랑스러운 발자취까지, 그 은혜의 여정들을 한 장 한 장의 사진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특별한 전시회가 열립니다. 사진 한 장에 담긴 복음 전파의 열정과 땀, 우리가 함께 걸어온 소중한 시간들, 그리고 앞으로 함께 써내려갈 새로운 이야기까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발걸음이 그 역사의 한 페이지로 이어가길 소망합니다. 7월 27일 월요일부터 8월 7일 금요일까지 2주간 창원 극동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으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관람이 가능합니다. 단체 관람은 전화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걸어온 지난 70년의 이야기, 그 감사와 감격의 순간들을 사진으로 함께할 수 있는 시간,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은 제주 충신교회 김희식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이신칭의 다이아몬드 진리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이런 말이 있답니다.

0: 성경이 반지라면 로마서는 그 반지의 보석이요, 로마서 8장은 그 보석의 가장 빛나는 다이아몬드이다 라고요. 로마서 8장, 성경이라는 그 반지의 가장 중요한 다이아몬드가 되어서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을 그렇게 반복 암송 반복하게 했던 거예요. 따라서 정말로 로마서 8장이 다이아몬드라면 목사는 어느 교회를 섬기든 로마서 8장에 근거해서 목회해야 합니다. 그죠? 또 우리 장로님들 로마서 8장에 근거해서 교회와 성도를 목회자와 협력하여 섬겨야 합니다. 또 우리 순장들 로마서 8장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순모임과 순원들을 섬겨야 합니다. 뿐입니까? 이 신층의 모든 의인들 로마서 8장에 근거하여 교회에서의 모든 교회 신앙생활, 봉사생활, 그리고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과 예수의 증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예. 특별히 오늘 여러분과 함께 30분에서 35분 동안 1절에서 8절까지의 8장 전체가 아니고 3분의 1 전반부를 나누겠습니다. 이 안에 두 가지의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다이아몬드를 하나씩 나눌게요. 여러분, 성경이라는 금가락지가 있다 손 치더라도 그 안에 보석이 빠져버리면 가치는 뚝 떨어집니다. 그죠? 그러니 오늘 함께 나누는 두 가지의 보석 절대로 까먹지 마세요.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세요. 항상 가슴에 수첩에 집어넣었다가 만지작 거리면서 제대로 있는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 두 보석 다이아몬드 이제 들어갑니다. 첫 번째 다이아몬드는 1절에서 3절까지인데 3절 잠시 제끼겠습니다. 1, 2절에서 뽑아내겠습니다. 1절, 2절 집사님 읽어주시겠습니까?
1: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0: 오케이. 1절로 다시 되돌아가 봅니다. 그 중에서 1절 끝에 봅시다는 노란 글씨가 나오죠. 결코 뭐가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한 표현 우리 한번 두 분만 같이 읽으십시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꼭 붙잡아야 할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제1다이아몬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방금 읽었던 요 노란 글씨 이 부분을 자신의 제1다이아몬드로 확실히 챙기세요. 그리고 어디 가서 흘리지 마세요. 잃어버리지 마세요. 잃어버리는 순간 여러분의 신앙은, 모든 성경의 금가락지 신앙은 순식간에 가치가 뚝 떨어져 버립니다.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정죄함이 없다. 그러나 잠시요, 현실 좀 짚고 가겠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인데요, 우리가 지난주 로마서 7장에 의하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라는 거 확인했어요. 또 내 속에는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 어떤 무엇을 행하는 자가 있으니, 로마서 7장은 뭐라냐면 내가 아닌 내 속에 그 안은 죄라고 알려줬어요. 결국 내 속에는 악과 죄가 같이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근데 어떻게 합니까? 율법에 의하면은 악과 죄가 있으면 정죄를 받아야 합니다. 네놈, 네가 죄인이었다. 이거요. 정죄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악과 죄의 결과는 사망, 심판, 죽음, 형벌입니다. 그런데 이 8장으로 건너와서 죄와 악이 함께 있는 나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상 분명히 죄와 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느냐?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고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할게요. 죄 없다 무죄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것도 1차 법원이 아닙니다. 3차 법원, 하늘 대법원의 최종 선고입니다. 더 이상 이 제기할 수 없습니다. 죄 없다, 무죄다, 정죄함이 없다. 이게 제1보석이래요. 절대로 크리스천들이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망각해서도 안 되는. 이게 그리 중요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잠시요. 2절을 부연 설명으로 보십시다. 집사님.
1: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0: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네가 지금 정죄함이 없다. 이런 말씀.

법입니다. 요거 부연 설명하고 가려고요. 여러분, 여기 지금 법이란 단어가 두 번 나오죠. 이 법은 법전법이 아닙니다. 법칙법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칙이라는 말입니다. 자, 비유로 말씀을 드릴게요. 만유 인력의 법칙 들어보셨죠? 아주 큰 돌도 만유 인력의 법칙에 종속되어 있고요. 아이고, 그것도 바위인가 싶을 정도 작디 작은 모래알도 만유 인력의 법칙에 종속되어 있죠. 지극히 높은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서도 지극히 낮은 해저 밑바닥에서도 만유 인력의 법칙은 여럿이 적용되고 있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크고 큰 죄이든 간에, 에이구 저것도 죄인가, 작디 작은 모래알 같은 죄이든 간에 죄와 사망의 법칙에서 다 종속되어 있습니다. 또 아주 착하고 자비 가득한 성인 군자 같은 높은 산에 같은 산 같은 사람도, 아주 극악무도한 악인 같이 인생 밑바닥에 있는 자도 죄와 사망의 법칙에 여래 없이 적용됩니다. 지구상에서 물리적으로 만유인력의 법칙에 자유한 자가 없듯이 영의 세계에서는 죄와 사망의 법칙에서 자유한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칙에 의하여 복음을 믿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칙에서 해방되었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너희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해주세요. 생명의 성령, 이건 조금 이따가 언급해 드릴게요. 자, 따라 고백하십시다.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나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우리 한 문장으로 시작. 나에게는 확 가지고 하세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할,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제1 다이아몬드라는 거예요. 제1 다이아몬드. 이거 잃어버리는 신앙생활, 금가락지 안에 있는 보석이 빠진 금가락지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제 그러면 적용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는다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는다면 나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죄의식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신앙인 여러분, 뭐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고요? 죄의식요. 열심히 믿는 자일수록 죄의식에 사로잡힌 자들이 많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의인이죠. 우리는 의인이라면 의의식을 강하게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죄의식의 자책은 자학과 자기 파기로 가요. 반면에 의의식에 기반한 자책은 자학이 아니라 자각을 해요. 그리고 자기 파괴가 아니라 자기 빔으로 가요. 같은 것 같은데 달라요. 그러면 의식이 뭐냐? 목사님, 의식이 뭡니까? 처음 듣는데요. 예, 나는 의인이다. 고로 나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오늘 말씀요. 이 확고한 의식이 바로 의식입니다. 나는 의인이다. 나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이게 확고한 의식입니다. 저는 이를 저희 개인용으로 뭐라냐? 거룩한 뻔뻔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뻔뻔합니까? 거룩한 뻔뻔함입니다. 만약에 이 의식을 가지려고 할 때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작용 하나 말씀드립니다. 마귀가, 비유로 말하는 겁니다. 마귀가 내 양심에, 이성이 내 양심에 속삭여요. 허허,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행한 일을 알고 있는데, 나는 지난 주중에 네가 몰래 행한 그거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네가 죄인이 아니라고, 정죄함이 없다고. 이게 양심 속에서 확 올라와요. 그러는 순간 죄의식이 우리 안에서 확 올라와요. 죄의식이요. 그래서 그 죄의식이 자기 정죄가 되고, 자기 정죄가 자책, 자학, 자기 파괴가 되어서 결과적으로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회에서 점점 멀어져요. 그래서 신앙의 방황 생활로 들어가 버려요. 그런 분들이 종종 있죠. 혹은 그 반대가 나타나요. 자신의 지나간 죄의 행실을 어쨌거나 자기 스스로 덮어보려고 열심히 있는 경건한 신앙인이 되려고 몸부림쳐요. 더욱 경건, 더욱

0: 거르고 외치면서 소위 이 텐션이 높은, 긴장감이 높은 예민한 신앙인이 되어져요. 예, 얼핏 외관상 신앙심은 참 좋은 것 같은데 실상 가까이 가보면 전혀 푸근함이 없는, 아이고 저런 긴장감 높은 신앙인이라면 전혀 본받고 싶지 않은 그런 열성 신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요, 제 의식에 기반한 자기의의 열심인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제1 다이아몬드가 확실한 목사들은요, 목사들은 자기 기준에 안 맞다고, 성이 안 찬다고 성도를 향해 신경질적인 목회를 하거나 설교를 통해서 정죄감을 끼치지 않아요. 또 제1 다이아몬드, 나는 의인이다, 정죄함이 없다라고 확고하게 받아들이는 부모님들은 자기 기준에 안 맞다고, 성이 안 찬다고 자녀들을 향해 신경질적인 반응을 하거나 잔소리를 통해 정죄감을 끼치지 않아요. 목사들의 정죄 설교, 성도들의 정죄 잔소리 다 맞는 말이긴 하거든요. 또 로마서 8장 제1 다이아몬드가 확실한 장로들은, 순장들은, 모든 의인들은 정죄의식으로 자신을 자학, 자기 파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교회와 교우들과 내 가족들에게 경건과 거룩과 신앙이란 이름으로 긴장감과 정죄감을 끼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제1 다이아몬드가 확실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제1 다이아몬드가 없는 목사, 장로, 집사, 엄마, 아빠 텐션이 엄청 걸려 있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외관상 참 잘하는 것 같은데 전혀 푸근함이 없는, 저런 신앙이라면 전혀 매력적이지도 않고 본받고 싶지도 않은 그런 신자가 돼버려요. 그런 엄마 아빠가 돼버려요. 그래서 애들은 엄마 아빠 떠나면 바로 교회와 예수를 떠나버려요. 여러분, 제일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중요한지 살짝 감이 오시죠? 이거 놓치는 금가락지 성경신앙 가치가 뚝 떨어져요. 자, 두 번째 다이아몬드 들어갑니다. 두 번째, 절대 가슴에 지니고 있어야 할, 절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두 번째 다이아몬드, 그건 4절에서 8절 전부 다 합니다. 근데 내용은 간단합니다. 읽으시면서요, 저랑 교독하시면서요, 두 단어가 자꾸 대꾸가 될 거예요. 대비가 될 거예요. 그거 캐치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1: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0: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1: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0: 자, 같이요. 8절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1: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0: 지금 다섯 구절 읽으셨는데 핵심이 뭐냐, 육신을 따를 것인가 영을 따를 것인가. 예, 육신을 따르는 크리스천이 될 것인가 영을 따르는 크리스천이 될 것인가, 육신을 따르는 목사, 선교사, 장로, 집사, 엄마, 아빠가 될 것인가 아니면 영을 따르는 목사, 선교사, 장로, 집사, 엄마, 아빠가 될 것인가요. 자, 먼저요, 육신 알려드리고 영 알려드릴게요. 먼저 육신입니다. 여러분, 육신이 뭘 말할까요? 물리적 그냥 신체를 말할까요? 아닙니다. 논리적 이성을 말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식욕, 성욕, 수명욕 같은 동물적 본능을 말할까요?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지금까지 계속 나누었던 내 속에 거하는 죄요, 나이면서도 내가 아닌, 내가 아닌 것 같은데 나이기도 한 나와 이위일체인 원죄로서의 자기중심성, 예, 또 다른 단어가 육신입니다. 자기중심성인 육신을 따르는 육신적인 목회 가능할까요? 육신적인 자기 교회 신앙생활, 봉사생활, 선교생활, 전도생활, 구제생활 가능할까요? 예,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샘플 보고 가십시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고린도 교회를 보겠습니다. 집사님 읽어주시겠어요?
1: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0: 예, 초대교회를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너희는 아직도 어디에 속한 자로다?
2: 육신이요.
0: 성령의 은사, 방언과 예언의 은사와 기타 은사들이 활성화되어 부족함이 없었던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리고

0: 그리스도의 복음 견고하게 전해져서 모든 언변과 지식이 풍족하였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요? 육신에 속한 교회다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 복음 충만했는데도요? 그럴 수 있습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그들에게 뭐가 있느냐? 시기와 분쟁 때문이에요. 시기, 자기 중심성의 내적 격동. 분쟁, 자기 중심성의 외적 격동. 뿐입니까? 내 당파로 갈린 문제 있었죠. 뿐입니까? 성도 간의 법정 소송 문제 있었죠. 뿐입니까? 교회 내의 음행, 탐욕의 문제가 있었죠. 뿐입니까? 바울의 사도권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아니한 문제 있었죠. 이 모든 문제들은 뭘 보여주느냐? 교회가 육신을 따르고 육신에 속하면 어떤 결과적 정세가 나오는지 샘플입니다. 성령 충만, 불충만, 복음 충만 하면 뭐합니까? 이런데요, 교회가. 요 교회를 그대로 가지고 로마서 8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7, 8절입니다. 집사님.
1: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0: 육신의 생각은 누구랑 원수 된다고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요. 여러분, 육신을 따르는 육신적인 교회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아니, 마귀와 불신자들만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목사도 선교사도 성도들 모두 다 그럴 수 있고요. 나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목사 있죠? 그 포텐셜 잠재성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스텝요. 영을 따른다는 게 그럼 뭘까요? 영을 따른다. 이신칭의 의인은 영을 따르는 영에 속한 성도고 교회여야 하는데 도대체 영을 따른다는 게 뭘까요? 예, 여기 영은 성령님을 얘기하는데 성령, 영을 따르는 게 도대체 뭘까요? 뭐 이런 겁니까? 오늘날 아침에 일어나서 성령님이 내 속에서 얘야, 오늘은 동쪽으로 가거라. 그러면 귀인을 만날게, 얘야. 혹은 오늘 네가 부정 타지 않으려면 이런 말과 행실을 삼가고 이런 색깔의 속옷을 입고 다니거라. 뭐 이런 초자연적 음성이 들리는 대로 그냥 기계적으로 따라하는 것, 그게 영을 따르는 걸까요? 로마서 8장은 모든 의인들이 이런 영험적인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걸 말하는 걸까요? 예, 무속 세계의 신내림 받은 무당들이 주로 이렇게 움직여요. 맞아요. 이런 자들을, 이런 무당들을 우리는 신령하다느니 영험하다느니 그리스도인들도 조금 두려워하대요. 로마서 8장, 영을 따른다라는 것, 이런 무당 같은 크리스천들이 되거라 라는 걸까요? 뭘까요? 예, 다시 말합니다. 요 영은 성령을 얘기합니다. 성령님이 누구시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령님은 항상 초지일간 하나님 중심성입니다. 하나님 중심성입니다. 그러니 육신이라는 원죄로서의 자기 중심성하고는 완전히 대척점에 있습니다. 영을 따른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 중심성을 따른다라는 말과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95%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 5%는 뭐냐? 가끔씩 성령님이 초자연적인 감동을 주실 때가 있으니까 그건 열어시키고, 다만 그건 일반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요. 영을 따른다라는 것은 매사 환상처럼 들리는 성령의 음성을 따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일상 속에서 하나님 중심성을 따르는 것을 말한다고요. 로마서 8장, 이신칭의 의인은 육신을 따르는 자, 곧 자기 중심성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영을 따르는 자, 곧 하나님 중심성을 따르는 자이어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것이 이신칭의 의인들의 가슴에 지녀야 할, 절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제2 다이아몬드인데 자막 보십시다. 잘 보세요. 제2 다이아몬드입니다. 이거 놓치는 금가락지 신앙생활 같이 뚝 떨어집니다. 나는 육신을 따르는 자가 아니다. 영을 따르는 자이다. 나는 영을 따르는 자이다. 영 다른 말로요? 하나님 중심성. 적용해볼까요? 열심히 특심을 할지라도요, 자기 중심성의 열심을 따르는 목사, 선교사, 크리스천, 교회는 육신을 따르는 것입니다. 아무리 복음, 예수, 선교, 전도 외쳐도요, 자기 중심성의 열심과 비전은 육신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0: 목회, 교회 봉사, 세계 선교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성이라는 영을 따르는 목회, 봉사, 선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러니 목사, 선교사, 성도들은요, 외적 사역 그 자체인 목회, 봉사, 선교, 전도, 구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것을 할 때요, 육신을 따르면서 하는지 영을 따르면서 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잊지 마세요. 아무리 목회, 봉사, 선교를 할지라도 육신을 따르면 그 순간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2 다이아몬드의 실제적인 적용입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 중심성으로 목회를 하다가 기질을 따라 욱 해버렸어요. 그럼 발산해버렸어요. 그 순간 저는 뭐예요? 육신을 따른 거예요. 그 순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를 할지라도 은사가 터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정리해봅시다. 오늘 두 가지 나눴어요. 제일 다이아몬드요,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거 가지고 가세요. 가지고 가세요. 도덕과 양심이 발달하신 여러분들 가지고 가세요. 도덕과 양심을 믿지 마시고 말씀을 믿으세요. 나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나는 의인이다. 거룩한 뻔뻔함을 가지세요. 두 번째 다이아몬드, 나는 영을 따르는 자이다. 자, 다 같이 시작. 나는 영을 따르는 자이다. 이렇게 콜링 받은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절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그러나 여기 두 다이아몬드와 더불어서요, 유념해야 할 거 하나 드릴게요. 보석은 아니에요. 유념해야 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아, 지금 자막에 나오죠. 나와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이위일체로 있다. 요거 유념하셔야 됩니다. 보석은 아닙니다. 근데 유념하셔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려드릴게요. 이게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비유로 말할게요. 자, 신체상에 제가요, 먹고 마시고 운동하고 활동할 때마다 여러분, 나와 심근경색이라는 심혈관 기저질환이 이위일체로 있다라는 것을 항상 유념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심근경색 초기가 있거든요. 저희 아버지 유전을 그대로 제가 이어받아가지고 지금도 약 먹고 있고 심장질환 내과에 계속 주기적으로 다니고 있거든요. 이위일체로 있어요, 그게. 여러분, 유념하지 않으면 부지불식간에 심혈관 기저질환이 나에게 더욱 도지고 악화되어서 나를 심장에 아주 쥐짜듯이 아프게 하고 생물학적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또 한번 들어보세요. 나와 이위일체인 기저질환이 있다고 해서 앞에 있는 담임 목사의 정체성이 환자입니까? 환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기저질환을 계속해서 관리를 잘한다면 나는, 앞에 있는 목사는 건강한 삶을 영유하는 건강한 자 아닙니까 지금? 마찬가지로요, 나와 내 속에 거하는 죄, 내 속에 거하는 죄인 자기 중심성의 원죄가 지금 나랑 이위일체로 있다고 해서 복음을 믿는 나의 영적 정체성이 죄인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한 의인이에요. 다만 기저질환 같은 내 속에 거하는 그 죄를 내가 계속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요. 죽을 때까지요. 관리하시는 거예요. 이 비유를 생각하면서 12절 13절을 보여드릴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자, 13절 처방입니다. 시작.
1: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0: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여러분, 원죄로서의 자기 중심성이라는 기저질환이 좋아하는 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저를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자기 중심성이라는 이 기저질환대로 사는 거요, 이거 편합니다. 이거 되게 편해요. 먹고 싶은 대로 먹을 수 있고요, 운동 귀찮다고 안 하면 돼요. 편해요. 반면에 먹고 싶어도 먹지 않는 절제와 억지로 하는 운동의 수고로운 번거로움, 아우 귀찮아요. 허나 여러분, 편한 게 날 죽이고 귀찮은 게 날 살리는 겁니다. 자기 중심성? 편하죠. 저도요, 목회할 때요, 제 중심성으로 하면 편해요. 목회가요, 편해요. 근데

0: 여러분과 제가 죽어요. 하나님 중심성? 절제와 수고로움이기 때문에 귀찮아요. 그런데 편한 게 날 죽이고 귀찮은 게 날 살려요. 육신과 영. 여러분, 가정과 교회와 사람의 관계를 이 두 가지가 그렇게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할까요? 5절 드리고 마무리합니다. 이제 마지막 구절입니다. 집사님.
1: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0: 자, 영을 따르는 자는 뭐를 생각한다고요? 영의 일을. 영의 일을 뭐 해야 한다고요? 생각. 여러분, 자, 잘 보세요. 생각을 잘 하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생각을 잘 하자. 자,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이신칭의 의인은 영의 일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 중심성의 일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 어떤 상황에 봉착됐습니다. 어떤 상황 앞에서 내 안에서요, 자기 중심성의 감정이 동요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성의 생각과 감정이 확 솟아오르고 흐릅니다. 그죠? 여러분, 이 감정과 이 생각을 따르는 게 편합니다. 편해요. 그러나 편한 게 날 죽이고 가정과 교회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도 서서히 말라 죽입니다. 절제와 수고로움의 귀찮음이 나와 가정과 교회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살립니다. 자, 자기 중심성? 편합니다. 그러나 죽입니다. 하나님 중심성? 번거롭고 귀찮습니다. 그러나 살립니다. 그러니 생각 잘하셔야 돼요. 영의 일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중심성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마무리할게요. 첫 번째, 복음을 믿는 나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는데 왜 여러분들이 양심으로 여러분들을 자악하십니까? 왜 목사들이 성도들을 정죄하고 왜 부모들이, 장로들이, 성도들이 교회를 정죄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는데. 남용하지 마세요. 복음을 믿는 나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이거 다이아몬드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잃어버리지 마세요. 두 번째 다이아몬드, 나는 영을 따르는 자이다. 이 다이아몬드를 생각하셔요. 순간순간 저도 육신을 따를 때가 나와요. 나오는데 이거를 제가 영을 따르는 걸로 계속 전환하는 거죠. 왜 나올까요? 목사님 나한테도 왜 나올까요? 자, 세 번째 참고 발언입니다. 나와 내 속에 거하는 죄가 평생토록 이위일체로 있다. 이것 때문에 그래. 이게 나의 영적 기저질환이. 그러니 이놈을 유의하셔야 돼. 이놈을 유의하며 이놈을 관리하면서 영을 따르면 돼. 자, 축복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전 성도들이 로마서 8장 두 개의 다이아몬드로 가득하고 환하게 빛나는 그런 신령한 교회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제주 충신교회 김희식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4-723-0691번 제주 충신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입니다.
1: FM 98.1MHz 신주 FM 92.5MHz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주말 동안 주일 대한민국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저는 어제 어느 한 교회에 방문해서 예배드릴 일이 있었어요. 아, 그 뜨거운 날에 제가 정장에 넥타이를 메고 예배를 드렸거든요. 아, 덥죠, 더워요. 이렇게 더운 날, 덥다고 우리가 원래 입던 옷, 원래 하던 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자, 보니까는 우리 뜨거운 주차장에서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 뜨겁고 뜨거운 그 식당 주방에서 정성껏 성도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시는 분들, 원래 입던 그 가운을 또 입고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우리 찬양대원들, 헌금위원도 있고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여름성경학교 캠프 수련회를 준비하는 교역자, 우리 선생님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이 더위를 이겨내며 구슬땀을 흘리는 우리 모두 정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주 당연히 더워요. 예, 덥다고 또 원래 하던 일 안 할 수가 없죠. 자, 우리 한번 더 뜨겁게 열정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고요. 8월입니다. 8월 3일 월요일 크록스 하나님의 나팔소리.

0: 크룩쇼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세께랍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자, 이곳저곳에서 지금 뜨거운 여름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막 불고 있는 우리 전도팀도 많고요. 교회 막 수리해주는 팀도 있고 많은 팀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8월이 왔습니다. 8월 3일 월요일. 자, 어제 혹시 어떤 예배를 드리셨을지 여러분 뜨거운 가운데 예배 잘 드리셨는지 또 어떤 분들이 계약을 했는지 궁금하네요. 방학 끝내고 누가 계약했는지 저하고 전화 연결됐던 분들 아니면 전화 연결이 안 됐더라도 방송을 듣고 내가 교회를 갔다 하시는 분들 드디어 교회를 가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분들 알려주십시오. 나 드디어 갔습니다. 방학 끝냈어요. 이런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문자는 어디로 보내냐. 샵 1069 우물정 1069 서울 수신 문자로 각 지사에서 어디서나 지역에서 다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샵 1069 문자로 아니면 어플 무료 메시지 극동방송 어플 휴대폰에 다 여러분께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휴대폰에서 라디오를 또 들을 수가 있습니다. 무료로 여러분께서 메시지도 보낼 수 있고요. 자, 인천 남동구에서 출첵해 주셨고 0967번님 고맙습니다. 어플로 듣고 계시네요. 자, 익산에서 4605번님도 여주에서 3742 평택 8411번님 듣고 계십니다. 자, 오늘 제가 전도 요청이 있는데요. 빨리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전도하고 싶대요. 아들이 어렸을 때는 교회를 잘 다녔는데 지금 안 다니고 있다고 해가지고 아들 이름과 전화번호를 저에게 알려줬거든요. 지금 어머니는 연결이 돼 있고요. 어머니는 지금 이미 연결이 돼 있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들은 지금 전화만 올 거라고 얘기만 했고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 자, 우리 이상희님. 이상희님 신호 가네요. 지금 휴가 중이라는데 아들이 휴가 중이어서 엄마 집에 왔다는군요. 자, 우리 이상희님 전화 받으셔야 되는데 아이고 전화를 안 받으시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어머니 전화 끊으면 안 됩니다. 기다리셔야 돼요. 9868 우리 아들 자 다시 한번 걸어봐요. 아들 이상인 아들 전화 안 받네. 안 받네요. 아이고. 전화를 안 받네요. 자, 우리 어머니가 전화 연결이 된 어머님.
1: 예.
0: 아이고, 아들이 전화 안 받네.

0: 맞네요.
1: 이거
0: 참.
1: 아이고,
0: 아들한테 전화 받으라고 얘기를 했죠?
1: 전화 받으라고 그랬지요.
0: 전화 받으라고 했구나.
1: 지금 또 문자 이어볼까요? 아들 전화
0: 그러면은
1: 받으라고.
0: 문자를 넣든지 전화를 하든지 한번 해보시고요. 제가 한 15분, 20분 뒤에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도전해볼게요.
1: 예, 감사합니다.
0: 전화 한번 오면은 받으라고 일반 전화라고 그렇게 꼭 좀 얘기해 주십시오.
1: 예, 감사합니다.
0: 네. 우리 경주에 계시는 어머니신데, 예. 자, 오늘 어떻게 꼭 아들 연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날씨가 너무 덥네요. 햇살 따갑다고. 5389번님 오늘 처음 오셨네요. 천안 두정동에서도 듣고 계시고, 예산에서도 듣고 계시고, 아이들이랑 또 키즈 카페. 3874번님. 청년부 태국 선교 가서 힘들고 지친 분들 만나서 복음 전함이 함께하고 왔다고. 와, 우리 6089번님. 자, 우리 6514번님도 오셨고, 7260번님도 오셨고, 자, 우리 등 뒤에서 뜨겁지만 도와주시는 그 주님 생각하면서 새로운 한 주, 힘내는 한 주 되시라고 문자들 주셨는데, 나의 등 뒤에서 찬양 보냅니다.

나의 등 뒤에서 7080 가스펠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또 천안에서 신방동에서 청취하신다고 2523번님 이렇게 또 어플로 듣고 계십니다. 2061번님 전남 여수에서 듣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군인교회 섬기는 가정 0216번님 어제 요한복음 말씀 통해서 38년을 돌아보며라는 설교, 38년 된 병자 그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누가 그 못에 자신을 넣어주기만을 기다렸는데 우리도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다고요. 예, 귀한 것도 깨달으셨네요. 0216번님 고맙습니다. 자, 광주에서 5613번님도 또 오셨어요. 자, 3시 14분 지나고 있습니다. 전국 생방송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도 전도 요청이 있는데 동생이 사촌 언니를 전도하고 싶어서 사연을 주셨거든요. 자, 사촌 언니 제가 전화번호하고 성함 알고 있습니다.

0: 장혜윤님. 어?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라고 하는데 제가 잘못 눌렀나? 자, 아, 이번에 갑니다. 제가 잘못 눌렀네요. 자, 신호 가고 있습니다.
1: 여보세요?
0: 안녕하세요. 저 장혜윤님 되시죠?
1: 네, 맞아요.
0: 아, 저는 극동방송의 김인수 PD라고 합니다.
1: 아, 네네. 안녕하세요.
0: 지금 통화 잠깐 괜찮으세요?
1: 네네.
0: 그 사촌동생 김민회님이
1: 네,
0: 저희 방송국으로
1: 맞아요.
0: 이제 사연 주셔가지고
1: 아,
0: 사연
1: 네네.
0: 당첨되면서 그 사연 주인공이 장혜윤님이세요.
1: 아, 네네.
0: 그래서 제가 전화했습니다.
1: 아, 맞아요. 친척동생 맞아요.
0: 예, 예.
1: 네.
0: 극동방송 아세요?
1: 네.
0: 들어봤어요?
1: 몇 번 들어봤어요.
0: 몇 번 들어봤어요?
1: 네네.
0: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이제 극동방송 중에 프로그램 중에서도 이렇게 장혜윤님 네. 같은 분들,
1: 네.
0: 우리가 이제 좀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1: 아,
0: 김민혜님 같은 분의 또 요청을 받아서.
1: 아, 네.
0: 지금 잠깐 교회 쉬고 있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맞나요?
1: 네, 맞아요.
0: 그래요. 얼마나 쉬었어요?
1: 한, 여름에, 작년 여름에 가고 안 갔습니다.
0: 아, 그럼 딱 1년 됐네요.
1: 네네, 그런 것 같아요.
0: 그래요. 우리 이제 우리 프로그램에서 이제 방학한다고 그러는데,
1: 아,
0: 1년
1: 네.
0: 방학을 이제 끝낼 때가 됐네요, 오늘.
1: 아, 네네.
0: 예. 네. 지금 사실은 방송 나가요? 우리 생방송 중에 전화했어요.
1: 아, 지금 방송 이렇게.
0: 네, 생방송. 생방송 중에 전화 연결했는데,
1: 네.
0: 이렇게 전화 연결이 되면 우리가 선물 드리거든요. 네.
1: 아,
0: 선물을 고를
1: 네네.
0: 수 있는 기회를 드려요. 제가 한번 선물을 쭉 불러볼 테니까, 여기서 네네. 원하는 선물 하나 고르세요.
1: 아, 네.
0: 황금국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라라스팜에서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다람골 네. 웰빙 도토리묵에서 묵과 냉면, 한국 비엘 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네. 고급 김과 부각 세트, 강화섬 김치 정승댁 순무 열무 김치, 더치 커피 스토리에서 커피, 견과네에서 메이플 하루 견과, 오제 153 시푸드에서 맛있게 매운맛 미스터 쭈꾸미, 루브르파르에서 주얼리,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있어요.
1: 아,
0: 여기서
1: 네네.
0: 고르신다면.
1: 아, 네. 네.
0: 여기서 여기 고르신다면. 예. 너무 많아서
1: 되는구나.
0: 너무 많아가지고 네. 다
1: 네네.
0: 갖고 싶은데
1: 아 아니 아니 저 그럼 커피 할게요.
0: 커피 아, 네. 커피를 좋아하시는구나.
1: 네. 네
0: 알겠습니다. 커피.
1: 네.
0: 그 동생은 뭘 좋아할까요? 김민혜님은 그래도 김민혜님 때문에
1: 아,
0: 선물 받는 건데.
1: 아 민혜가 네. 예쁜 화장품도 좋을 것 같고
0: 화장품.
1: 둘 중에 아무거나 네
0: 둘 중에 뭐 화장품하고
1: 커피.
0: 뭐요?
1: 커피나 아무거나
0: 커피하고 주셔도. 화장품 중에 뭐가 좋을지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1: 아 네네.
0: 김민혜님.
1: 네?
0: 김민혜님 커피하고 화장품 중에 뭐가 좋아요?
2: 저도 언니랑 똑같이 커피 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아 민혜예요? 아 너무 반가워요.
0: 네, 민혜님이 옆에 지금 듣고 있었어.
1: 아 너무 감사해요. 제가 네. 안 그래도
0: 예.
1: 친척 동생한테 너무 고마워서요. 네네.
0: 뭐 어떤 게 고마운데요? 어떤 게 고마워?
1: 아, 제가 이제 교회를 좀 나가고 싶다고 했을 때,
0: 예예,
1: 네 이렇게 도와주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0: 아, 그래서 이렇게 우리 방송에 신청하셨구나. 아,
1: 네네 맞아요.
0: 아, 와 근데 아, 어떻게 네네. 우리 장혜윤님은 네. 교회 가고 싶다는 생각이 어떻게 들었어요?
1: 아, 일요일에
0: 예.
1: 이제. 주변에 친구들이랑 이제 뭐 놀러 가는 경우도 있고 한데
0: 예.
1: 조금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0: 아~
1: 네, 놀면서도.
0: 그랬구나.
1: 네.
0: 원래 어렸을 때부터
1: 네.
0: 신앙생활 하셨나 봐요.
1: 네.
0: 그랬군요.
1: 네.
0: 참 이게 그래도 열심히 네. 또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증거네요. 주일날
1: 아,
0: 어디 네. 가면서 마음이 불편했다는
1: 아,
0: 거.
1: 아, 맞아요. 맞아요.
0: 김민혜님.
2: 아, 네.
0: 이렇게 또 언니가
1: 네.
0: 이렇게 네. 또 교회 얘기를 했을 때 또 이렇게 또 새깨라를 문 두드려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우리 김민혜님이 이 방송 애청자신가 봐요.
2: 네, 운전하고 다니면서.
0: 운전하고 다니면서.
2: 네.
0: 우리 언니한테 해주고 네. 싶은 말 있잖아요. 꼭 하고 싶은 말. 그쵸?
2: 네.
0: 자, 언니하고 한번.

0: 큐 해보십시오.
1: 언니,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으면 더 좋았겠지만 내가 그 마음 받고 그 마음으로 언니를 위해 이 사연을 신청했는데 언니가 교회에 나가고 싶다는 얘기를 했을 때 하느님이 언니를 너무 만나고 싶어 하는 걸 느꼈고 교회 열심히 나가서 하느님이 언니 너무 사랑하셔서 깊이 만나고 항상 교제하시길 원하는 걸 느껴. 그래서 일요일 날 언니가 이제 교회 열심히 나가서 우리 같이 천국 가자.
2: 고마워요.
0: 아이고 좋아라.
2: 네, 너무 귀엽다. 네.
0: 그러니까 아, 네. 사랑스러운 동생이네요. 네.
2: 맞아요. 아, 진짜 참, 그래요. 네.
0: 그래요. 자, 우리 장혜윤님 혹시 계시는 곳이 어디세요?
2: 아, 저 여기 지금 가락동이에요.
0: 가락동이에요. 사시는 곳이 네. 가락동입니까?
2: 네네.
0: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혹시 다니시던 네. 교회 1년 전 교회로 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교회를 소개시켜드릴까요?
2: 아, 제가 소개받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서.
0: 아, 그래요?
2: 네.
0: 알겠습니다. 그러면 집 근처에 있는 건강한 네. 교회 두세 군데 저희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2: 네. 아, 네네.
0: 우리 동생분은 어디 사세요?
1: 저는 동대문.
0: 동대문구에. 그렇구나. 네. 예, 알겠습니다. 계속 우리 동생분이 언니 잘 좀 이렇게 좀 기도해 주시면서 교회 네. 잘 가는지 감시도 좀 해주시고.
1: 네.
0: 알겠죠? 그리고
1: 네.
0: 우리 이제 언니가 이 방송도 좀 들어주시고.
2: 아, 네네.
0: 알겠죠? 자, 그리고.
1: 성찰강교사.
0: 예?
1: 네?
0: 뭐라고요?
1: 아, 또 저희 사촌 언니 엄마가
0: 네네.
2: 아,
1: 또
2: 맞아요.
1: 전파선교사세요.
0: 아, 그래요? 아, 우리
1: 네, 한인기주 선생님. 네.
0: 장혜윤님 어머니가 네. 전파선교사.
1: 네, 권태희 네네. 어머님이십니다.
0: 그러면 어머니가 우리 방송 많이 듣는다는 얘기인데?
2: 맞아요.
1: 이 소식을 좋다고. 듣고 눈물을 흘리고 계실지.
0: 지금 엄마가 듣고 있을까요?
1: 그럴 것 같습니다.
0: 와, 그러면 우리 장혜윤님 듣고 있는 엄마한테 한번 얘기 한번 하세요. 엄마한테 나 지금 방송 탔다 하면서 엄마한테 고백 한번 하십시오. 무슨 고백이든 그냥 다. 예.
2: 아, 네. 건강하시고 사랑합니다. 네. 아, 그리고 네. 네. 극동 방송도 꼭 들어볼게요. 제가 네, 추천을 받았는데
0: 예.
2: 사실은 이제 잘 들을 기회가 없었는데
0: 예.
2: 네, 잘 들어볼게요. 몇 번 들었긴 했는데요.
0: 예.
2: 네.
0: 이 엄마가 전파 선교사라는 얘기는
2: 네.
0: 제가 볼 때 그 전파 선교사가 아마 딸의 이름으로 전파 선교사를 하셨을 거예요.
2: 아.
0: 방송국으로 네. 이제 어떤 누구의 이름으로 이제 헌금하는 건데, 헌금하는 건데, 분명히 아마 우리 장혜윤님의 이름으로 전파선교사
2: 네.
0: 헌금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셨을 겁니다.
2: 네.
0: 분명히, 예. 참, 너무 미리 축하드리고, 뭐 저 따라서 한번 기도 한번 하실까요? 장혜윤님?
2: 네. 네.
0: 좋으신 하나님.
2: 좋으신 하나님.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2: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 아멘.
0: 아유,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장혜윤님, 네, 미리 축하드리고, 이번 주부터 꼭 이제 8월부터, 다시 네.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서 잘 예배 드리시면서 이제 주일에 찝찝한 게 아니라 불편한 게 아니라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주일을 기다리시면 너무나 좋겠어요.
2: 네, 감사합니다.
0: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전파선교사잖아요. 우리 네. 어머니에게도 선물을 드리면 좋겠어요.

0: 아까 그 선물 중에 어머니는 뭘 좋아하실까요?
1: 저희 엄마도 같이 나눌게요. 선물 주시는 거 같이 다 나눌게요.
0: 그러면
1: 동생이랑,
0: 같이 사시나요? 지금 어머니랑?

0: 좋은 소식 전해주시고, 예. 장혜윤님도 계속 들으시면서 문자로 사연도 좀 보내주시고요.
1: 아, 네, 그럴게요.
0: 장혜윤님이 좋아하는 찬양 들으면서 좀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1: 아,
0: 지금 제일 좋아하는 찬양.
1: 아,
0: 네.
1: 그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0: 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 찬양 왜 가장 좋아해요?
1: 그냥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유명한 찬양이라서요.
0: 그래요. 네. 아, 저도 이 찬양 참 너무 좋아하는데.
1: 아, 네.
0: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네. 자. 예.
1: 네.
0: 그래요. 이 찬양 나누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민회 장혜윤님 너무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저희가 교회 소개 꼭 바로 연락드릴게요.
1: 아, 네. 감사합니다.

0: 여보세요?
1: 네, 여보세요?
0: 네네네, 이상희님. 네네.
1: 네.
0: 그, 어머니가, 네. 우리 박용순 여사님께서,
1: 네.
0: 저희 이제 극동방송 이제 잘 들으시는 분이신데,
1: 네.
0: 우리 아드님 이상희님에 대한 사연을 보냈어요. 사연을 방송국으로.
1: 아, 네.
0: 그 사연 보고 제가 이제 전화를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드리려고 하고 또 전화 연결이 안 될 수도 있어서 어머님께 이 시간에 이제 제가 전화를 드린다라고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해달라고 이렇게 좀 부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네네. 전화 갈 거라고 얘기했죠.
1: 아, 예.
0: 예. 지금 휴가로 이제 잠깐 어머니 그 경주 그쪽으로 지금 와 계신다면서요.
1: 예, 맞습니다.
0: 예. 보니까 어머니가 아들을 네. 정말 사랑해 네. 그 마음으로 그 사연을 네. 보냈더라고요.
1: 아, 네.
0: 예. 극동방송 아세요?
1: 네, 알고 있습니다.
0: 들어봤어요?
1: 네.
0: 어, 그래요?
1: 집에 오면 어머니, 예? 집에 오면 어머니 보고 계십니다.
0: 아, 라디오거든요, 라디오.
1: 네.
0: 아. TV가 아니라.
1: 아, 네.
0: 라디오에서 이제 설교 말씀 나오고 찬양 나오고.
1: 아, 네.
0: 그것도 들어보셨죠, 어머니?

0: 제가 이렇게 듣는 거.
1: 네네.
0: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우리 이상희님 사연을 보내서 그 사연 제가 이렇게 보고 당첨돼서 제가 전화했어요. 이렇게 전화하면 이제 일단은 선물을 드려요. 선물.
1: 네.
0: 제가 선물을 여기서 불러볼 테니까 이상희님 하나 골라보세요. 좋아하는
1: 네.
0: 선물을.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도토리 묵 냉면, 유산균, 김과 부각 세트, 순무 열무김치 세트, 커피, 견과, 쭈꾸미, 주얼리, 캡슐 세제, 화장품, 레모나. 많죠? 여기서 본인 거 하나 고르고, 우리 어머니 거 하나, 효도 선물로 하나 골라보시면 좋겠네요. 두 개. 예.
1: 유산균이랑 곱창 할게요.
0: 곱창. 어머니는 뭐
1: 네.
0: 드릴까요?
1: 곱창이요?
0: 어머니는 소곱창.
1: 네.
0: 어머니는 소곱창. 본인은 유산균.
1: 네.
0: 근데 무슨 사연이었을지 안 궁금하세요?
1: 아,
0: 대충 감이
1: 대충
0: 옵니까?
1: 감은, 네.
0: 어떤 걸것 같아요?
1: 제가 잘 되길 바라고, 제가 지금 아마 장가가길 바란다는 그런 거 아닌가 싶네요.
0: 잘 되길 바라고 뭐라고요? 그
1: 네.
0: 다음에?
1: 장가가길 바라는
0: 장가
1: 것
0: 가길.
1: 같습니다.
0: 아, 그거는 아니었는데.
1: 아, 그러면,
0: 그거는 아니었고.
1: 아,
0: 아니,
1: 그러면 다시,
0: 예,
1: 네.
0: 이상희님이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잘 다니셨다는데
1: 네.
0: 지금은 이제 쉬고 계셔서 그걸 되게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1: 네.
0: 근데 사실 그게 잘 되길 바라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 믿고 우리 천국
1: 네.
0: 가고 이 땅에서도 천국 같은 삶을 살수 있고 그렇잖아요.
1: 네.
0: 우리 엄마 말, 우리 어머니 말 한번 직접 한번 들어봐야겠네. 네. 어머니,
2: 예.
0: 아들 지금 잘 통화하고 있어요.
2: 예, 감사합니다.
0: 우리 이상희님
1: 네.
0: 지금 사전에 이렇게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한데요. 사실
1: 아,
0: 이게
1: 네.
0: 방송 중에 제가 전화를 했어요. 생방송 중에. 예, 생방송 중에 전화를 했고 어머니가 옆에 지금 이제 전화 연결이 돼 있었습니다. 예.
1: 네.
0: 어머님, 우리
2: 예.
0: 아들 이름 한번 불러보면서 아들한테 하고 싶은 말 사랑
2: 예.
0: 담아가지고 지금 한번 해보세요.
2: 예. 땅이나 사랑하고 축복한다. 네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영원히 사는 것이다. 그래야 너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너의 길을 축복하신다. 우리 예수 믿고 잘 살자. 사랑하고 축복한대.
0: 아이고, 아유, 감사하네. 제가 감사하네. 마음 따뜻해지고, 와. 우리 이상희님, 마음이 어떠세요? 예? 어머니
1: 네.
0: 말씀 들으니까.
1: 늘 듣는 말인데 이렇게
0: 예.
1: 또 들으니까 또 다르네요.
0: 그니까요. 저도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방송 이거 하면서요. 근데
1: 네.
0: 어머니의 말씀 좀 다르게 들리네요. 참, 이게 따뜻해요, 어머니가요.
1: 네.
0: 따뜻합니다. 지금 계시는 곳이 지금 경주시죠?
1: 네, 맞습니다.
0: 그래요. 혹시 어머니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우리 아들.
1: 엄마, 나도 사랑하고 하는데 나도 잘안 되네.
2: 그래, 네가 마음문을 열어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0: 와,
2: 그래,
0: 우리
2: 예수님을 네 마음속에 영접하고 모셔드려야 된다. 그래야 삶을 다 지켜주시고 길을 인도하신대.
0: 아멘입니다. 우리 이상희님,
1: 네.
0: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1: 네.
0: 마음은 좀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잘안 되는 것뿐이죠. 그쵸? 그쵸?
1: 네.
0: 저희가 이렇게 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저희가 옆에서 도와드릴 테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까지 이렇게 전화 연결하신 이유는, 아직도 우리 이상희님 너무 사랑하고 계시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지금 손짓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포기하지 마시고, 옆에서 우리가 이제 도와드릴 테니까, 저희랑 같이 가시면서 어머니 소원 들어드리는 효자 됐으면 좋겠고요. 저 따라서 한번 기도 한번 할까요? 우리 아드님?
1: 네.
0: 자. 좋으신 하나님,

0: 좋으신 하나님.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죄로 죽었던 저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1: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상희님 너무 잘하셨습니다. 우리 이상희님이 지금 계시는 곳은 지금 현재는 경주 어머님 때 잠깐 오셨지만 원래는 울산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0: 네.
1: 저희가 그 울산에 있는 계시는 곳에 가까운 건강한 교회를 한 두세 군데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0: 네.
1: 그래서 용기 내셔서 이번 주부터 한번 도전 한번 해보세요.
0: 네,
1: 미루다 보면은 계속 미뤄집니다.
0: 네.
1: 이렇게 하나님께서 딱 손짓 하셨을 때 딱 이렇게 용기 내시면 너무나 좋겠어요. 알겠죠?
0: 네.
1: 저희가 이제 링크가 갈 건데 거기 이제 집 주소, 울산 주소, 경주 주소 보내주시고 저희 선물도 보내드리고 울산 주소 근처에 건강한 교회 소개시켜 드릴게요. 알겠죠?
0: 네.
1: 자, 우리 이상희님 감사하고 어머님.
2: 예.
1: 이제 옆에서
2: 예.
1: 우리 아들 결심했으니까 기도도 했고 기도하면서 예. 기다리자고요.
2: 예, 감사합니다.
1: 알겠죠? 예.
2: 예,
1: 자 우리
2: 감사합니다.
1: 이상희님.
0: 예.
1: 이상희님 옛날에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교회 다닐 때 불렀던 찬양 중에 예. 기억나는 거 있어요? 제일 좋아하는 찬양? 갑자기 물어보니까 생각 안 나요?
0: 네, 어.
1: 생각이 안 나요?
0: 네.
1: 제목 얘기 안 해도 되는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찬양 예수 믿으세요. 이 곡 나누면서 인사 나눌게요. 그 극동방송도 한번 이렇게 스스로 한번 또 들어보시고요. 알겠죠?
0: 네.
1: 우리 이상희님 어머님 고맙습니다.
2: 예, 감사합니다.
1: 네. 예.

0: 찡하네요. 막내 아들 방학 중이라서 눈물 난다고. 2416번님. 와, 2483번님. 멀리서 어플로 듣고 계시네요. 앱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에 사는 애청자시라고요. 항상 잘 듣고 은혜 받고 있어요. 피디님의 진솔한 진행 진짜 멀리서도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온라인 예배만 드리다가 오늘 드디어 가까운 교회 등록하고 왔어요. 앞으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요. 이런 마음을 갖게 만들어주신 극동방송 피디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멀리 캘리포니아에서 고맙습니다. 우리 2483번님. 엄마의 말씀, 기도, 눈시울이 뜨거워진다고요. 5189번님, 병실에서 1203번님 듣고 계시고, 저 부천에서도 청취하고 계시고, 충남 금산 온 식구 전파 선교사, 손녀딸 교회 방학이라서 기도 중이라고. 아이고, 그렇구나. 2416번님, 온 식구 전파 선교사, 예, 분명히 또 손녀딸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밖에서 일하는 직업이라서 폭염 기승 부리고 있는데, 아유, 고생하시는 7659번님. 꼭 조심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전도회증 한분또 있어요. 한분또 있습니다. 자, 친한 동생이시라고 하셨는데. 8771번. 친한 동생. 자, 신호 갑니다. 자, 오늘 마지막 통화 될것 같아요. 자, 신호 가고 있습니다. 언니가 동생 또, 친한 동생.
1: 네, 여보세요?
0: 네, 김송이님 되시죠?
1: 네.
0: 네, 저 극동방송의 김인수 PD라고 합니다.
1: 네.
0: 언니 고정란님한테 얘기 들었죠? 전화 올 거라고?
1: 네.
0: 어, 그래요. 지금 통화 괜찮으시죠?
1: 네,
0: 네네네. 예. 지금 어디서 전화 받고 계세요?
1: 집에서요.
0: 집에 어디예요? 어느 지역이세요?
1: 평택이요.
0: 평택. 어, 그 오늘 딱 이렇게 집에서 여유 있게 계셔가지고 다행이네요. 극동방송 들어보셨어요?
1: 저는 봤어요.
0: 들어는 봤어요?
1: 네.
0: 자, 조금 가까이 오세요. 스피커폰보다는 직접 전화하시면 좋겠는데. 예.
1: 그래요? 잠깐만요.
0: 예. 가까이 오시고, 극동방송을 몇번 들어보셨다고 했잖아요.
1: 아니요, 들어본 적은 없어요.
0: 들어본 적은 없고, 극동방송에 대해서만,
1: 이름만 들어봤어요.
0: 이름만 들어봤어요. 네네. 자, 가까이 오셨어요?
1: 네,
0: 네네. 자,
1: 여보세요?
0: 좋습니다. 좋아요. 자, 고정란님이 사연을 보냈어요. 김송이님 사연. 그래서
1: 네.
0: 채택돼가지고 제가 전화드린 건데,
1: 아,
0: 이렇게
1: 그래요?
0: 딱 되면은 선물 드리거든요? 자,
1: 네.
0: 제가 선물 불러볼 테니까 한번 골라보세요.
1: 네.
0: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도토리 묵 냉면, 유산균, 김과 부각 세트, 순무 열무김치 세트, 커피, 견과, 쭈꾸미, 주얼리, 캡슐 세제,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있네요. 여기서 고른다면 어떤 거?
1: 아, 하나 골라요?
0: 예.
1: 쭈꾸미,
0: 쭈꾸미.
1: 네.
0: 알겠습니다. 하나 더 고르게 드릴게요. 하나 더는 우리 신청한 우리 고정라님도 하나 드릴까요? 예? 아니면 두 개를 다
1: 네.
0: 드릴까? 김송이님. 자, 하나 더 골라보세요.
1: 단백질?
0: 단백질.
1: 네.
0: 오케이. 알겠습니다. 단백질. 자, 우리 고정라님.
1: 네.
0: 네, 우리 김송이님 선물 어떻게 하나 고정라님 드릴까 했더니 두개다 드려도 되나요?
1: 예, 송이 주세요.
0: 단백질하고 쭈꾸미 다 드릴게요.
1: 예,
0: 예.
1: 건강해야지.
0: 예? 건강해야지. 보니까
1: 네.
0: 그리고 고정라님은 예전에 이렇게 또 요청을 했던 분이죠?
1: 예,
0: 네,
1: 했어요.
0: 요청해가지고 그때 그분은 잘 다니고 있죠?
1: 네, 지금 교회 계속 나오시고,
0: 아,
1: 어저께 이제
0: 그래요. 잘
1: 나오셔서, 예,
0: 다니고
1: 만났어요.
0: 있군요. 예. 자, 우리 김송이님.
1: 네.
0: 이제 어떻게 고정란님 이렇게 지금 옆에 듣고 있었어요.
1: 네.
0: 지금
1: 네.
0: 이거 생방송이에요, 생방송. 방송
1: 아, 그래요?
0: 탔습니다. 지금 전국 생방송.
1: 아, 그래요? 아, 목소리 예쁘게 할게요.
0: 목소리 예쁘게 아까부터 했어요.
1: 아, 그래요?
0: 처음에만 빼고, 처음에는 이 보이스피싱이야, 누구야, 뭐야.
1: 네.
0: 그때만 살짝 좀 그랬고, 지금은
1: 네.
0: 괜찮습니다. 지금.
1: 네.

0: 전국 생방송인데
1: 네.
0: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극동방송 못 들어봤다고 했잖아요. 앞으로
1: 네.
0: 이제 꼭 한번 들어보세요. 김송이님
1: 네.
0: 들어보시고 네, 고정란님이 네. 우리 김송이님 네. 너무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네. 신청을 한 건데
1: 네.
0: 코로나 때부터 지금 교회를 못 다니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1: 네.
0: 맞죠?
1: 네.
0: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고정란님 통해서 우리 극동방송을 통해서 김송이님 부르고 계시거든요.
1: 네.
0: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돼요.
1: 네.
0: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네. 방송을 통해서 전화 연결을 통해서 손짓하고 네. 계시는 거예요.
1: 네.
0: 지금 평택에서 만약에 교회를 이제 5년 만에 가면 가실 교회가 있나요? 아니면 저희가 교회를 좀 연결시켜드릴까요? 소개시켜드릴까요?
1: 아니요, 가까운 데도 있어요.
0: 가까운 데 있어요? 가고 싶은
1: 네.
0: 교회가 있나요?
1: 아니요, 그건 아닌데 다시 좀 가봐야겠다 요즘에 생각은 하고 있었거든요.
0: 가고 싶은 건 아닌데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이게 뭔 말이죠? 같은 말인 것 같은데
1: 아,
0: 네. 아니, 가보고 싶은 마음 좀 있었잖아요, 그쵸?
1: 네, 순간 식구들이 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0: 네.
1: 만나고 올 때마다 이제
0: 그쵸.
1: 네.
0: 자이든 타이든 5년 동안 왜 그런 마음이 안 들었겠어요?
1: 응? 네, 한 번씩 듣긴 했었죠.
0: 얼마나 식구들이 기도하고 우리 언니가 네. 기도하고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지금 눈물로 기도하면서 우리 딸 지금 기다리고 있네요. 응?
1: 네.
0: 저 따라서 이 시간에 한번 기도 한번 하시죠. 김송이님. 저 따라서 사랑의 하나님.
1: 제가 따라해요.
0: 네, 저 한번 따라하세요. 사랑의 하나님.
1: 사랑의 하나님.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죄로 죽었던 저를 구원해 주시고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0: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나의 구주로
1: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0: 예배드리겠습니다.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아유, 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고정란님도 옆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금 듣고 계시죠?
2: 네.
0: 예. 우리 고정란님, 우리 김송이님에게, 우리 동생에게 하시고 싶은 얘기 있잖아요. 한번 짧게 해보세요.
2: 저번에 금 기도회 때 제가 연락했을 때 한번 찾아와줘서 교회 와서 뭐 언니 보고 싶어서 왔다고 그랬는데 그때 마음을 인도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오고 또 계속 못 와서 되게 계속 기도하고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0: 아니, 저한테 말고 지금 짧게 20초.
2: 네. 알았어. 송이야, 돌아오는 수요일날부터 교회에서 만나자. 알았지?
0: 아, 우리 고정란님도 평택에 계시나요?
2: 네, 제일 가깝게.
0: 아, 그래요? 그러면 고정란님 교회 가시면 되겠네.
2: 네.
0: 예.
2: 네.
0: 그래요. 우리 김송이님.
2: 네.
0: 오늘 이 눈물의 기도 하나님께서 받으셨으니까요. 예. 꼭 하나님께로 이번 주부터 꼭 돌아오셔야 돼요.
2: 네.
0: 알겠죠? 예.
2: 네.
0: 예. 방송 잘 들으시고. 아유, 우리 고정란님도 수고 많으셨고. 김송이님 고맙습니다.
2: 네. 언니
0: 감사합니다.
2: 고마워요.
0: 예. 네.
2: 송이야, 나중에 또 와야죠.
1: 네, 언니.
2: 감사합니다.
0: 자, 저는 새끼라 조연출 김인수였습니다. 내일은 또 보물 퀴즈예요. 내일 올게요. 고맙습니다.
3: FEBC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고성군 하이면에서 농촌교회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김동현 목사님입니다.
4: 사도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 전할 때 고난이 많았습니다. 사도바울이 고린도를 포기하려고

0: 하는 그런 마음이 찾아왔을 때에 성령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너는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내 입을 열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고 성령께서 격려해 주셨습니다. 우리 아이교회 처음 제가 부임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지역은 전도가 안 됩니다. 여기는 더 이상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새가족이 오지 않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담대하게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매년 수십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비록 시골에 있지만은 시골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어디에서든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해서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고 우리도 입을 열지 못하고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확신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여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고성하이교회 김동연 목사님이었습니다.

1분 말씀. 60년 전통의 원탕, 끓이지 않는 57도씨 천연 직수 온천, 천마 온천과 함께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60년 전통의 원탕, 끓이지 않는 57도씨 천연 직수 온천, 천마 온천과 함께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극동 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전파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30년 복음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30년간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던 그 작은 헌신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간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복음 방송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이제 창원극동 방송은 라디오를 넘어 더 넓은 미디어의 바다로 복음의 길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 걸음도 전파 선교사 여러분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보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이어드립니다.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은 마산중앙교회 정진교 목사님께서 시편 23편 1절부터 3절까지와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을 본문으로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0: 기도하시는도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1: 무더위 가운데 주에 전해 이르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집 밖을 나서는 게 무섭습니다. 집 밖을 나서 순간 헉! 야, 더위가 그냥 더위가 아니라 살벌하다 하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이 무더위를 뚫고 이 아침 주의 전에 이르신 여러분들 그 길을 주님이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의의 길이 되고 생명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항상 그거를 붙들고 사십시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나의 목자시면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이 문제들을 얼마든지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낼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도다.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가장 좋으신 하나님.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방향과 또 그 목적지가 정해져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승리로 이끄신다는 말입니다. 결과, 결론이 쉽게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미 우리의 싸움은 이겨놓은 싸움을 최종 목적지가 정해져 있는 최후의 의의 승리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구원의 은혜의 승리자가 되어진다라고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믿기만 하면 돼요.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서 못 믿겠어요. 라고들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이고 명제이고 또 오늘 우리에게 허락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과물이죠. 근데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 과정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과는 정해져 있어요. 최후 승리는 정해져 있어요. 우리의 목적지는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우리의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가만히 앉아있는다고 예수 믿으면 저절로 최종 목적지에 이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고난의 길을 겪어야 하고 때로는 외로운 광야길도 가야 하고 때로는 참으로 어려운 힘든 과정을 통과해야만 우리의 최종 목적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뭐냐? 물론 구원받는 믿음인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이 고난의 여정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능력이다. 이 고난의 여정을 이겨낼 용기를, 지혜를, 능력을, 도우심을, 힘을 주시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환경 또 우리의 주어져 있는 여러 가지 역경들 속에 머무르지 마시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시편 23편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자기 이름, 이름에는 인격이, 이름에는 존재 자체가, 이름에는 명예가 달려져 있죠. 누구의 이름을 생각해 보세요. 그분, 그 사람의 인격이 다가오고 그 사람의 존재가 다가오고 그 사람의 명예가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떠올릴 때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는 역사가 있는 거죠. 그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그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 어떤 뭐 이기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해석할 게 아닙니다. 당신의 인격을 걸고, 인격이라고 해서 좀, 당신의 존재를 걸고 당신의 명예를 걸고 우리를 반드시 의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 아멘. 책임져 주신다. 아멘. 승리케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신만고 끝에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얼마나 힘든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더위는 아마 광야의 더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매일처럼 여러분 그 현장을 마주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입을 것도 변변치 않고 얼마나 더 가야 하는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저들은 인간적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단식하고 후회하고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고 어떻게 세상 여행이나 좀 바라볼까 해서 우상을 만들어서 막 섬기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참다 참다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저들을 심판해야 되겠다 할 때 모세가 나서서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남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시편 106편의 표현에 의하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결국 어떻게 하셨냐?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크신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서 이 일들을 이루셔서 마음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하셔서 건지시는 것은 당신의 명예를 걸고 이 일들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온 세상에 증거케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뭐를 의를 행해서 내가 잘해서 내가 착해서 내가 좋은 일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러분 믿고 신뢰하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명예를 걸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의심하지 마세요.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시고 주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방향과 방법대로 순종하기를 힘쓰는 자들이 종국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주의 뜻을 따라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어져 있는 이 과정은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지 숱한 깊은 수렁에 빠질 때도 있고 메마른 광야를 지나가야 할 때도 있고 험산 중령을 통과해야 할 때도 있고 그뿐입니까? 온갖 유혹이 우리를 그냥 가만 냅두지 않습니다. 그래봐요 소용없어. 그냥 여기가 좋지 않아? 아, 여기가 더 좋아 보이지 않아? 우리를 유혹합니다. 가려고 해도 내가 힘이 딸리거나 혹은 질병 때문에 더 이상 못 가겠다라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사단은 참소하는 영이라 그래서 우리를 자꾸 깎아내립니다. 야, 네 꼴 봐라.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믿음이라 할 수 있겠냐? 교인이라고도 할 수 있겠냐? 그럴 줄 알았다. 네, 그럴 줄 알았다. 기타 등등 우리가 걸음을 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길을 바르게 가지 못하도록 그 의지를 꺾고 그 기대를 꺾고자 하는 시도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인정하시죠? 인정하시죠?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의지로 내가 바른 길 가야지 이거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자기 이름을 걸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목자, 양떼를 치는 목자에게 있어서의 명예는 뭐냐 하면 나에게 맡겨준 양떼를 가장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데리고 가는 게 목자의 명예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는 뭐냐 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그 자녀 삼아놓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명예입니다. 우리는 명예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가 우리 안에 달려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더욱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더욱 하나님의 이름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낡고 다 먼지가 가득한 그냥 그 그림을 한 점을 이렇게 갖고 렘브란트 당시 거장이었던 렘브란트 찾아갔습니다. 아무래도 화풍이 렘브란트 화풍인 이거 혹시 당신 그림이냐? 이렇게 보잘것없고 초라한데 이렇게 그냥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고 이게 도대체 희미해서 잘 보이지도 않는데 이거 당신 그림이냐? 그랬더니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내가 그린 그림은

내가 알잖아요. 맞다. 그리고선 그 그림 옆에다가 렘브란트의 이름을 밑에다가 딱 적었습니다. 정성껏 자기 이름을 적는 순간 그 그림은 어떻게 돼요?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값을 매길 수 없는 가치가.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보잘것없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혼란스럽게 그지없습니다. 난 도대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를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당신의 이름을 딱 붙여주시며 뭐라고 하세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존귀한 주의 백성으로, 내 안에, 내 인생의 이 그림 안에, 내 인생의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가 걸려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가 그 안에 있어요. 여러분, 나는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으로 그쳐질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부터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복된 자녀들입니다. 나를 존귀하게 여기고, 나를 복되게 여기고, 나를 하나님의 편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더욱 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명예를 건 당신의 기쁨이 넘치는 은혜의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이름 주셨어요. 예수의 이름을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명의를 빌려주신 거예요. 명의를 빌려주셨다고요. 누가 내 이름 쓴다 그러면 여러분 빌려주실 거예요? 내 이름 누가 쓴다 그러면 빌려주실 거냐고요. 네, 빌려줄 사람 하는 사람은 있어요. 우리 아들한테는 빌려줄 것 같아요. 내 이름 쓴다 그러면 내 아들한테는 빌려줄 것 같아요. 네, 내 주민등록증 번호 그 네가 알아서 써라 할것 같아요. 아들의 권세를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쓰는 방법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쓰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주 예수의 이름이 내가 함께 하신다 하는 그 명예를 가지고 오늘도 주의 길을 담대하게 나아가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의 길, 의의 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좀 어렵습니다. 의의가 뭘까? 기억해야 될건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의로우심은 하나님의 성품이시고 또 하나님의 캐릭터시고 또 하나님의 속성이고 본성이 되어 주신다는 건 우리가 이렇게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 의로움이라는 걸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근데 먼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참 전적인 타락이라고 인간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참 부끄럽고 모자란 연약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의 표현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나도 의인이 될수 없어요. 아무리 뭐 해도 나는 의인이 될수 없어요. 이사야서 64장에 있는 말씀, 우리는 다 부정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 것 같아요. 더러운 옷, 부정한 옷을 입고선 잘난 척하고 돌아다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부정에서 도대체 다가갈 수 없고 닿을 수 없는 오늘 우리의 인생을 건지고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레버리지를, 우리 구원의 사닥다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움을 덧입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없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면 아무리 뭘 잘난 척해도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덧입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때의 의의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의의 길로 말하는 이
영어 성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Righteousness라고 하는 좀 어려운 영어 표현을 씁니다. Righteousness라고 표현은 앞에 right가 붙어 있죠. 예, 옳은, 맞는 이라고 하는 형용사에 형용사형 명사형이 붙어서, 그래서 굳이 의역하자면 그냥 의의라고만 그냥 우리가 표현되어 있는데, 굳이 의역하자면 옳게 맞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의의 길로, 옳은 길로, 맞은 길로 이끌어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의 과정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의는, righteousness라고 하는 이 의는 혼자서 이룰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이게 되는 겁니다. 옳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기가 옳다고 옳은 게 아닙니다. 사사시대에 사사기 마지막 장 21장 마지막 절 우리에게 충격적인 말씀으로 사사기는 맞춰지게 됩니다. 그 당시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사사기는 어떻게 맞춰지냐 하면 온통 무질서와 혼돈으로, 온통 정신없음으로, 온통 세상에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거꾸로 가는 모습으로 이 사사기가 맞춰지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그 결론의 마지막 말씀이 자기 소견에 각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게 혼돈이에요. 여기 우리가 모여 있는데 다 자기 생각 자기 소견이 있지 않겠어요? 다 각자가 내 소견대로, 내 주장대로, 내 맞는 대로, 내가 옳은 거야 라고 한다면 여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 법석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자기 소견, 내가 옳은 것으로는 이 righteousness,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것에 닿을 수 없습니다. 이 옳음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때만 가능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옳음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으면 그 옳음을 우리가 나타내거나 누릴 수가 없습니다. 양을 생각해 봅시다. 눈이 어두운 양은 내가 보기에 요 앞에 풀이 있어. 야, 요 풀이 맛있어 보여서 그것만 뜯고 다녀. 눈이 어두워서 멀리 보지 못해. 근데 그거 따라 보면 낭떠러리가 있어. 혹은 위험한 것이 있어. 짐승 이리떼가 있어. 그래서 우리 양은 내 눈에 보는 내 앞에 있는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메시지를 듣고, 목자가 가라고 하는 방향에 순종하며 갈 수 있을 때 그게 옳은 길이 되는 겁니다. 그게 맞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게 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의 길은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깊이 파인 수레바퀴 자국이다. 궤도란 말이죠. 궤도. 앞에 궤도가 깊이 파서 지나갔어요. 그러면 다음 마차도 그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궤도를 따라가는. 마치 철길을 따라가는 기차와도 같습니다. 그러니 그 철길을, 그 미리 깔아놓은, 미리 앞선 길을 따라가는 의의 길. 우리에게는 그 의의 길을 누가 먼저 가셨어요?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 길이 무슨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 아, 우리가 내 주장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편한 게 아니라, 내가 맞는 게 아니라, 내가 유리한 게 아니라, 주님이 가신 길,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묵상하고 그 깊이 파인 수레바퀴 자국을 따라갈 때 우리는 생명길에 도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옳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 의는 내가 뭐를 이루었다, 성취했다, 내가 뭐를 가졌다라고 해서 이루어지는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듭 말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때 righteousness, 이 옳게 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내가 성공했어요. 그래서 좋은 차를 내가 구입을 했습니다. 그걸로는 옳게 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는 좋은 거죠. 근데 그 정도의 누림 갖고는 잠깐은 즐거울지 모르지만 영원한 기쁨은 주지 못합니다. 아마 여러분 무슨 말인지 기억하실 겁니다. 이해하실 겁니다. 그냥 잠깐은 좋을지 몰라요. 잠깐은 승차감, 하차감이 있어서 아, 내가 이 정도 성공했라고 말할 수 있지 모르지만 그 기쁨은 그리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게 옳게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 받아야 합니다. 그 자동차를 타고 교회를 오고 예배당을 가고 그 자동차를 몰고 선교지를 가고 그 자동차를 가지고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봉사의 길을 갈 때 그 과정이 옳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의의 길입니다. 돈을 가리켜서 우리는 가치중립적이라고 말하죠. 가치중립 이거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선도 되고 악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자체가 아무리 우리 집에 돈이 이만큼 딱 쌓여 있다고 그게 옳게 되지 않습니다. 옳게 되지 않아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방향으로 쓰이느냐에 따라서 righteousness, 하나님의 옳게 됨을 오늘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내가 크게 성공해서 요즘 집값 엄청나게 올랐는데 우리 동네 얘기는 아니어서 좀 씁쓸합니다만 집값 또 막 올라가고 있는데 성공해가지고 내가 좋은 집을 하나 장만을 했어. 이걸로 우리가 만족할 수도 없고 이걸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게 옳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옳아지려면 어떻게 되냐 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가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애쓰고 힘쓸 때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그 삶을 축복하시고 그 인생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식하고 하나님과 관계됨으로 자신을 바로잡는 삶을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별된 삶이라. 성별된 삶이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의 의의 역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길로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들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기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17장 45절 한 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다윗이 골리앗을 꺾으러 나아가는 선언의 장면입니다. 자기의 출사표를 던지는 선언이기도 하죠. 엘라 골짜기에서 큰 장수인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읽었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을 수치와 모욕으로 조롱을 합니다. 그런데도 어느 누구나 하나 그 앞에 내가 나서겠다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 앞에 골리앗의 위세에 꺾여가지고 꼼짝도 하지 못하고 절절절절 매고 있는데 약관도 지내지 못한 이 소년 목동 출신의 다윗이 그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 오늘 왕이 자기에게 뒤집어 쓴 갑옷도 다 헤쳐버리고 물맷돌 다섯 개 딱 골라가지고 저 골리앗 앞에 나아가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온지 모르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나는 나에게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이게 다윗에게는 영적인 무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맷돌 다섯 개만 가지고 나아가는 다윗을 그냥 혼자 잘 가봐라 하셨겠습니까? 아니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는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우리에게 허락되신 주님의 이름의 명예를 가지고 이 세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름에 권세가 있고 그 이름에 능력이 있으며 거기에 승리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거는 싸움이 아니라 자기 이름 때문에 자기 자존심 때문에 싸움을 걸고 넘어집니다. 다 아시죠? 내 자존심 100번 1000번 걸어봤자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걸어야 할 이름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신 분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이름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내 자존심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 세상에 마주하여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이름의 명예를 걸고 싸우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하나님의 이름 영광을 위하여 내 어려운 점, 곤란한 점, 힘든 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그것을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의 길로 최후 승리로

0: 그 하나님을 꼭 붙드셔서 내가 너무 가려고 애쓰지 마세요. 내가 너무 버둥버둥거리면서 이 세상 가운데 상처받고 아파해서 또 절망하지 마세요. 그래서 나를 당신의 품에 꼭 안아주셔서 내가 내 이름 걸고 너를 이 내 명예를 걸고 너를 끝까지 지켜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 약속의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도 그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걸고 이 세상의 선한 싸움, 우리의 인생의 여정의 과정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지금까지 마산중앙교회 정진교 목사님의 설교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245-4611번 055-245-4611번 마산중앙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2: FEBC 극동방송입니다.

2026 8.15 특별 성회. 경남 도민들과 함께하는 통일잔치. 광복 81주년 기념 2026 8.15 특별 성회가 열립니다.

0: 안녕하세요. 경남기독교 청년합회 대표회장 김영한 목사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경남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문안 인사 드립니다. 매년 경남기총에서는 광복 기념예배를 도민들과 연합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부터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드립니다. 설교는 통합총회장을 역임하신 서울연신교회 이순창 원로 목사님께서 해주시고, 문화행사로는 유명한 힙합그룹인 멘토크루팀을 초청했습니다. 시세를 알고 우리 조국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영적 지도자가 필요한 이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중히 모십니다. 경남은 우리나라의 영적인 고향입니다. 그래서 경남이 살면 대한민국이 살고, 경남이 잘 되면 대한민국이 잘 됩니다. 광복 연회를 누리고 복음 통일의 문을 열기 위해 우리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8월 16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믿음의 온 세대가 마음을 같이 하여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에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1: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광복 81주년 기념 2026 8.15 특별성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창원 마마클럽 기도회 8월 6일 목요일 창원 세광교회. 하동 마마클럽 기도회는 8월 11일 화요일 진교교회에서, 양산 마마클럽 기도회 8월 11일 화요일 양산교회, 그리고 밀양 마마클럽 기도회 8월 12일 수요일 밀양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거제 마마클럽 기도회 8월 13일 목요일 신현교회,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는 8월 18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교회, 그리고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 8월 20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와 하동은 저녁 7시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한길교회 설립 30주년 기념 여름 말씀 사경회가 8월 7일 금요일부터 9일 주일까지 공진수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10-4546-5430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남기독교 총연합회 주관 경남도민과 함께하는 광복 81주년 기념 8.15 특별성회가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됩니다. 멘토크루의 워십댄스 특별공연과 예장통합 107회기 총회장 이순창 목사님의 말씀으로 진행되는 이번 특별성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창원극동방송에서 어린이 합창단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 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해중앙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2: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1: HLTD 극동방송에서
2: 5시를 알려드립니다.

몸도 마음도 조금은 방전되기 쉬운 이 저녁 시간. 지금 필요한 건 따뜻한 위로와 격려, 살아나는 기쁨, 그리고 다시 채워지는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치고 힘든 몸과 마음에 주님 주시는 은혜가 찌릿찌릿 채워지는 이 시간. 은혜 충전 라이브 김경민입니다. 여러분 혹시 볼펜 끝을 자세히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매일 아무 생각 없이 쓰는 볼펜 끝에는 아주 작은 쇠구슬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눈으로 보기 어려울 만큼 작은 그 구슬이 빙글빙글 굴러가면서 잉크를

를 종이에 옮겨주는 역할을 하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구슬이지만 그 작은 쇠구슬 하나가 없으면 볼펜은 아무 글도 쓸 수가 없어요. 잉크가 아무리 많이 들어있어도, 겉모양이 아무리 멋져도 구슬이 없으면 볼펜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은 자꾸 눈에 띄는 것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오히려 잘 보이지 않는 작은 것들일 때가 많습니다. 가족을 위해 차려준 한 끼 식사, 오늘도 고생 많았어 라는 짧은 말 한마디, 누군가를 위해 조용히 드리는 기도. 겉으로는 작아 보여도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가 있잖아요. 성경은 몸의 지체 하나하나가 모두 소중하다고 말씀합니다. 눈에 잘 띄는 역할도 필요하지만 작고 보이지 않는 섬김도 결코 작지만은 않습니다. 볼펜 끝에 작은 쇠구슬처럼 우리의 작은 사람과 섬김 하나를 하나님께서는 큰 일에 사용하실 수 있죠. 8월의 첫 번째 월요일, 무더위 속에서 누군가에게 건네는 작은 미소와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하나님 나라를 써내려가는 소중한 시작이 되길 바라며 8월 3일 월요일 은혜 충전 라이브 출발합니다.

FM 98.1MHz, 진주는 92.5MHz, 김충전, 김충만, 김충청, 충기와 함께하고 계시는 서머 스페셜 은희의 충전 라이브입니다. 오늘 첫 곡은 마커스 월십의 낮은 자의 하나님으로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자, 이 시간 어플과 문자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어요. 먼저 극동방송 어플을 다운받으신 후에 창원을 누르시고 실시간 댓글을 남기시거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출석 인사나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 제목과 신청곡까지 어떤 내용이든 보내주시면 함께 소개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도 매일 출석 단어가 나갈 예정인데요. 출석 단어 보내주셔야 출석 인정되고 또 오프닝 내용도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출석 단어도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주는 충전이었죠. 아, 충전이 지난주 출석 단어였고 이번 주는 라이브가 돌아왔습니다. L-I-V-E 영어로도 한글로도 보내셔도 좋은 라이브 L-I-V-E 이번 한 주의 출석 단어 지금부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은희 충전 라이브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온 가족에게 행복을 주는 콜마운틴에서 보내드리는 등산화,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건강하게 농업법인 천지삼에서 드리는 산삼스틱, 그리고 진주실크 100년의 전통을 이어가는 실크 전문기업 BJ실크에서 천연 실크로부터 나오는 단백질 세리신이 포함된 오드실크 글로우 화장품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함께 해주시는 믿음의 기업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자, 이어서 데일리 미션도 드려야죠. 오늘은 월요일 MZ 퀴즈가 준비된 날입니다. MZ 퀴즈. 아, 한 번 더 이 타이밍에 MZ 퀴즈를 왜 내는지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이제 서머 스페셜이 끝나면 매주 월요일에 다음 세대 고민 상담소,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의 고민을 풀어보는 코너가 진행이 되거든요. 우리가 다음 세대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고 그들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해보자는 그런 취지로 매주 월요일에는 MZ 퀴즈가 준비되고 있으니까요. 우리 MZ 퀴즈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초성 퀴즈에 좀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초성 퀴즈. MZ 세대들이 SNS나 인터넷에서 유익한 게시물을 보거나 그런 게시물들을 좀 찾으면 댓글로 이런 초성을 남긴다고 합니다. 잘 들으세요. 지읒, 비읍, 지읒, 이응. 한 번 더 불러드립니다. 지읒, 비읍, 지읒, 이응. 잘 들으셨나요? 네. 지읒, 비읍, 지읒, 이응. 어떤 말의 초성일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MZ세대들이 SNS나 인터넷에서 유익한 게시물을 보면 댓글로 지읒, 비읍, 지읒, 이응을 남기는데 과연 어떤 말의 초성일지 정답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단문 50원 유료문자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출석 단어와 정답 보내시는 동안 찬양 듣고 오죠. 옹기장이가 찬양합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0: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1: 여러분은 지금 24시간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창원 극동방송 은혜 충전 라이브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출석 단어 라이브 LIVE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매주 월요일에 준비되는 MC 퀴즈 문제 한 번 더 드려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은 초성 퀴즈에 좀 가깝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MZ세대들이 인터넷이나 SNS에서 유익한 게시물을 보거나 또 그런 게시물들을 찾으면 댓글로 이런 초성을 남긴다고 합니다. 지읒, 비읍, 지읒, 이응. 자, 지읒, 비읍, 지읒, 이응. 자, 과연 어떤 말의 초성일지 맞춰주시면 되겠는데요. 아, 좀 감을 못 잡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글자는 정입니다. 정. 우리 정의 민족 할 때 정. 첫 글자는 정. 그리고 마지막

마지막 글자는 요. 우리 요람 할 때 요. 요기 할 때 요. 첫 글자는 정. 정땡땡 요가 오늘의 정답입니다. 아, 힌트 절반 정도 드렸는데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당신만을 위한 노래가 매일매일 준비되고 있습니다. 음원공장장 미니PD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당신만을 위한 노래 신청합니다 라고 같이 남겨주시고 또 여러분의 이야기 사연들 어떤 내용으로 노래를 만들어주시면 좋겠는지 남겨주신다면 세상에 하나뿐인 노래를 AI를 이용해서 만들어드리고요. 산삼스틱까지 받아가실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 만큼 우리 당신만을 위한 노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었어요. 0871님께서 신청을 해주셨는데 요거는 잠시 후에 2부에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찬양 두 곡 듣고 오죠. 아이노스 합창단의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더 라이트 워십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함께합니다.

0: 2026 8.15 특별 성회. 경남 도민들과 함께하는 통일잔치. 광복 81주년 기념 2026 8.15 특별 성회가 열립니다.
1: 안녕하세요. 경남 기독교 청년합회 대표회장 김영한 목사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경남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문안 인사 드립니다. 매년 경남 기총에서는 광복 기념 예배를 도민들과 연합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부터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드립니다. 설교는 통합총회장을 역임하신 서울연신교회 이순창 원로 목사님께서 해주시고, 문화행사로는 유명한 힙합그룹인 멘토크루팀을 초청했습니다. 시세를 알고 우리 조국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영적 지도자가 필요한 이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중히 모십니다. 경남은 우리나라의 영적인 고향입니다. 그래서 경남이 살면 대한민국이 살고, 경남이 잘 되면 대한민국이 잘 됩니다. 광복 연회를 누리고 복음 통일의 문을 열기 위해 우리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8월 16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믿음의 온 세대가 마음을 같이하여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매일 저녁 5시에 함께하는 은혜 충전 라이브 썸머 스페셜. 이 시간에는 김해제일교회 김신일 목사님의 말씀 듣고 잠시 후 6시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부 끝곡, 지난주 금요일에 6919님께서 신청해 주셨던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향유 옥합의 찬양으로 띄워드릴게요. 2부까지 주파수 고정!

0: FEBC.
1: 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김해제일교회 김신일 목사님께서 열왕기하 18장 28절부터 33절까지와 36절 말씀을 본문으로 라기스 세상의 힘 앞에 선 땅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가나안 정복시대에 기브온 사람들이 얕은 꾀를 내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잖아요. 그때 주변에 있었던 다른 가나안 족속들이 배신감을 느낀 거죠. 지들만 살겠다고. 그래서 연합군을 꾸려서 기브온을 치게 되었는데 순간 MOU를 맺었기 때문에 그들을 돕기 위해 출정한 이스라엘이 라기스를 처음 멸하였다라고 여호수아서에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그 땅을 다 점령한 후 이 땅들을 분배할 때 이 라기스는 유다지파에게 속한 곳이 되었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남유다의 왕이 되어서 이제 도시들을 정비할 때 이 라기스라는 곳을 특별히 요새화시키기도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 속에 나오는 이 라기스 이야기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단연코 오늘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기원전 701년에 아수르의 사내립의 침공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가 하면 북이스라엘, 아까 파란색으로 했던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당했고요. 이제 남유다 차례가 된 거예요. 그때 복잡한 국제정세 가운데 남유다를 다스리던 히스기야 왕이 또다시 아수르 편에 줄 섰다가 애굽 편에 이렇게 줄을 바꿔 선 거죠. 그러니 아수르 편에서 볼 때는 이 괘씸한 놈들, 그래서 결국 아수르는 먼저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집트를 완전히 손본 후에 다시금 위로 올라오면서 이 남겨져 있던 남유다로 진격해서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던 라기스 성부터 박살낸 거죠. 여러분 그리고 예루살렘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과연 우리 어떻게 해야 이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이 질문이 우리들의 설교를 이끕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장면 위에 자리하고 있는 세 가지 커다란 힘들을 볼 수 있어요. 가장 먼저는 이 유다 백성들을 옥죄고 있는 제국, 아수르의 힘, 세상의 권력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그 힘에 대항하는 두 종류의 다른 힘인데 그것은 각각 아하스 왕의 방식과 히스기야 왕의 방식으로 나뉘어요. 그리고 이 두 개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달려들고 있는 이 세상의 어마어마한 힘, 이 권력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지화면에서 따져보면 총 세 가지 방식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수르의 제국의 힘, 두 번째는 아하스의 반응, 세 번째는 히스기야의 반응이라는 거죠. 그것들은 각각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들은 각각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세 가지 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본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힘은 단연코 아수르 제국과 그 왕에게서 나오는 제국의 힘, 세상의 힘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던 대로 이 아수르는 세계사에도 나오는 아시리아 제국은 그 당시 온 세상을 호령하던 제국이었어요. 그 당시 아수르 제국의 넓이는요, 여러분 동쪽으로는 인도, 서쪽으로는 애굽, 남쪽으로는 아라비아, 북쪽으로는 러시아 이르기까지 총 3,200km가 넘는 엄청난 제국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제국 앞에 이 자그마한 팔레스티나의 조그만 남유다의 존재가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것이었겠습니까? 게다가 현 상황을 말씀드렸죠. 아수르가요, 자기들의 형제 나라인 북이스라엘을 일격에 멸망시키고 그 땅에 있는 거민들을 그 제국의 드넓은 곳으로 이리저리 흩어버린 거예요. 이번에도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남쪽 해변길을 따라서 동맹국인 이집트를 싹 다 정벌해버렸어요. 그러니 그 제국에 비하면 지금 이 라기스라는 도시나 예루살렘이라는 성은 너무도 자그마한 시골의 성읍들에 불과한 거예요. 그들의 힘, 그 권력, 그 군사력과 제국, 그것이 상징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이 세상의 힘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라기스라는 곳은 블레셋 평야와 해변길이 인접해 있었기 때문에 늘 강대국들의 다툼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의 남쪽이, 이스라엘이 이제 남쪽으로, 북쪽으로 나누어져 있을 때 이 남쪽에 저 밑에 있는 애굽, 이집트의 세력, 또 페니키아, 북쪽에 있는 베닉의 세력, 그리고 동쪽에 있는 아수르, 그리고 훗날 동남쪽에 있는 바벨론,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적이 바로 이 쉐펠라 지역이었어요. 결국 이 라기스는 동네북이 돼버린 거예요. 누구든지 실력을 행사하려고 하면 꼭 이 땅부터 강탈하고 서로를 향해서 으름장을 놓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라기스에 자리하고 있으면서 본의 아니게 이 라기스를 통해서 세 속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힘들, 그 권력의 실체를 반복하여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라기스가 꼭 창문 같습니다. 뭐 같다고요? 창문. 그러니까 창문에서 이쪽에서는 저쪽이 보이고요. 저쪽에서는 이 창문을 통해서 이쪽이 보이는 그런 거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라기스라는 거점에서 첫 번째로 보게 되는 힘은 단연코 이 세상의 힘이에요. 제국들의 힘, 권력자들의 힘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건 별로 낯설지 않죠. 왜냐하면 그 힘은 오늘도 이 세상을 주략, 펴략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여전한 관심이고, 또 그래서 우리들이 눈만 뜨면 오늘도, 아침에 뉴스만 틀면 오늘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힘을 중시하고 그걸 추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휘둘러대려고 하는 모습을 너무 자주 보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그 힘은요, 본질적으로 폭력적입니다. 강포입니다. 이기적입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내 말 들어라. 그 땅 내놔라.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지 마라. 봉쇄해라. 돈 내놔라. 땅 내놔라. 내 주장을 인정하라. 이해가 되시죠?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오늘도 세상은요, 이런 힘들을 붙잡고 놓지 않으려는 이들로 가득합니다. 역사를 보세요. 여러분, 지난 세기에 있었던 두 개의 커다란 세계대전을 보세요. 오늘날 패권 국가라고 보이는 그 나라들의 행보를 보세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미국과 이란, 이스라엘과 하마스, 헤즈볼라, 우리 가까이에도 중국, 대만, 일본, 대한민국. 여러분, 그 안에 있는 모든 역학관계들, 이걸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세상은요, 기회만 있으면 첫 번째 힘을 쥐고서 마음대로 휘두르고 빼앗고 하는 이들이 가득합니다. 세상이 원래 그런 거죠. 흥미롭게도 그 아수르의 이 산헤립 왕이 라기스 이 성을 점령했던 때의 기록이 앞에서 발굴된 그 니누웨의 궁전벽에 부조로 남아있어요. 여러분 그 부조인데 한번 보십시오. 산헤립의 그 아수르 군사들은요, 견고하게 서있던 라기스 성 주변에 인공 언덕을 쌓아요. 그리고 그 위로 공성태를 올려서, 공성태 있잖아요, 옛날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 커다란 돌을 해가지고 휙 던져서 쾅 부서뜨리는, 여러분 영화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예, 네. 그걸로 그 성벽을 무너뜨려요. 그리고 곧 그 성을 쉽게 빼앗죠. 그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살육을 저지르고요. 라기스는 그렇게 힘없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차례예요. 바로 옆이거든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남유다의 이 히스기야 왕은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아무리 아수르라고 하지만 자기가 직접 계획해서 든든한 요새로 모든 방비를 갖춘 요새 라기스를 그렇게 쉽게 무너뜨릴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둘러싼 그 산헤립의 군대를 보고 살길부터 찾아요.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싹싹 빕니다. 그러자 이 산헤립이 거만하게 전쟁 배상금을 요구하죠.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내놓아라. 여러분, 히스기야 왕에게는요, 소국의 왕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왕궁에 있는 모든 그 금은 끌어모았지만 모자라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전에 금으로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 겉에를 한 것, 그걸 다 벗겨가지고 그것들을 싹싹 긁어다가 그 전쟁 배상금을 내어놓습니다. 그러나 속은 거예요. 그 배상금을 받았으면 남유다를 용서하고 군대를 돌려 아수르로 돌아갈 줄 알았던 산헤립 왕은 그 전쟁 배상금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군사행동에 들어가죠. 쉽게 말해 남유다가 사기를 당한 겁니다. 산헤립 대왕은 그 라기스 성에 머물면서 뭐 예루살렘 정도야, 그리고 군대 장관 랍사게 그리고 많은 병사들을 보내어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개미 새끼 한 마리 빠져나가지 못하게 한 후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대한 본문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언어 천재였던 랍사게 장군이, 그러니까 산헤립이 대왕이면 장군이 랍사게인데 언어 천재였던 거예요. 그가 예루살렘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들을 수 있도록 유다 말로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어리석은 예루살렘 놈들아, 더 이상 버티지 말고 빨리 항복해라. 좋은 말로 할 때 항복해라.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그날 랍사게가 했던 이야기들이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유대말로 한 거예요. 고도의 심리전이죠. 그때 몇몇 바보 같은 유대 신하들이 자기들을 포위한 적군에게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랍사게 장군 부탁인데 제발 유대말로 하지 말고 당신네 말로 말해주세요. 이게 말이에요? 방구예요? 왜 자기네 나라 말로 하지 말라고 해요? 자기 백성들이 듣고 마음이 흔들릴까봐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바보가 그런 말을 들어주겠어요? 전쟁인데요. 그가 계속 외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예루살렘 거민들은 너희의 왕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의 말도 듣지 말아라. 어느 민족의 왕과 신들도 아수르의 왕과 신들을 이기지 못했다. 만일 너희들 계속 버티면 다 죽게 될 것이고 빨리 항복하면 우리의 왕이 너희를 봐 주실 게다. 보이시죠? 라기스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만나게 되는 힘은 지금 이 아수르가 보여주고 있는 이 세상의 힘입니다. 두 번째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정확히 한 세대 전 비슷한 형편에 처해 있었던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이 추구했던 힘과 방식이에요. 여러분 타임머신을 타고 우리 한 세대 위로 날아가 보겠습니다. 그 당시 북이스라엘이 아직 살아있을 때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맥을 맺고 저 북쪽에서 내려오려고 하는 그 아수르에게 대항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여러분 세를 완전히 잘못 읽은 거예요. 이 아수르가 어떤 나라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왕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에게 야 너희도 같이 하자. 우리랑 셋이서 힘을 합치면 저 아수르 놈들 우리가 대항해낼 수 있을 거야 라고 제안합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아하스가 FBI를 통해서 조사해보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바보 같은 짓이거든요. 그가 수집한 정보에 의하면 아수르 제국은요 자기들 같은 변방의 나라들이 감히 상대할 수가 없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아니 우리는 저 아수르의 어마어마한 힘에 대적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렇게 거절당하자 북이스라엘 왕과 아람 왕이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나쁘죠. 그래서 이 자식 우리 말 안 들어? 너 혼 좀 놔볼래? 하고 너부터 때려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상황에 남쪽에서 다윗의 혈통을 따라 왕조를 이어가고 있던 아하스 왕이면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서 도움을 구하는 게 맞죠. 이사야 선지자도 있었으니까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는요 그때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해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모아서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과 왕국 곳간에 있는 모든 은금까지 싹 다 모아다가 뇌물 패키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쪼르륵 저 위 아수르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굽신대며 SOS를 쳐요. 저쪽에 저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아수르 당신들과 대적하려고 동맹을 맺겠고 우리랑 함께하자고 했는데 제가 안 된다 그랬더니 이제 우리를 친대요. 그러니 아수르 왕이여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아수르가 화가 났죠. 뭐 이런 고얀 놈들? 아니 안 그래도 이 남쪽으로 세력을 뻗치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던 그들에게 너무 좋은 명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요 그 당시에 왕이었던 디글라 빌세셀이 바로 내려와 아람 왕궁을 단칼에 아람을 없애고 그 옆에 있던 북이스라엘까지 단칼에 파괴하고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제국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두 나라를 멸망시킨 후에 지금도 있죠. 지금은 뉴스에 다마스커스라고 나오는데 다메섹에서 전승 파티를 엽니다. 승리 파티죠. 그때 아수르의 도움으로 겨우 위험을 벗어난 이 아하스가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쪼르르 가서 그 파티에 참석을 했다가 아유 이게 웬일이에요. 그가 거기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무슨 은혜냐? 열왕기하 16장에 나오는데 아수르 왕이 거기 죄송해요. 이 아하스 왕이 거기 갔다가
아수르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신과 제단을 보고 감명을 받은 거예요.

결국 이 아하스 왕은요, 하나님을 섬기던 예루살렘 성, 그 성전 안에다가 아수르의 신과 제단을 만들어요. 여러분, 이 모든 행동들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그가 그 아수르 사람들, 그들의 신, 그들의 힘과 권력을 동경한다라는 뜻이에요. 자기도 작은 나라의 왕이지만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그 아수르 신의 은총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 힘으로 자기도 그런 어마어마한 권력자가 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 창세기 1장부터 시작된 지금 이 통일왕국 그리고 분열왕국, 이 남유다를 지켜주셨던 하나님, 그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든 말든 더 힘세 보이는 아수르와 아수르의 왕,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겠다고 나왔어요. 그게 바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온 아하스 왕이 취했던 방식이고 참 슬픕니다. 여러분 아세요? 그리고 아하스는 죽습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 다시 오늘 우리가 함께 대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봅니다. 바로 그 아하스 왕의 아들인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예요. 참 역사의 아이러니죠. 여러분, 그렇게 악했던 왕 아하스에게 어떻게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히스기야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또 나중에 보면 그런 신실한 히스기야에게서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 가장 악했던 왕 므낫세가 나와요. 참 아이러니죠. 여하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그 아하스의 아들이었던 히스기야에서 또 다른 방식으로 그 힘을 추구하는, 즉 세 번째 방식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오늘 본문을 대해보시죠. 그날 이 아하스의 아들이었던 히스기야와 그의 방식은요, 아버지의 방식과 너무도 달랐어요. 물론 처음에는 히스기야도 인간적인 방식을 취하기는 했습니다. 라기스 성을 요새화시키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특히 여러분, 그 아수르가 자기들에게 쳐들어와서 포위할 것을 대비해서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는 그 샘물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터널 공사까지 해요. 지금도 저 히스기야 터널이 아직도 흐르고 있어요. 그뿐입니까? 처음에는 산헤립 왕의 위험에 굴복해서 어마어마한 전쟁 배상금까지 제공했지만 사기를 당했죠. 말씀드렸다시피 그 돈을 다 바꿔도 아수르 군대는 여전히 예루살렘을 에워쌌어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대한 그 랍사게 장군의 협박에 조롱에 백성들은 정신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히스기 왕이 정신을 차린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이러면 안 되지. 이제 우리가 의지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가 정신을 제대로 차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로부터라도 제대로 되는 신앙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바야흐로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배우려고 하는 세 번째 힘,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방식을 통해서요. 자, 오늘의 본문인 열왕기하 18장을 주목해 보십시오. 29절부터 랍사게 장군의 그런 조롱이 들려와요. 야야, 너희의 왕 히스기야가 하는 말을 믿지 마라. 너희들이 믿는다는 신, 그 여호와 하나님도 믿지 마라. 이 세상 어느 왕이나 신도 우리 아수르의 왕과 신을 이기지 못했다. 빨리 항복해라. 그러면 그가 봐줄 거다. 그 순간 히스기야가 시선 처리를 잘하죠. 오늘 우리가 대하던 첫 번째 힘, 아수르의 포악함을 만났을 때, 두 번째 힘이었던 그의 아버지 아하스가 추구했던 힘, 세상적인 힘을 구하며 나아가지 않아요. 대신에 히스기야는 그 순간에 세 번째 힘,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분께로 나아갑니다. 장면이 바뀌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19장 1절은 히스기야가 이렇게 반응하죠. 히스기야가 곧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그 하나님께 구합니다. 어디로 들어가요? 여호와의 전. 그리고 14절에 보면 그는 랍사게의 그 조롱과 협박이 담긴 편지를요, 여러분 재밌어요, 이렇게 갖고 와서 하나님한테 꺼내놔요. 하나님 이것 좀 보세요, 저놈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편지 썼어요 하면서 그 이야기를 다 꺼내놓습니다. 우리 함께 16절을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의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러분 보셨죠? 하나님 보셨죠? 이 편지 좀 보세요. 말도 안 돼요. 얼른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이 환난에서 우리를 구해주세요. 하나님이 그날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할렐루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이 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그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 명을 쳤고요, 아침에 보니 그들이 다 송장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역사학자들은 그 병이 유행했다고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어떤 전염병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다음날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된 거예요. 성경에 나와요. 또 라기스에 머물고 있었던 산헤립 왕도 본국의 상황이 급박해졌다는 얘기를 듣고 돌아가지만 그곳에서 그의 왕자들, 그의 자식들에 의해서 아버지가 암살을 당합니다. 순식간에 이야기는요 이렇게 허망하게 끝나고 유다는 또 한 번 위기를 넘기게 되죠.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남유다의 백성들은 아수르라는 제국과 격동하는 세계 정세를 보면서 놀라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실제로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세 번째 힘과 그 방식을 따르자는 제안이에요. 곧 히스기야의 방식이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그분의 힘을 진짜 힘으로 받고 추구합시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 너무 정확한 말씀을 하셨던 게 있어요. 시편의 말씀들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또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이 세 가지 힘이 조우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가던 중에 노베 성소에서 만났던 일을 기억합니다. 거기는요, 자기 편을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이멜렉 제사장을 포함해서 노베 성소에 있던 85명의 제사장들을 학살해버리는 사울의 힘이 있었어요. 또 그 성소에 나아갔다가 마침 다윗의 방문을 목도하고 사울의 권력 뒤에 줄 서서 나중에 출세를 갈구한 도액이라는 사람의 악한 시도도 있어요. 왕이시여 내가 봤는데요. 또 그가 추구했던 힘의 본질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달리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나아간 다윗의 모습, 그의 방식도 또한 지켜봐요. 똑같습니다. 세 가지 힘들이 거기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 세계사 이야기를 듣는 것 같으실 텐데 우리는 그 아수르 제국 다음에 일어났던 제국들을 압니다. 그 다음은 바벨론이 일어났고 그 다음 메대가 일어났고 바사가 흥망성쇠를 했어요. 똑같아요. 세 가지 힘이 나와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드릴 얘기는 예수님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그곳에서도 똑같아요. 당시의 세상은요, 지금 말씀드린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제국에서 차례로 점령을 당해요. 오늘의 관점을 빌자면 첫 번째 힘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 특별히 예루살렘의 그곳을 주무르던 힘들이 계속 바뀌었다는 거예요. 늘 죽이고 정복하고 잡아가고 못살게 굴면서 피지배인들을 압제했죠. 예수님이 태어나기 직전에 당시의 세계에는요, 그 당시 팔레스타인은 헬라의 마지막 세력 그리고 로마의 세력으로 바뀌는 지점이거든요. 유대인들은요, 그 헬라의 마지막 세력이었던 안티오쿠스 4세에게 잔혹한 종교 탄압을 받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땅히 세 번째, 즉 히스기야가 했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찾고 그분의 간섭과 개입을 구하며 그 힘을 추구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정신 차리지 못하고 똑같이 두 번째 힘을 똑같은 방식으로 추구하는 씨름을 계속했어요. 누가 실세냐? 그거예요. 누가 영향력을 끼치냐? 그거예요. 그리고 그 대표적인 이들이 우리 예수님과 끝까지 대척점에 섰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아무리 칼이 목에 들어와도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과 유대인됨을 버릴 수 없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권력자들이 세상 권력에 줄선 것들, 그들에게 뇌물을 주고 성직 매매를 하고 성전을 더럽힐 때 이들은 반대쪽으로 가요. 평민들, 가난한 사람들에게로 들어가 광야와 산악지대, 동네마다 있는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무장투쟁을 하면서 스스로의 길들을 개척하죠. 그들이 바리새파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리새 사람들을 너무 존경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쪽은 현실주의자, 이쪽은요, 이상주의자예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극명히 다르죠? 근데 그들이 힘을 추구하는 방식은 똑같았다는 거예요. 극명한 대립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힘을 씁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지키는 것을 강조하다가 그만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려요. 이게 옳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다가 그만 교만해져서 가난하고 힘든 백성들을 율법을 모르는 죄인들이라며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며 차가운 율법주의자들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한테 비판받은 게 그거죠. 겉으로는 거룩해 보였지만 그 속 안은요, 영적인 교만으로 가득 차 있고 백성들을 통제하려고 그들을 무시하려는 욕심이 가득했어요. 반대로 사두개인들은요, 현실적인 권력과 돈, 기득권을 추구하고 그걸 유지하려는 욕심으로 가득했어요. 여러분, 둘 다 멋져 보여요. 노력은 해요. 하지만 속성은 똑같아요. 그 아스왕의 방식, 두 번째 힘을 추구하는 방식을 취해요. 그런 팽팽한 갈등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나안의 선지자로 그 땅에 들어오신 거예요. 세 번째 힘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 메시아이신 그분, 온 세상을 사랑하고 혼탁한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그분의 샬롬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신 그분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종교 지도자를 그렇게나 유지하고 싶었던

0: 높은 자리가 아니라 가난하고 아프고 무기력한 이들에게 사랑으로 다가서셨어요. 자, 서로를 향한 정죄가 익숙하던 그 땅에 긍휼을 가르치며 다가서셨어요. 그런 게 뭐가 중요해? 너희가 율법을 챙기다가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구나. 주님은 뭐가 중요한지가 선명했어요. 여러분, 율법의 수호자였던 바리새파 그들의 잣대로 보면 예수님은요 자기들의 율법을 파괴하는 이단자였습니다. 그분은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거야 라고 말하며 그들이 만들어 놓은 차디찬 규정들보다 병든 이들을 우선 사랑하고 안식일에도 병든 사람들을 우선 살리고 고치셨어요. 바리새인들은요 옳고 그름 그게 생명이라니까요. 거룩함을 위해서 정결법을 지켜요. 세리와 창기들과는 상대도 안 해요. 가까이 가지도 않아요. 선을 딱 그어버린 거예요. 겉은 괜찮아 보이지만 그들의 속은 어땠는지 주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원수가 된 거예요. 한편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돈과 권력과 기득권을 유지하던 사두개파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미워한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어느 날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곳에 있었던 환전상들, 장사꾼들을 다 내어 쫓으셨던 일 기억하시죠?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여러분 이 선언은요 그걸 꽉 잡고 있던 이 사두개인들의 사업을 거부하는 정치적 경제적 행위로 보였을 게 틀림없어요. 그 당시에 제국이었던 로마는 영내에 있는 반란을 가장 심각한 것으로 여겼어요. 만일 이런 식으로 대중들이 예수를 유대인의 메시아로 생각한다면 로마의 군대가 바로 출동할 것이고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공들여 쌓아놓은 이 모든 기득권들이 다 사라져버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대제사장 가야바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섞여있는 산헤드린 공회를 열고 그의 속내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 다음에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리라. 여러분 저가 뭘 중요하게 여기는지가 보이시죠? 그 기득권을 다 놓치게 될까봐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가야바가 말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도다. 그 한 사람 예수를 죽이고 모든 민족 우리 유대인들을 이 모습을 지켜내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했던 말 가운데 이번 거점들 시리즈 설교에서 제가 많이 사용했던 용어 하나가 나와요. 하나님 중심성과 인간 중심성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너희에게 뭐가 더 유익한 줄을 알라는 거예요. 뭐가 더 유리하냐? 뭐가 더 이득이냐? 뭐가 더 편리하냐?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 위에 여리고 실로 예루살렘 사마리아 쭉 살피면서 거기 나왔던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미가라는 사람의 이야기, 단지파 사람들의 이야기, 실로 이야기, 솔로몬과 여로보암, 그래서 예루살렘 이야기, 아합과 이세벨, 사마리아 사람들 이야기 등 여러분 형식은 똑같습니다. 이거예요. 뭐가 더 유익하냐요? 뭐가 더 유리하냐? 뭐가 더 나에게 편리한가? 여러분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송아지가 죽었소 그 대목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힘과 방식이 가지고 있는 속성은 이거예요. 아래에서 본 십자가 이 세상에 미련해 보이고 무력해 보이고 말도 안 돼 보이는 그 방식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늘 그러셨듯이 그 십자가를 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요 샬롬의 방식으로 선포하시고 그래서 그곳에서 그냥 그 부족한 우리 죄인들을 확 끌어안으심으로 세 번째 힘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났어요. 오늘 우리는 이 김해 땅에서 성경의 말씀을 묵상 중입니다. 여러분 요즘의 세상을 보십시오. 정말 난세죠. 교회들을 보십시오. 라기스하고 똑같아요. 내 말 들어. 다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그 얘기해요. 바로 그 형편의 한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어떤 힘을 추구하며 어떤 방식을 따라서 우리들 믿음의 여정을 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저 첫 번째 산헤립과 아스로 세상의 힘을 휘두르는 방식이 아니라 두 번째 똑같은 힘을 부러워하며 쫓아가는 아스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의 방식이 아니라 세 번째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힘과 능력으로 삼았던 히스기야의 방식을 따르고 행함으로 바로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김해제일교회 행보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김해제일교회 김신일 목사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

0: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334-3411번 김해제일교회로 연락하시거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빛을 따라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1: 선교사라고 하면 어떤 분이 떠오르시나요? 먼 나라로 떠나 낯선 언어를 배우고 낯선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을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떠나지 않아도 선교에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라디오입니다. 사람이 찾아가기 어려운 새벽에도, 누군가 혼자 깨어있는 병실에도, 긴 길을 달리는 트럭 안에도 라디오는 조용히 찾아갑니다. 북한 땅 어디에선가 외로운 방 한편에서 절망 가운데 있던 누군가는 그 작은 소리를 통해 복음을 듣고 다시 일어섭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 생명의 소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뒤에는 오래전부터 함께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매달 만원, 2만원 그렇게 헌금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 이름도 밝히지 않고 조용히 후원해주시는 분들, 떠나지 않고도 복음을 전하는 분들, 보이지 않아도 누군가의 새벽을 찾아가는 분들, 극동방송을 후원하는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선교사라 부릅니다. 극동방송의 전파선교사가 되어주십시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창원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1: 네, 저는 창원 사림교회를 섬기고 있는 주일의 권사입니다. 극동방송이 개국하면서부터 프로그램을 맡아서 그러고 보니 30년이 됐네요. 지금은 아침 5시에 방송되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을 진행 중입니다.
2: 지난 30년을 돌아보시면서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신가요?
1: 아니, 모든 게 기억에 남는가 하면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했죠. 아니, 그때는 잘 몰랐어요. 시간이 이만큼 흐르고 나니까 그 귀중하고 소중한 그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내가 들어있었다는 게 몸둘바 모르는 영광이죠. 그저 감사 또 감사할 뿐이에요.
2: 30년 동안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면서 힘든 점은 없으셨을까요?
1: 초창기에는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이끌어주심이란 걸 모를 때에는 그럴 때도 있었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꼭 내 뒷머리를 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내가 너를 이리로 보냈다. 그 말씀 앞에서 그날부터 지금까지는 꽃길을 걸은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말은 좀 외람되지만 아름다운 놀이터를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일을 할 때마다 즐겁게 노는 것처럼 그렇게 섬겼더니 벌써 30년이네요.
2: 창원 극동방송과는 어떤 계기로 함께하게 되셨나요?
1: 제가 수십 년 전에 젊을 때 지상파 방송국 아나운서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창원 극동방송이 개국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 우리 목사님이 추천을 해주셨어요. 저도 극동방송이 개국된다고 해서 내가 일을 할 거라 그런 생각은 못했거든요. 다 하나님의 뜻인 거죠, 뭐.
2: 창원 극동방송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1: 지금도 이렇게 사랑을 받는데 앞으로는 더 사랑을 받는 일만 남은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더해지고 세워지고 한 그 진솔한 고백들이 제 마음을 울리고 있어요. 제 마음에 쌓여가고 있는 거죠. 네, 30살이니까 이제는 넘어질 일도 다칠 일도 없이 우뚝하고 강건하게 서 있는 극동방송이고 앞으로는 세월이 더해갈수록 더 건강함이 영육간에 더할 것이라고 믿고 감사드립니다. 극동방송을 사랑합니다.
0: 창원 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극동방송을 통해 누린 한 사람의 은혜. 이 은혜가 오늘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은혜 충전 라이브 썸머 스페셜 2부 시작합니다. 2부에도 시원하고 은혜로운 찬양들로 함께 달려볼게요. 2부 시작을 여는 찬양은 Fear Worship의 나의 사랑하는 책으로 출발합니다.

은희의 충전 라이브 썸머 스페셜 2부 첫 곡 피아월십의 나의 사랑하는 책 함께 하셨습니다. 자, 2부에도 계속해서 문자와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댓글을 남기시거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도 선물은 계속됩니다. 매주 한 분을 선정해서 드리는 등산화, 오늘은 월요일 MC 퀴즈에 참여해주시면 되겠고요. BJ 실크에서 드리는 화장품 세트, 한 주간 출석 단어 라이브, LIVE, 라이브 빠지지 않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산삼스틱, 당신만을 위한 노래 신청하신 분께 노래 선물과 산삼스틱 선물을 모두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MC 퀴즈 문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초성 퀴즈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우리 MZ 세대 친구들이 인터넷이나 SNS에서 유익한 게시물을 보거나 그런 게시물들을 찾으면 댓글로 이런 초성을 남긴다고 합니다. 잘 들으세요. 지읒, 비음, 지읒, 이응. 자, 한 번 더. 지읒, 비읍, 지읒, 이응. 자, 지읒, 비읍, 지읒, 이응. 과연 어떤 말의 초성일지. 아, 좀 더 힌트를 드리자면 첫 번째 글자는 정입니다. 정. 네, 한국인의 정, 정신력 할 때 정이고요. 아, 가장 마지막 글자 요입니다. 요플레 할 때 요. 아, 첫 번째 글자는 정, 마지막 글자는 요. 지읒, 비읍, 지읒, 이응. 정, 땡, 땡, 요가 되겠죠. 자, 정답 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유료 문자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양한 곡 들으신 후에 썸머 스페셜 특집 건강 칼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람월십의 찬양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0: 찬양이 우리의 영혼을 채우듯 건강은 우리의 삶을 채워가죠. 그리고 이 여름 은혜 충전 라이브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함께 챙겨드립니다. 건강한 여름을 보내기 위해 유익하고 따뜻한 건강 상식을 전해드리는 시간, 은혜 충전 라이브 건강 칼럼. 은혜 충전 라이브 건강 칼럼, 오늘 이 시간은 이비인후과 전문의 이길수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비인후과 전문의 이길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운 찬양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엄청난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 볼 수 있다는 것에 감사만 하여도 우리의 삶에 행복과 감사는 셀 수 없이 차고 넘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 감사를 할 내용인데도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불만과 욕심이 생기게 되죠. 진료 현장에 있다 보면 난청과 관련된 부분에도 최근에는 사람의 탐욕과 불만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의 한 예가 소음성 난청과 관련된 산재 판정과 청각장애 진단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우선 산업재해라는 것은 산업현장에서 우리의 신체에 중대한 외상이나 질병이 생기는 것인데, 이것이 대개는 원치 않는 사고에 의한 것일 때에 한해서 그 의미를 국가 차원에서 부여하고 국가 차원에서 치료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이런 제도를 위해서 소상공인이든 대기업이든 산재보험료를 내는 형태로 그 기금을 마련한다는 것에서 개인이 내는 의료보험과 비슷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노동계의 힘이 커져 소음성 난청도 산재로 판정을 해주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근로자가 어떤 직장에서 수십 년간 근무해서 퇴직을 하게 되었는데, 물론 그때는 고령이겠죠. 그런데 청력이 떨어졌다고 산재 신청을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분은 이미 노인성 난청이 올 수 있는 나이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소음성 난청의 소견이 있다고 하여도 자신이 평생 일하고 임금을 받아서 생활을 했는데 산재 판정을 해달라고 하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또는 국가 차원에서는 그게 과연 정당한 요구일까라는 것이죠.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평생 고용을 해서 살게 해주었는데

0: 귀마개 등을 착용시키는 등 여러 가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소음성 난청이 생겼다고 해서 산재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리고 산재 판정을 해서 산재보험 재정이 지급된다고 한다면 정말로 산재 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재정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런 산재 퇴직자가 많을수록 기업이나 고용주들은 다소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인과관계를 100% 증명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최근 고용시장에서는 청력이 조금만 떨어져 있는 분이 있어도 채용을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문제가 될 법하고 골치 아픈 사람은 미리 뽑지 않겠다는 것이죠. 결국 멀쩡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들조차도 취직을 하지 못하게 되는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는 것이죠. 누군가의 탐욕스러운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는 생존형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엔 공인노무사들이 난청, 관절염, 심지어 심리적인 문제까지 마구잡이로 노인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이런 산재 신청을 하는 바람에 산재 기금이 엄청나게 소멸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옵니다. 최근 노조의 힘이 사회적으로 턱없이 강해지고 국가에서도 정책적으로 노동자의 편에서 제도나 법률을 제정하다 보니 이런 법이 생기고 이런 틈새 시장을 주인 없는 돈처럼 생각해서 돈벌이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모두 알아야 할 불편한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퇴직 후에 재정 마련의 수단으로 이런 제도를 이용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고 그런 제도를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는 노무 관련 업계는 사회 공의와 정의의 입장에서 이런 부분을 되돌아봐야 할 문제고 또 자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부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대다수 선량한 기업과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가뜩이나 어려운 고용시장에 고용을 어렵게 만드는 부작용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자타가 공인하는 의료 강국입니다. 그리고 의료 관련 복지도 잘 되어 있습니다. 난청이 심한 경우 청각장애인 제도가 있어서 보청기도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좋은 의료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제도에 만족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탐욕을 부린다면 그나마 있던 좋은 제도조차 그 순기능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나눠서 난청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이런 나눔을 통해서 난청이라는 질환에서 좀 더 나은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비인후과 전문의 이길수였습니다. 샬롬.
1: 은혜 충전 라이브 건강 칼럼. 지금까지 이비인후과 전문의 이길수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극동방송 2026 썸머 스페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올여름 극동방송이 준비한 특별한 시간이죠. 찬양 하나 또 하나 은혜가 점점 쌓여가는데요. 영혼을 울리는 곡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여름 이 찬양 도저히 막을 수가 없군요. 쏘아 올립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을 넘어 하늘이 열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이 여름의 주파수는 찬양입니다. 현재 시각 6시 25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은혜 충전 라이브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월요일 건강 칼럼에 이어 Power in the Blood,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듣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 MZ 퀴즈 정답을 먼저 발표를 해드려야겠죠. 우리 MZ 친구들이 SNS나 인터넷에서 좋은 게시물을 보면 댓글로 이런 문자를 남긴다고 합니다. 지읒, 비읍, 지읒, 이응. 요 초성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맞춰주시는 문제였는데요. 정답은 바로 정보좀요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정보좀요. 그런 정보들이 있으면 정보 좀 주세요. 정보 좀요. 이렇게 이렇게 남겨도 될 텐데 초성으로 요즘은 그렇게 또 남긴다고 하더라고요. 지읒 비읍 지읒 이응. 정보 좀요. 정보를 좀 갈구하는 그런 댓글이 오늘의 MC 퀴즈 문제였습니다. 자, 오늘 많은 분들 정답 맞춰 주셨는데 오늘 좀 그래도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죠. 네, 정보 좀요. 이런 말들 우리가 실제로는 뭐 많이 쓸 일이 없겠지만 SNS나 이런 데서 한 번쯤 보시면 요거 그거였는데라고 반가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선물 당첨자도 발표해 드려야죠. 먼저 등산화 당첨자입니다. 등산화 당첨자는 바로 4540님이고요. 자, 화장품 세트는 7476님입니다. 자, 등산화는 4540, 화장품 세트는 7476님입니다. 두 분 모두 축하드립니다. 자, 당첨되신 분들은 따로 연락이 갈 예정입니다.

형입니다. 조금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어서 찬양 두 곡 만나보죠. 바이올린 연주로 듣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리고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영원히 기억될 극동방송의 70년 역사를 사진으로 만납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 70년 동안 복음을 전해온 극동방송, 그리고 30년의 시간을 함께한 창원 극동방송. 빛바랜 흑백 사진 속 첫 출발의 순간부터 오늘 우리가 함께 만들어온 자랑스러운 발자취까지, 그 은혜의 여정들을 한 장 한 장의 사진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특별한 전시회가 열립니다. 사진 한 장에 담긴 복음 전파의 열정과 땀, 우리가 함께 걸어온 소중한 시간들, 그리고 앞으로 함께 써내려갈 새로운 이야기까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발걸음이 그 역사의 한 페이지로 이어가길 소망합니다. 7월 27일 월요일부터 8월 7일 금요일까지 2주간 창원 극동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으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관람이 가능합니다. 단체 관람은 전화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걸어온 지난 70년의 이야기, 그 감사와 감격의 순간들을 사진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사진 전시회, 역사사진 전시회가 이번 주까지 진행이 됩니다. 8월 7일 이번 주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4시 사이에 이곳 창원 극동방송에 오시면 관람하실 수가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한 문의는 169-9810번 우리 창원 극동방송으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당신만을 위한 노래 당첨되신 분, 오늘 또 노래를 한번 만나봐야겠죠. 0871님께서 지난주에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마산제일교회의 우혜경 권사님이 8월 3일, 오늘부터네요. 오늘부터 8월 7일까지 4박 5일간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가십니다. 어린이 포함해서 총 16명이에요.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노래 신청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과연 어떤 노래가 나왔을지 함께 들어보시죠.

0871님께서 신청해 주신 당신만을 위한 노래였습니다. 아, 오늘부터 단기 선교가 시작이 됐는데요. 우리 마산제일교회 우혜경 권사님과 또 어린이들까지 총 16분 아, 조심해서 잘 다녀오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자, 하루의 끝에서 찬양과 은혜를 나누는 은혜 충전 라이브 썸머 스페셜. 오늘 끝곡으로는 송정미 사모님의 온 천하 만물 우러러 준비했고요.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내일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지금까지 은혜 충전 라이브 썸머 스페셜 김경민이었습니다. FEBC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중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소리. 구원의 열정으로 달려온 30년. 앞으로도 순수 복음만을 외치겠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98.1MHz 진주 FM 92.5MHz 하나님의 방송 극동방송입니다.

0: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오늘은 창원 남중고 손병욱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1: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는 장래 희망이 뭐야? 나중에 무슨 일을 하고 싶어? 라는 질문이 가볍게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아직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주변 사람들은 이미 진로의 목표를 정하고 나름의 계획을 세워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불안해지고 조급한 마음에 기도조차 잘 나오지 않을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올라오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무엇을 위해 만들어줬나요? 이 질문 앞에 설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내 삶을 설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말씀을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며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막연한 기대를 가지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향해 선하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 분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답을 찾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연습입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내 생각이 맞다고 여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로나 먼 미래에 관한 것은 우리는 결코 알 수 없지요. 오직 하나님만 온전히 아시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내릴 결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일이지요. 하나님이 선택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나요? 이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0: 시작할 때 우리의 진로는 성공의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길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 선택 안에서 새로운 계획을 펼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은 모든 선택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아직 분명한 재능이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특별히 끌리는 길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 위에서 오늘의 순종 안에서 우리의 길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루에 한 걸음씩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갈 때 지금 당장의 미래를 알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길을 지도하리라. 마지막으로 오스왈드 챔버스의 말을 전하며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지도처럼 한 번에 펼쳐지지 않는다. 한 걸음씩 순종할 때 조금씩 드러난다. 이 말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오늘은 창원 남중고 손병욱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안전한 먹거리와 환경을 책임지는 국가대표 검사기관 동증생명연구원 하나님께 영광 영광판유리와 함께합니다. 1분 말씀 건강도 중요한 영성입니다. 발교정구 전문 알진어가 함께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1분 말씀 건강도 중요한 영성입니다. 발교정구 전문 알진어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창원극동방송 지사장 이희경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의 불모지 이 경남 땅에 전파는 한 사람의 선교사였습니다. 30년 복음의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방송사에 헌금하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 이름이 없어도 한 번도 끊긴 적 없던 그 작은 헌신들 30년,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들이 있어서 30년의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방송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전파 선교사인 여러분이 바로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메가헤르츠, 진지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C! 극동방송에서 이곳을 알려드립니다.

0: 영혼의 샘터. 영혼의 샘터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은 포도나무 교회 여주봉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성령과 동행하는 삶 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5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주일날 시간을 통해서 선교적 삶을 살기 위한 자원으로서 성령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령님과 관련해서 두 가지 분야가 특별히 중요하다고 나눴는데 하나는 성령님과의 교제, 즉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이고 다른 하나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은사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그 한 핵심인 성령님과의 교제, 즉 성령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 성령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부분은 제가 쓴 기초성경 공부 3권 성령에 대한 삶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가장 기본적인 걸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첫 번째, 성령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작은 첫 번째,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단순한 감화나 능력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말하는가? 실제로 적지 않은 성도들이 성령님을 소위 그렇게 취급합니다. 단순한 감화나 능력인 것처럼. 그런데 그분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소위 그렇게 취급하는 것은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행동입니다. 성경에 보면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다양한 구절들에서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 구절만 보면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예수님의 대이임령 중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그러니까 이 말은 대임령의 일부로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해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라는 말이잖아요. 성경에서 침례를 베푼다는 말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전제하고 한 말이거든요. 그런데 침례를 베풀 때 누구의 이름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말 자체가 단수, 복수를 특별히 구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언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명확하게 이해하려고 하면 한계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근데 영어는 철저하게 이 숫자를 분명하게 하죠. 하나면 반드시 어라는 관사를 붙이고요. 복수면 반드시 S를 붙이죠. 그 복수 형태를 띄죠. 근데 헬라어가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 아버지, 아들, 성령이 각각 다른 분이면 이름이 복수해야 돼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들로 이래야 돼요. 그런데 아버지, 아들, 성령 언급하고 난 다음에 이름으로 그랬는데 이름이 단수입니다. 여기 보면 이 세 분이 한 분인 거죠. 세 분이 한 분인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대의임령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고 그랬는데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어느 게 맞느냐? 둘 다 맞아요.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자, 그 두 번째, 보혜사 성령.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지칭할 때 보혜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셨어요. 보혜사라는 용어를. 예를 들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another 보혜사죠.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지금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럼 보혜사란 말이 뭐냐? 그 뜻을 영어 확대 성경, Amplified Bible이라고 그러는데요. 일곱 가지로 표현해요. 그 성경은 이 성경, 그러니까 헬라어 단어, 원어는 헬라어로 쓰여 있잖아요. 신약 성경. 이 단어가 의미하는 말을 충분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그것이 필요한 구절들에서는 이것을 다양한 언어로 충분히 이렇게 번역해 놓은 그 성경이 확대 성경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거기에 보면 보혜사란 단어를 일곱 개 단어로, 영어 단어로 번역했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확대 성경에는 돕는 분, 헬퍼, 그러니까 컴포터, 위로하는 분, 애드보컷, 변호자, 인터세서, 중보자, 카운셀러, 상담자, 스트렝트너, 강건케 하시는 분, 스탠바이, 곁에 계신 분. 그러니까 종합하면 이런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 가까이 계셔서, 우리 속에 계시죠? 가까이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변호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주시며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분이세요. 이분이 성령님이세요. 보혜사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까 읽은 요한복음 16장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희에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이 구절들은 십자가를 바로 앞두고 제자들을 가르치신 내용에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떠나가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매우 슬펐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상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보이시고 하나님을 그들에게 알게 하시고 때로는 그들 안에서 또 뭐죠? 그들이 보는 앞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을 증거하시고 그 예수님이 그들 곁에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예수님이 떠나가는 게 더 유익이 돼요. 왜요? 이렇게 말하죠.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너희에게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왜 유익이냐면 예수님이 떠나가지 않으면 성령이 오시지 않지만 떠나가시면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그러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성격의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 성령님이 각 성도 안에 거하시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 동일한 일들을 성령님이 각 사람 가운데 각 사람을 통해서 하실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성령님이 오시는 게 훨씬 유익이라는 거죠. 엄청난 내용이죠. 두 번째, 큰 두 번째, 구원과 성령.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그래서 거듭날 때 하나님은 우리 속에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내주하십니다. 여러 구절들이 말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 로마서 8장입니다. 8장 9절에서 10절 또 15절 16절에 보면 아는데요. 자, 9절에 10절 보시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은 동일한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 다양한 용어를 쓰거든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거룩한 영 이게 다 한 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바로 위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랬다가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 명백한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내주하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명확합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거 성령의 역사인데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와 계신다는 말입니다. 바로 다음 절도 똑같이 말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자 그 앞에도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거하시면 그랬다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러냐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내주하시잖아요. 이 구절처럼.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내주하시는가? 부활하신 몸을 가지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내주하신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오셔서 내주하신다는 말입니다. 여기 보시죠. 명확하게. 큰 세 번째,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위한 기본적인 요소들.

성령님과 관련해서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성령님과의 교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인데 이 삶을 위한 기본적인 요소, 제가 기본적이라고 강조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첫 번째, 성령님과의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교제를 가져야 합니다. 너무 당연하고 너무나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려면 말할 필요도 없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성령님과의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교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그분의 책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의 그 핵심적인 요소 네 가지를 말하면서 그 중에 하나를 뭐라고 말하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 얘기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실질적이고 개인적으로 경험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라니까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성령님과의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교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너무나 기본적이고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오늘날 심각한 문제는 성도들 중에 결코 적지 않은 성도들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말할 필요가 없는 너무나 기본적인 얘기인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성령님과의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교제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작은 두 번째, 성령이 주도하시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성령이 주도하시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C.S. 루이스라고요, 아주 귀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길들여지지 않은 사자에 비유했습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사자. 우리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우리 삶 속에 원하되 마치 잘 길들여진 애완고양이처럼 우리가 원할 때 우리 품에 안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을 원합니다. 내가 필요할 때 나 가까이 계셔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고 내가 마음이 꿀꿀할 때 나 위로해주고 나 문제 생길 때 해결해주고 이런 예수님을 원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시되 길들여진 고양이로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당장에라도 우리를 삼킬 수 있는 유다지파의 사자, 길들여지지 않은 사자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삶 속에서 원하면 우리 삶의 주도권을 그분의 발 앞에 내려놓고 종이 듣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라는 자세로 그분 앞에 납작 엎드려야 합니다. 이게 여호수아가 군대장관 앞에 엎드렸던 자세고 이게 모세가 시내산에 사람 앞에 엎드렸던 자세고 이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찾아오셨을 때 네 번째 엘리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자세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무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성령의 음성과 관련해서 주제별 성경이 아주 잘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제별 성경 사전인데요. 영어로 Dictionary of Bible Themes라는 The Accessible and Comprehensive Tool for Topical Studies라는 책 제목인데요. 런던에서 출판됐어요. 거기에 보면 성령의 인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성령 인도에 대해서 이렇게 됐어요. 성령은 도전들과 결정들과 어려움들을 직면하고 있는 개인들과 그룹들을 인도하신다.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그룹, 교회도. 근데 우리 개인들이 도전들을 직면하고 다양한 도전들, 또 다양한 결정을 해야 하고 다양한 어려움들을 직면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개인들과 그룹들을 인도하신다.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게 이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을 아주 잘

아니, 표현했다고 제가 보는 거예요. 어떻게 주어지든, 그것이 어떤 통로로 또, 어떤 방법으로 주어지든, 그 말이죠. 주어지든, 그러한 인도는 성경적으로 확립된 의의 가이드라인 안에서 선택된 상황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효과적으로 구체화한다. 제가 보기 정말 잘 표현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성령의 인도를 따르려면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지금 성령의 음성의 성격을 제가 살펴봤고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0절에 나오는 성령에 의한 삶의 한 핵심으로 결국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인데, 거기에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 포함된다고. 뭐죠? 닥터 T. 조지가 말한 것을 인용했죠. 미남침례 교단 학자인데요. 바울의 용어에서 성령 안에서 걷다 혹은 성령에 의해 인도함을 받는다는 말은 성령이 가시는 곳에 가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며 그분의 인도를 따르는 것을 말한다. 정말 잘 표현했거든요. 역시 학자들이라. 하나하나가. 여러분 이걸 머리에 딱 가지고 있으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뭔지를 그냥 볼수 있잖아요. 물론 이제 이 하나하나는 배워야죠. 어떻게 성령의 뜻을 듣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어떻게 그분의 인도를 따라 순종할 것인가. 이건 배워야 되는데 그걸 전체적으로 매우 잘 요약하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의 용어에서 성령 안에서 걷다 혹은 성령에 의해 인도함을 받는다는 말은 성령이 가시는 곳에 가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며 그분의 인도를 따르는 것을 말한다. 네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건 등등등등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필수입니다. 아까 주제별 성경 사전 말씀드렸잖아요. 그 주제별 성경 사전에 보면 성령의 인도에 대해서 다루면서 소제목 중에 하나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아는 것은 성령의 임재와 연관되어 있다. 그러면서 성경 구절들을 나열합니다. 이사야서 63장 11절에서 14절. 그리고 역시 열왕기상 18장 12절.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을 보라. 자,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것이 핵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실질적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분의 책 부흥에서 출애굽기 33장의 사건, 그러니까 33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 함께 가지 않겠다고 그랬더니 저들이 금식하면서 모든 단장품을 제외하고 회개하거든요. 아까 33장 4절을 이렇게 보시면 그 부분에서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괴롭게 했던 것은 진멸당할지도 모른다는 위험이 아니었다.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테니 너희 혼자만 가거라. 내가 천사를 보내고 나는 가지 않겠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진정으로 각성을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는 것처럼 심각한 것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제가 하는 이 말씀의 진정한 강도를 아시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207쪽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에 의해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임재 혹은 성령의 임재에 민감해야 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 후임으로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30년 가까이 섬겼다 수년 전에 은퇴한 알트 킨들 목사님은 그의 책 성령을 소멸치 않는 삶, 이게 한국 번역된 책 제목입니다. 성령을 소멸치 않는 삶에

0: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께 대한 민감함이다. 이 말은 그분의 일하시는 방식에 민감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 것과 성령께서 조금이라도 임재를 거두실 때 그것을 즉각적으로 민감하게 알아차리는 것을 의미한다. 주님의 임재가 떠난 후 그것을 얼마나 신속하게 인식하느냐가 그 사람이 얼마나 성령님과 친밀한가를 말해주는 척도라고 할 수 있다. 아주 잘 표현하거든요. 근데 반복적으로 묻는 말은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그 삶을 살고 계시냐고요.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한순간 한순간의 결정이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하는데 사역에서도 사업에서도 가정에서도 자녀교육에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어마어마한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성령의 인도에 민감한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의해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려면 성령님의 임재에 민감해야 합니다. 선교적 삶을 위한 자원으로서의 성령에 대해서 쭉 살펴보면서 오늘은 그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위한 기본적인 자세 네 가지를 특별히 살펴보았습니다. 반복적으로 말하지만 제가 일부분들을 기초적으로 살펴본 이유는 우리 포도나무교회 지체들만 하더라도 정말 적지 않은 성도들이 이 기초적인 면에서 실제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고 있다는 거죠.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삶을 살아야 한 필요성도 인식하지 못하고 그 삶을 살지 않은 게 얼마나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것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반드시 이번 기회에 깨닫고 돌이키고 살기를 추구하고 자라날 수 있도록 살펴보고 있습니다.
1: 영혼의 샘터 지금까지 포도나무교회 여주봉 목사님의 설교 말씀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31-282-1001번 포도나무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샘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EBC
1: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다양한 분들과 함께합니다. 기도와 간증, 은혜와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이 시간 복음 통일에 더욱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복음으로 통일로 출발해볼까요?
0: 북한 바로 보기. 한 주 동안 보도된 북한 관련된 뉴스, 대내외 소식들을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며 함께 기도의 시간도 갖는 북한 바로 보기. 먼저 이번 주 다룰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2: 이번 주 북한 바로 보기 소식입니다. 최근 열린 아세아 지역 안보 포럼에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지지하는 의장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2년 연속 발표였는데요. 그러면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당사자 대화를 촉구했죠. 하지만 이를 두고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장이 강하게 비난하는 담화를 또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는 영구적으로 고착이 됐고 부단히 갱신될 것이라 주장했는데요. 우리 정부는 계속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비핵화로 나아가기 위해 우선 핵과 미사일 증강을 중단시키고 싶어 합니다. 작아지지 않고 있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 오늘은 다시 한번 이유를 분석해보고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0: 오늘도 이 소식을 놓고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이신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십니까.
0: 자, 오늘은 북핵에 대한 내용을 준비를 하셨네요.
3: 네, 그렇습니다. 사실 북핵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네. 아직도 진행 중이죠.
0: 네.
3: 그런데 최근 북한의 김여정 부장이 핵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0: 네.
3: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0: 자, 김여정 부장의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한 언급 어떤 내용입니까?
3: 네,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는데요.
0: 네.
3: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장은 7월 27일 담화를 내고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의장 성명에 담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표현을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0: 네.
3: 김 부장은 이를 노골적인 적대적 태도라고 규정했고요. 또 이어서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는 북한 헌법에 따라 영구적으로 고착되었으며 또 핵 능력도 순간의 정체도 없이 부단히 갱신될 것이라 라고 주장했습니다.
0: 네. 자,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서 발표한 의장 성명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3: 네. 먼저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은요. 동남아시아 연합 아세안이 주도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최대의 다자 협의체입니다. 예.

0: 이 포럼이 지난 7월 23일부터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렸거든요. 포럼에서 25일 의장성명을 냈는데요.
1: 예.
0: 2년 연속으로 북핵 개발을 우려하면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당사자의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포럼에 불참했고요. 또 한국을 비롯해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는 올해도 포럼에 참여해서 한반도를 비롯한 국제정세와 지역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1: 예. 우리 이재명 정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0: 그렇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 네.
0: 단 비핵화를 대화의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던 기존 접근에서 벗어나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증강을 우선 중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좀 다릅니다.
1: 네.
0: 비핵화 이전이라도 북한이 핵 증대를 우선 중단하면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고 평화체제 논의를 먼저 시작해서 나중에 북핵 중단 여건을 조성하자라는 구상입니다.
1: 예. 북한의 핵 활동 중단과 또 상응되는 조치를 맞바꾼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0: 네, 몇번 있었죠. 예, 예를 들면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에서는요,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동결하는 대신에 미국과 한국, 뭐 일본이 중유, 경수로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1: 예.
0: 또 2007년 6자회담에서는요, 북한의 핵시설 폐쇄와 신고, 검증 단계에 맞춰서 에너지 경제 지원을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을 적용한 바 있습니다.
1: 예, 이런 선례가 있지만 그때와 또 지금이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0: 예, 사실 그때도 잘안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인데요.
1: 예.
0: 그때와 지금은 아주 상황이 다릅니다. 훨씬 더 복잡해졌다고 할수 있는데요.
1: 예.
0: 북한이 핵 활동이 영변 정도가 아니라 영변을 넘어서서 우라늄 농축시설과 또 미신고 시설 등으로 확대된 만큼 어떤 시설과 핵 물질 활동을 동결 대상으로 삼을지 복잡한 논의가 필요하고요.
1: 예.
0: 또 북한이 국제 원자력 기구 IAEA 사찰단의 복귀와 현장 검증을 받아들일지 이것도 이제 관건입니다.
1: 네.
0: 무엇보다도 북한이 현재 핵 무력과 운반 수단 미사일 발사 능력이 그 완성 단계 정도가 아니라 지금 확장 단계 아닌가
1: 네.
0: 하는 그런 추측을 낳고 있는데요. 이 정도로 완성 단계에서 비핵화로 되돌리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1: 예. 자, 최근에 있었던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서의 발표한 의장 성명을 두고 또 김여정 부장의 비난 담화 내용을 바탕으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목사님 다시 한번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몇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북한이 핵 무력 강화 방침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북한은 핵 무력을 헌법에 명시한 뒤에 핵 무기 생산과 핵 능력 고도화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1: 예.
0: 이번 담화에서도 비핵화 요구 자체를 적대적 행위로 규정하면서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1: 예.
0: 두 번째로는 이재명 정부가 북한의 핵 증강을 우선 멈추게 하고 단계별로 해법을 추구하는 가운데 있는데요. 북한이 핵 보유국 지위와 핵 능력 강화를 재확인한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의 구상이 북한의 호응을 끌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1: 예.
0: 두 번째로는 이 진보 진영 일각에서는요, 비핵화에 대해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적대시 정책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또 한국은 그 재래식 무기 수준이 아주 고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 그 핵을 내려놓고 안보를 담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북한의 입장을 인정한다면 비핵화 주장은 반통일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더라고요.
1: 예.
0: 자, 그런데 이것도 일리가 있다고 하지만 또 보수만이 아니라 국민 대다수가
1: 네.
0: 핵을 머리 이고 살수 없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있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서로 이제 상반된 견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이것을 좀더 해석해 본다면요. 진보 진영의 주장은 북한의 안보에는 공감을 한다는 점에서 북한과의 접점을 찾으려는 노력은 공감할 수 있습니다.
1: 예.
0: 그러나 그 남한에 대한 핵 위협에는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1: 그렇죠.
0: 반대로 또 핵을 머리에 이고 살수 없다라는 주장은 남한의 입장에 공감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북한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유지한다면 접점이 없기 때문에 해법을 찾기가 어렵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북한이 서로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는
1: 네.
0: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미국과 한국의 북핵에 대한 입장은요, 그동안의 경제 제재를 하는 압박 정책과 경제 원조라는 당근 정책, 이두 가지를 북핵의 주요 기조로 삼고 있었습니다.
1: 예.
0: 그런데 사실 이 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했거든요, 30년 동안. 그 이유는 비핵화를 조건으로 경제 활동을 지렛대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0: 역할을 하면 경제를 도와주겠다. 이렇게 조건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순서를 바꾸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힘의 논리로 혹은 경제 이익으로 북한을 다루려 하지 말고 미국과 남한과 북한의 공동 이익을 기반으로 신뢰를 구축하는 것을 먼저 하면 좋겠습니다.
1: 예.
0: 한국과 미국은 대화와 경제 교류를 먼저 하고 또 북한의 경제가 또 남한 경제와 공동 기반을 갖게 되고 또 북한의 경제가 미국 경제 의존성을 갖게 되고 이렇게 되면 그 남북한 또 북미 간의 경제적 이해가 공유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깨뜨리는 것은 북핵에도 유리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 경제 이해를 공유하면서 그 경제 공유 범위를 확대해 나가면 그 다음에는 이제 안보 문제도 비핵화 문제도 얘기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1: 예, 경제적인 이해를 먼저 공유하도록 한번 순서를 바꿔보자. 예. 제안을 주셨습니다. 목사님, 오늘 이런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지 기도 제목 세 가지 준비하셨죠? 나눠주십시오.
0: 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1994년 제네바 합의 이후에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북핵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북한 핵은 완성 단계를 넘어 확장 단계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당국자들에게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미국이 30여 년 동안 힘이라는 압박과 경제라는 당근의 논리로 북한을 다루었지만 해결은커녕 문제를 더 키웠습니다. 이제는 다른 방법을 찾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기겠다고 서로 지지하겠다고 함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평화와 번영이 공동의 목표라면 자존심 경쟁을 하기보다 공동의 목표를 위해 노력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 기도를 들으시고 피 흘림이 없는 평화적 복음 통일이 한반도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나눠주신 이 기도 제목 오늘도 꼭 마음에 또 깊이 새기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 이수봉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지금까지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복음으로 통일로 함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 우리의 더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헌신으로 이뤄갈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의 하나됨과 또 복음으로 회복될 한국 교회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창원 반송제일교회를 섬기는 이유철 목사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이웃을 아십니까? 옆집에 누가 사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이웃 사랑을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웃과 함께하고 계신가요? 이웃의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까? 이웃을 돕기 위해 행동하십니까? 신앙은 말이 아닙니다. 행동입니다. 이웃을 돌아보는 것이며 외로운 사람을 위해 한 통의 전화를 하는 것입니다. 힘든 사람에게 한 끼의 음식을 나눠주고 슬픈 사람을 안아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이웃을 돌아보십시오.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들을 향해 관심을 보이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이웃을 돌아보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0: 2026 8.15 특별 성회. 경남 도민들과 함께하는 통일잔치. 광복 81주년 기념 2026 8.15 특별 성회가 열립니다.
1: 안녕하세요. 경남 기독교 청년합회 대표회장 김영한 목사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경남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문안 인사 드립니다. 매년 경남 기총에서는 광복 기념 예배를 도민들과 연합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원래는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부터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드립니다. 설교는 통합총회장을 역임하신 서울연신교회 이순창 원로 목사님께서 해주시고, 문화행사로는 유명한 힙합그룹인 멘토 크루팀을 초청했습니다. 시세를 알고 우리 조국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영적 지도자가 필요한 이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중히 모십니다. 경남은 우리나라의 영적인 고향입니다. 그래서 경남이 살면 대한민국이 살고, 경남이 잘 되면 대한민국이 잘 됩니다. 광복의 은혜를 누리고 복음 통일의 문을 열기 위해 우리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8월 16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믿음의 온 세대가 마음을 같이하여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에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0: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광복 81주년 기념 2026 8.15 특별성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8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창원 마마클럽 기도회 8월 6일 목요일 창원 세광교회, 하동 마마클럽 기도회는 8월 11일 화요일 진교교회에서, 양산 마마클럽 기도회 8월 11일 화요일 양산교회, 그리고 밀양 마마클럽 기도회 8월 12일 수요일 밀양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거제 마마클럽 기도회 8월 13일 목요일 신현교회,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는 8월 18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교회, 그리고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 8월 20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와 하동은 저녁 7시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한길교회 설립 30주년 기념 여름 말씀 사경회가 8월 7일 금요일부터 9일 주일까지 공진수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10-4546-5430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남기독교 총연합회 주관 경남도민과 함께하는 광복 81주년 기념 8.15 특별성회가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됩니다. 멘토크루의 워십댄스 특별공연과 예장통합 107회기 총회장 이순창 목사님의 말씀으로 진행되는 이번 특별성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창원 극동방송에서 어린이 합창단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 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영원한 상급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집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불심판으로 타거나 무너지지 않을 집을 세우기 위해서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처럼 우리의 몸이 주의 성전인 것을 알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을 우리 집의 기초로 세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 몸 안에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을 사는 비결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의 거룩한 생명을 따라 살겠노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믿음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찬양 함께 하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 얻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함께 하시죠.

주날개 및 호산나 싱어즈의 찬송이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송은 아이빅 밴드의 이 몸의 소망부행가 그리고 드림의 쉼표 함께 듣고 오셨어요. 바울은 성도의 삶을 집을 세우는 일로 비유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집을 바르게 세우지 못하면 불심판을 받았을 때 타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지혜를 의지해서 집을 세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 바울은 상을 놓치지 않기 위해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영원한 가치를 두고 생명을 따라 달려가야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으로 생명을 향해 달려가고 계시는지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브 투마리의 찬양 함께 듣고 오시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안혜정의 찬송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들은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홀림팩트 찬송이었고요. 이어서 홀리원의 주어진 오늘을 함께 듣고 왔습니다. 영원한 가치에 기준을 두고 생명을 따라 걸어가는 이 길에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위로를 얻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아버지 집에 오벳의 찬양이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은 반석 위에 그리고 칼레 콜린스의 주의 음성을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는데요. 계속해서 신청 찬양으로 이어가겠습니다. 3991번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찬양 들을 때마다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앞으로 새롭게 시작할 앞길에도 주님의 위로가 넘쳐나길 기도해 주세요 하시면서 고성아의 위로 신청합니다 해주셨거든요. 지금 바로 함께 들으면서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그 음성이 이 찬양을 통해 전달되길, 또 이 시간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복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듣고 싶은 찬양들 있으시면 샵 9330 문자메시지로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신청하신 찬양 함께 듣고 옵니다.

신청해 주신 찬양이어서 조수아의 부름받아 나선이 몸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우리의 몸 안에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 앞에 소망을 두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가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 거룩한 생명을 따라 사는 또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시고 또 문자 보내주시고 애청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이 시간 귀 기울여 주시면 이 방송 청취하시면서 또 듣고 싶은 찬양들 또 보내주신 문자들 들으실 수 있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극동방송 운영위원장 김양아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장흥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 이름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의 불모지 이 경남 땅에 전파는 한 사람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30년 복음의 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방송사에 헌금하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 이름 없어도 한 번도 끊긴 적이 없던 그 작은 헌신들 30년,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의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방송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전파 선교사인 여러분이 바로 극동방송입니다.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극동방송의 다음 사다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작가 게리 토마스는 한때 테니스에 빠졌습니다. 눈만 감으면 녹색 코트가 떠올랐고 어떻게 하면 더 테니스를 잘 칠 수 있는지를 하루 종일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미지 트레이닝만으로 실력을 높일 수 있다는 한 책을 읽게 됐는데요. 바쁜 일상에 시간이 많지 않았던 토마스는 책에 나온 대로 틈만 나면 이미지 트레이닝으로 연습을 했습니다. 마침내 일정이 끝나고 토마스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코트에 섰습니다. 과연 테니스 실력이 늘었을지 궁금했는데요. 그런데 그 사이 실력은 늘지 않고 떨어졌습니다. 머릿속으로 열심히 연습했지만 실제로 몸을 움직이는 연습에 비하면 효과가 미미했던 거죠. 그 순간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실력이 늘지 않듯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겠구나.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신앙도 성장하지 않겠구나. 삶으로 살아내지 않고 머릿속으로만 떠올리는 신앙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지 못합니다. 매일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는 경건으로 기꺼이 감내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오늘도 말씀과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89편 말씀 함께합니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며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지혜의 말씀 시편 89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 찬송 마칠 시간입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이사야서 48장 10절 말씀이에요. 주님께 배우고 듣고 본바를 행해서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콘텐츠 트렌드의 핵심은 짧게입니다. 릴스 15초, 쇼츠 60초, 틱톡 30초. 긴 영상은 잘 보지 않습니다. 드라마도 요약본으로 보고 책도 3분 요약으로 읽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과의 신뢰와 사랑의 관계는 15초 안에 담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쇼품처럼 빠르게 소비할 수 있는 신앙은 없습니다. 우리는 속도를 멈추고 기다릴 때 비로소 하나님과 만날 수 있습니다. 첫 곡입니다. 윙윙 어린이 찬양팀의 고백 띄워드립니다.

나무가 깊이 뿌리 내리는 데에는 수십 년이 걸립니다. 그 긴 시간이 있었기에 태풍에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도 쇼폼이 아니라 다큐멘터리입니다. 빠른 감동보다 느린 성장이 더 단단합니다. 매일 조금씩 주님 앞에 머무는 그 시간들이 쌓여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됩니다. 아이자야 61의 하나님의 나라, 웨이홈의 나의 가는 길 띄워드립니다.

경취한 마음으로 검색하기보다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려봅시다. 영혼을 품으신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을 찾아내는 귀한 밤이 되기 바랍니다. 끝곡으로 홍이삭의 하나님의 세계, 김윤진의 사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전혜원이었습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출애굽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바로에게 가거라. 내가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 이는 내가 바로에게 이 표적들을 보게 하려는 것이고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어떻게 괴롭게 했는지 네가 네 자녀와 후손에게 전하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한 표적 이야기를 네가 네 자녀와 후손에게 들려주어 내가 하나님인 것을 너희 모두가 알게 하려는 것이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말했다. 하나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언제까지 굴복하지 않겠느냐? 내 백성을 내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두고 보아라. 네가 내 백성을 내보내지 않으면 내가 내일 네 땅으로 메뚜기 떼를 들여보내겠다. 메뚜기 떼가 온 땅을 뒤덮어 아무도 땅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메뚜기들이 우박의 피해를 입지 않고 남은 것을 모조리 먹어치우고 들에서 자라는 어린 나무까지 먹어치울 것이다. 나무란 나무는 모조리 끝장낼 것이다. 또한 메뚜기들이 네 궁으로 들이닥쳐서 네 신하들의 집과 이집트에 있는 모든 집에 가득 찰 것이다. 네 조상이 이 땅을 처음 밟은 이래로 오늘까지 그와 같은 것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모세가 발길을 돌려 바로 앞에서 물러나왔다.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말했다. 왕께서는 저 사람이 언제까지 우리를 괴롭히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저 사람들을 내보내어 자기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십시오. 이집트가 다 죽어가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다시 바로에게 불려갔다. 바로가 그들에게 말했다. 그렇다면 어서 가거라. 가서 너희 하나님을 예배하여라. 너희와 함께 갈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모세가 말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므로 젊은이와 노인들, 아들과 딸들, 양떼와 소떼를 데리고 가겠습니다. 바로가 말했다.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며 너희를 보낼지언정 너희 자녀들을 너희와 함께 보내지는 않을 것이다. 너희가 못된 짓을 꾀하고 있는 것이 빤히 들여다보인다. 어림없는 수작 마라. 너희 장정들만 가거라. 어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여라. 그것이 너희가 그토록 바라던 것이 아니냐. 그들은 바로 앞에서 쫓겨났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네 손을 이집트 땅 위로 뻗어 메뚜기 떼가 이집트 땅을 덮게 하여라. 메뚜기들이 우박의 피해를 입지 않고 땅에 남은 채소를 남김없이 먹어치울 것이다. 모세가 지팡이를 이집트 땅 위로 뻗자 하나님께서 동풍이 불게 하셨다. 동풍이 그날 내내 낮과 밤으로 불었다. 아침에 보니 동풍이 메뚜기 떼를 몰고 왔다. 메뚜기 떼가 이집트 땅을 덮고 이집트 온 땅에 내려앉았다. 메뚜기 떼가 땅을 가득 메웠다. 그렇게 많은 메뚜기 떼의 습격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었다. 메뚜기 떼가 온 땅을 뒤덮어서 땅이 새카맣게 되었다. 메뚜기들은 모든 채소와 열매뿐 아니라 우박의 피해를 입지 않은 모든 것을 닥치는 대로 먹어치웠다. 이집트 온 땅에 벌거벗은 나무와 텅 빈 들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푸른 것이라고는 흔적조차 없었다. 바로가 즉시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 말했다. 내가 너희 하나님과 너희에게 죄를 지었다. 한 번 더 나의 죄를 눈감아다오. 너희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재앙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해다오. 이곳에서 죽음이 떠나가게 해다오. 모세가 바로 앞에서 물러나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바람의 방향을 바꾸셨다. 강한 서풍이 메뚜기 떼를 몰고 가서 홍해에 쳐넣어버렸다. 이집트 온 땅에 메뚜기가 한 마리도 남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전처럼 완강하게 하셨다. 바로는 여전히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려 하지 않았다.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중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소리. 구원의 열정으로 달려온 30년. 앞으로도 순수 복음만을 외치겠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98.1MHz 진주 FM 92.5MHz 하나님의 방송 극동방송입니다.

1분 말씀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했습니다.

0: 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홀로 누운 어느 병상, 길 위에 차 안, 소망 없는 누군가의 하루. 그곳에 전파가 갑니다. 말씀이 갑니다. 찬양이 갑니다. 기도가 조용히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 전파는 혼자 흐르지 않습니다. 누군가 보내야 흘러갑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분들, 그 손길들이 주파수가 되고 그 주파수가 누군가의 힘든 밤을 밝힙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오늘도 방송은 경남 땅 330만 명 영혼에게 흘러갑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복음은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그래서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전파 선교사가 바로 창원극동 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2: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3: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4: FM 98.1MHz,
5: 진주 FM 92.5MHz,
6: HLDD,
7: 극동방송에서 11시를
8: 알려요.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가 없나이다. 주는 위대하시고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위대하시니이다. 예레미야서 10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대단해 보이는 게 참 많습니다. 돈, 권력, 사람들의 인정. 그런데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작아지게 됩니다. 진짜 크신 분은 한 분뿐입니다. 그 사실 하나만 분명히 붙들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밤도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Phil Wickham의 What an Awesome God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는 걸 우린 머리로는 다 압니다. 그런데 막상 어려운 일

일이 닥치면 그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커 보입니다. 걱정이 하나님을 가려버리는 그런 꼴이 됩니다. 사실 문제가 큰게 아니라, 커진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작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네요. 별 이름을 다 아시고, 바람과 파도도 그분 말씀 하나에 다 움직이는 그런 분이신데, 내 앞에 놓인 이 문제를 하나 해결 못 하실 분이 아닙니다. 문제만 바라보면 한없이 막막하지만 그 문제보다 크신 분을 보면 길이 보이게 마련입니다. 내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문제에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이길승의 제주, 비, 김도연의 푸른 초장, 오영은의 36살의 나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잇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Ernie Hassay의 Oh What a Moment, Bobby Mason의 The Peace of the Lord, Terry McAlmon

I just want to praise you까지 들려드렸습니다. 9903번님께서 누군가 널 위하여 신청합니다 하시면서 금요 집회 끝나고 가는 길입니다. 50의 나이에 주님을 만난 지 딱 2년째 되는 날입니다.

때 이찬양 부르면서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 저도 이찬양 거의 안 불러봤는데 오늘 한번 찬양 같이 들으시면서 불러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따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30번님 창으로 들어오는 바람을 느끼며 찬양을 듣고 있습니다. 참 좋습니다. 어제 일하다 허리를 삐끗해서 야근을 못하고 쉬고 있어요. 마음은 좀 무겁지만 찬양으로 위로받으니 정말 좋네요. 안온한 밤 되세요 도현님, 이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허리 삐끗하면 정말 오도가도 못하고 저도 요즘은 덜한데 심지어는 머리 감다가 머리를 그 허리가 삐끗한 적도 있는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지만 일주일 정도를 괴로워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 이분은 아 정말 괴로우실 것 같습니다. 야근 못하고 쉬고 계시다고. 4230님도 안온한 밤, 평안한 밤 빨리 완쾌되는 그런 시간이 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오벳이 불렀고요. 왕현의 십자가의 사랑, 빈들의 복을 받기를 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현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서윤영입니다. 6주간 함께하는 서머 스페셜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의 테마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2주 남았어요. 이번 주간 충성이란 열매로 함께하는데요. 맡은 일에 신실하며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변함없는 신뢰를 지키는 이 충성, 우리 모두 삶에서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1: 충성한 열매가

나의 생명 들으니 아름다운 연주 찬송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김도현의 충성은 열매 가운데 하나요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서윤영입니다. 개인적으로 아까 첫 찬양으로 들려드린 김도현의 충성은 열매 가운데 하나요. 이 찬양을 참 좋아하는데 뭔가 좀 이 찬양을 들려드리면 여러분에게 좀 책임감을 안겨드리는 것 같아서 사실은 좀 아껴뒀던 찬양인데 이번에 테마랑 딱 맞아서 정말 기분 좋게 여러분에게 들려드렸습니다. 충성, 어떻게 보면은 조금 저희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열매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 주신 거가 참 감사하다. 그럼 감사한 마음으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 또한 충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충성은 종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덕목 중에 하나잖아요. 성경에서 보면 노아와

모세 그리고 요셉과 아브라함은 아주 대표적인 충성가였습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어보라고. 여러분, 만약에 노아 시대에 계셨다면 방주 지을 수 있으시겠어요? 물론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지만 세상 사람들의 비아냥 속에서도 끄떡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 감사함으로 받고요. 그 사명과 직분을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서머 스페셜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유료문자 샵1069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말씀이라고 보내주세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되는 유료문자 샵1069 우물정1069입니다. 성경에 보면 두 달란트와 다섯 달란트를 받은 종은 한 달란트를 받은 자와 달리 주인이 없는 중에도 충성을 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내가 몇 달란트를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인이 없는 와중에도 또 어떤 상황에서도 신실하게 묵묵히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도 큰 일에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그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해

이게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보호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교회연합과 도시부흥의 초석이 되는 평안동 진주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용환입니다. 예전 학생이었던 시절, 시험 전날에 시험 대비 공부를 몰아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벼락치기 같은 임기응변식의 공부는 가끔씩은 예상보다 높은 점수가 나오기도 하지만 바로 다음 날만 되어도 공부한 내용이 기억나지 않고 그런 방식이 반복되면 공부 습관까지도 바르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에는 몰아치기 또 벼락치기 같은 게 없죠. 우리의 신앙은 점수가 아니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멋진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델피 가스펠 시작할게요.

배주은의 요배 믿음으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믿음 따라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패션의 greatness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마라나타 프레이즈 밴드의 주의 이름 높이며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김도현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소진영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크룩스의 예수 나를 위하여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하니의 동행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페르난도 오르테가의 이 세상 험하고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서현실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나무에는 하나님의 진리 등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한경미의 참 아름다워라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어노인팅의 여기에 모인 우리 띄워드리고요. 여섯 배달 월십의 예수 나를 오라 안에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입니다. 건물 안이나 집 안에 있을 경우 지진으로 흔들릴 때는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습니다.

흔들림이 멈춘 경우는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는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건물과 거리를 두고 주위를 살피며 대피합니다. 대피 장소를 찾을 때는 떨어지는 물건에 유의하며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이때 차량 이용은 금지합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한 후에는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 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합니다. 이상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지진 발생 순간에는 적절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평소에 행동 요령을 잘 익히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아버지도 잘 되고 어머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교회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두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 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방황을 한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와 그 논리 아래에서 내가 움직여지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는 거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세요? 지금도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당신 곁으로 오라고 말씀하시네요. 방황치 말라고, 다시 돌아오라고, 내 품으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해 보시지요. 그 길은 고난이 있더라도 넘어지지 않고요, 실망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을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저 찬양으로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평안하고 또 즐겁고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은 알고 계신가요? 아마 주님의 사랑을 힘입고 주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살아오신 분들, 또 살아갈 분들은 이런 삶의 은혜를 알고 계시겠지만, 저 북녘땅에 계신 분들이나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상상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이고 언젠가 다시 주님 품으로 가야 한다는 거. 그래서 주님을 믿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다면, 깨닫게 된다면 그런 삶을 다시 살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결단해 보시면 어떨까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AM과 F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우리 동포 여러분들께 복음의 귀한 소식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AM 1188kHz, 제주극동방송 AM 1566kHz뿐만 아니라 또각 지역 FM 채널을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고요.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북한에서 태어나셨지만 대한민국으로 탈북하신 또 탈북 신앙인의 간증 함께 하시겠습니다. 더불어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또 남북한의 자세한 날씨까지 전해드릴게요.

0: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매주 이 시간을 통해서는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탈북민 신앙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께 그 은혜를 나눠주실 분은 탈북민 출신 청년입니다. 열심히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또 공부하고 있는 허지윤 자매의 이야기 만나보실 텐데요. 부모님과 함께 대한민국에 와서 열심히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발견하고 또 달려가고 있는 허지윤 자매. 탈북의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은혜를 또 부어주셨는지, 어떤 비전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지금부터 허지윤 자매의 삶 여러분 함께 만나보시죠.
1: 강나환 교수님은 저희가 부산에 정착할 때 부산 하나센터 센터장님으로 계셨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정말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죠. 그렇게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잘 다니다가 이제 교수님을 만나고 이제 국제학교를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이제 국제학교라고 하면 너무 대단한 것 같죠. 막 영어를 배우고 막 똑똑한 애들만 갈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막 무서웠어요. 거기 간다고 하면은 내가 거기 과연 갈 수 있을까, 영어도 지풀도 못하는데. 근데 이제 심지어 그 학교가 사립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이제 주야간으로 이제 브로커비를 갚는다고 그 학교를 지원을 할 형편이 안 됐었어요. 그때 이제 저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이제 장학재단이 있는데 버켄 장학재단이었어요. 그때 이사장님으로 계셨던 백도웅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께서 저한테 너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녀야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저희 부모님께서 일하시느라고 바쁘셨기 때문에 교회도 못 갔고 돈을 쫓았죠. 그래서 못 가고 하나님도 믿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녀란 게 뭘까라고 이제 몰랐죠, 그 당시에는. 근데 이제 제가 간 그 국제학교가 크리스천 학교였어요. 기독교 학교. 그래서 저희 학교는 수요일마다 1교시를 무조건 예배를 드렸어야 됐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이제 찬양을 드리고 이제 그랬었는데, 저는 사실 그 시간이 그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무슨 시간일까? 그냥 다른 수업들은 이제 공부를 하고 배우고 그리고 이제 시험을 보는 시간인데 이 수업만은 시험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자유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또 부산에 살아서 학교가 경기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숙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제 주일마다 예배를 드렸어야 됐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저희 방문을 두드리셨어요. 목사님께서 예배드리자. 근데 그 시간에 저는 너무 자고 싶었어요. 제 룸메들도 그렇고. 그래서 너무너무 싫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내가 이 시간에 잠을 잘 수 있는 시간인데, 해가지고 그 시간이 끔찍하게 싫다가 그 벌을 받은 거죠. 그래서 학교

생활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속이에 경일듯이 이제 영어가 하나도 안 들리니까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생활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적응을 잘 하고 이제 11학년이 됐죠. 이제 11학년이 되면은 이제 대학교 입시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제 그때 제가 부모님한테나 친구들한테나 선생님한테나 이제 제가 제 어려움을 그런 거를 이제 잘 터놓지 못했어요. 사실 어려움을 이렇게 말하는 방법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제속 안에서 이제 끙끙 앓고 있었는데 이제 어느 날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핸드폰을 제출을 해요. 저희가 9시 반에. 그래서 9시 반에 핸드폰을 제출하러 내려갔는데 제출을 하고 나니까 이제 방송이 울려요. 그러니까 이제 곧 기도 시간이 있으니까 오고 싶은 학생들은 와서 기도를 해라. 그리고 해가지고 제가 그날따라 가고 싶더라고요. 그 기도를. 그 기도 시간을. 그래서 아, 가자 해서 이제 가서 딱 앉는 순간 이민호래였어요.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이게 제가 그때까지 학교를 다니면서 들었던 예배 노래 중에 저한테 마음이 많이 와닿았었거든요. 그때 심적으로 이렇게 힘들었었는지 이 가사나 이 모든 게제 상황과 조금은 맞아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외면했던 영혼을 치유하러 오시는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그래서 저 노래를 이제 들으면서 이제 가만히 있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성경 읽는 법도 몰랐어요. 심지어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몰랐고. 근데 이제 저 노래를 듣는 순간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가만히 생각하게 된 거죠.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잘 잡아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 과정을 겪고 이제 11학년과 12학년을 잘 마치고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말로만 듣고 미디어로만 보던 미국을 제가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착륙 시간이 저녁 밤 10시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홀로 큰 캐리어 두 개를 들고 작은 캐리어 한 개를 들고 이제 도착을 했는데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되게 그 타지에서 이제 홀로 석이니까. 그렇게 지내다가 제가 이제 작년에 와서 이제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사실 제가 이제 3학년 때 학비가 없어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학교로.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부모님과 함께 처음으로 새벽 기도를 다니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드렸었는데, 하나님께 이제, 그때 제가 제일 처음 외웠던 성경 문장이 바로 예레미야 33장 3절이었어요. 이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니라. 아멘. 이게. 네, 저희 부모님이 알려주셨어요. 아멘이라고 하라고. 네, 이거를 이제 제가 처음으로 외우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 제가 학교를 미국으로 유학을 간다고 했을 때, 입학 원서를 넣을 때조차 준비가 안 됐어요, 사실 그 학비가. 근데 그냥 해보자! 어떻게든 열릴 것이다. 어떻게든 될 것이다. 해서 이제 됐는데, 그렇게 해서 1년을 잘 마치고, 이제 2년을 마치고, 보니까 3학년 때 이제 희망이 없어진 거예요. 이제 제 꿈을 이제 접게 될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온 거죠. 이제 그때, 기도로 제가 하나님께 너무 간청을 드렸어요. 진짜 너무 이 꿈을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 우리 부모님께서 너무 힘들게 모든 것을 희생하시면서 싸우신 거다. 저희, 그 꿈을 포기하게 된그 상황에서 이제 저희 아버지가 사실 눈물을 안 흘리세요. 근데 이제 계속 너무 속상하시니까 밥도 잘안 넘어가시고 이제 하루하루 피말라가는 거예요. 이제 딸내미는 자기 이제 보내야 되는데 학비가 없으니까 이제 그때 저희가 손을 높이 이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드렸죠. 제발 우리 딸, 제발 나꿈 포기하지 않고 내꿈 그리고 우리 부모님의 꿈을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했었는데 그때 정말 정말 도움을 주셔가지고 제가 잘 마치고 3학년을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때 이 예레미야는 제가 처음 이제 외웠던 성경 구절이고요. 이제 그 상황에 가장 이제 정말 잘 맞는 구절이에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이 구절이 정말 저희 가정에 그리고 저의 모든 이 과정에서 이 너무 잘 맞는 말씀이거든요. 제가 항상 힘들어서 쓰러지려고 하실 때마다 저를 붙잡고 다시 일으켜 주신 하나님이 계셨기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내년 5월에 졸업을 해요, 4학년으로. 이제 졸업을 하고 대학원을 가려고 하는데, 사실, 저희 부모님께서 좋은 기회로 이제 그 극동방송을 이제
접하게 되시잖아요, 북한에서. 그러면서 이제 여기 한국에서도 이제 그분들을 만나면서 일하는 환경

성경을 보더니 저한테 아 너도 정말 이런 환경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이 그런 사랑이 충만한 곳에서 일을 하는 게 어떨까 이제 하면 너무 좋겠다 그 환경을 보시고 너무 이제 평안해 보였나 봐요. 그래가지고 아 저는 그런 생각을 제 전공을 살릴 생각만 했었지 그런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아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어서 마음이 조금은 복잡한 상황입니다. 아직은 과연 대학원을 가는 게 먼저일지 아니면 제 직업을 얻는 게 먼저일지. 제 기도 제목은 사실 저희가 탈북하기 전에 저희 아파트에 살던 꽃제비가 있어요. 이름이 철성인데 그 친구가 이제 고난이 행군 때 아빠랑 같이 지내다가 이제 아빠가 돌아가신 거예요. 너무 아사로. 근데 이제 그 친구는 그걸 모르고 이제 밖에서 미꾸라지를 이제 잡아다가 그 살아있는 그 애를 생을 이제 아빠 입에 대면서 이제 아빠를 살리려고 했는데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저부터 그 친구가 아니에요. 사실 저한테는 오빠예요. 이제 그 오빠가 사실 눈이 너무너무 초롱초롱해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정말 구슬을 박아놓은 것처럼 너무 초롱초롱하고 너무 똑똑하게 생겼고 그랬는데 이제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 친구를 포함해서 제 또래 친구들이 너무 다들 안전하게 그리고 배고프지 않게 잘 지냈으면 네. 그게 제 제목입니다.

이렇게 허지훈 자매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녀라는 정체성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준비하고도 이끌고 계시다는 그 믿음을 바탕으로 오늘도 꿋꿋하게 걸어가고 있는데요. 허지훈 자매의 삶을 위해 그리고 이 땅의 자유를 찾아와 자신만의 꿈을 꾸며 나아가고 있는 수많은 탈북민분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도 함께 응원해 주시고요. 또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오늘은 20대 허지훈 자매와 함께 이야기 나눴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다른 간증의 주인공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동력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동포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한국의 7월 수출이 1000억 달러에 육박하며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가 최근 공습에 북

역대 두 번째로 큰 유행으로 번졌습니다. 연합뉴스는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이 미국의 해상 봉쇄로 쿠바 국민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국제사회에 관심을 촉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 국무부의 사라 로저스 공공외교 담당 차관이 탈북민들과의 만남을 소개하면서 북한과 같은 폐쇄 사회에서 자유로운 정보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인공지능 확산으로 고용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손 기술과 현장 경험이 필요한 이른바 블루칼라 직종이 청년층 사이에서 새로운 유망 직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보위 기관이 탈북민 가족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브로커를 활용한 통제가 확대되면서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으로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7월 수출이 1000억 달러에 육박하며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호조가 이어지면서 무역 수지도 300억 달러를 웃도는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7월 수출액은 988억 9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2.8% 증가했습니다. 월간 수출은 14개월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 조업 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도 41억 2천만 달러로 3개월 연속 4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410억 달러를 기록하며 두 달 연속 400억 달러를 돌파했고 컴퓨터와 무선통신기기, 디스플레이 등 정보기술 품목도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자동차와 선박, 석유제품, 철강, 바이오헬스, 화장품 등 대부분의 주력 품목도 수출이 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중국과 미국, 아세안, 유럽연합 등 주요 시장에서 모두 증가세를 보였으며 중동 수출도 올해 들어 처음으로 증가세로 전환됐습니다. 7월 수입은 685억 6천만 달러로 26.5% 증가했으며 무역 수지는 303억 2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 미국의 관세 정책과 보호 무역주의 확대, 중동 정세 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해 수출 경쟁력 강화와 시장 다변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가 최근 공습에 북한산 미사일을 사용했다며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30일 러시아의 공습으로 어린이 2명을 포함해 6명이 숨진 우크라이나 중부 크리비리흐 인근 공격에 북한산 미사일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북한과의 군사 동맹을 통해 미사일을 확보하고 북한군을 유럽 전선에 투입하고 있다며 북한 정권과의 협력을 강하게 비난했는데요. 북한은 그동안 KN-23과 KN-24 등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러시아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근에는 추가 병력과 무기 지원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기관은 러시아가 미사일의 정확도와 요격 회피 기술을 북한과 공유하고 있으며 그 대가로 북한은 우주, 핵, 드론 관련 기술과 실전 경험을 얻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의 한 연구기관은 러시아와 북한이 북한 내 드론 생산 시설을 공동으로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정보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러 군사협력이 장기화될 경우 북한의 군사력이 한층 강화되면서 한반도 안보에도 새로운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아르헨티나를 공식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과 한 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협상 재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말일인 지난 31일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 아이레스 대통령궁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리튬 등 핵심 광물과 에너지 식량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브라질과 함께 메르코수르 핵심 회원국인 아르헨티나의 협조를 요청하며 5년째 중단된 한 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협상을 조속히 재개할 수 있도록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세계 4위 리튬 매

확장국인 아르헨티나의 2차 전지 핵심 원료 공급망을 강화하는 방안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번 회담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 속에서 핵심 광물 확보를 위한 양국 협력의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 대통령은 앞서 브라질과 칠레에 이어 아르헨티나까지 남미 3개 국가 정상회담을 마무리하며 히토류와 리튬, 구리, 셰일가스 등 전략자원 협력 확대에 집중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를 통해 경제 안보를 강화하고 남미 국가들과의 실질적인 경제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계속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이 계속되면서 확진자가 3,500명을 넘어서는 등 역대 두 번째로 큰 유행으로 번졌습니다. 민주 콩고 정부에 따르면 현지 시간으로 지난 29일 기준 에볼라 확진자는 3,532명으로 하루 만에 90명이 추가됐으며 사망자는 1,55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재 800여 명이 격리 또는 입원 치료를 받고 있고 626명은 완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유행은 민주 콩고에서 발생한 에볼라 가운데 가장 큰 규모였던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유행을 넘어섰으며 전 세계적으로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서아프리카에서 발생한 대유행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세계보건기구와 아프리카질병통제예방센터는 이번 유행의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민주 콩고는 지난 5월 우간다와 함께 에볼라 발병을 선언했는데요. 우간다는 최근 마지막 환자가 퇴원한 뒤 에볼라 종식을 선언했지만 민주 콩고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이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이 미국의 해상 봉쇄로 쿠바 국민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디아스카넬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31일 인민권력전국회의 연설에서 미국의 경제 에너지 봉쇄로 지난 7개월 동안 연료 수송선이 단 한 척만 입항했다며 이는 900만 명이 넘는 쿠바 국민에 대한 집단적인 처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봉쇄로 인한 경제사회적 피해가 인간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주장했는데요. 현재 쿠바는 하루 10만 배럴 이상의 원유가 필요하지만 자체 생산은 4만 배럴 수준에 그쳐 심각한 연료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장시간 정전과 단수, 식량과 의약품 부족 등 생활 전반의 위기가 이어지고 있으며 디아스카네 대통령은 미국의 봉쇄로 인한 누적 손실이 1,500억 달러를 넘어선다고 밝혔습니다. 쿠바 정부는 중국 베트남식 개방 모델을 참고한 경제 개혁과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미국은 이를 실질적인 변화가 아닌 보여주기식 조치라고 평가하며 제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 국무부의 사라 로저스 공공외교 담당 차관이 탈북민들과의 만남을 소개하면서 북한과 같은 폐쇄 사회에서 자유로운 정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로저스 차관은 현지 시간으로 30일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지난 4월 한국을 방문해 만난 탈북민들이 미국의 소리와 자유아시아 방송을 통해 접한 정보가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된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며 자유로운 정보는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강력한 힘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의 대외 방송은 미국 외교 정책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평가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로저스 차관을 미국의 소리와 자유아시아 방송 등을 관할하는 글로벌 미디어국 수장으로 지명했으며 상원 인준을 받으면 국무부 차관과 글로벌 미디어국 국장을 겸임하게 됩니다. 로저스 차관은 표현의 자유와 권위주의 국가의 허위 정보 대응의 중요성을 꾸준히 강조해온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로저스 차관은 앞서 탈북민들과의 만남이 가장 인상 깊은 경험 가운데 하나였다며 앞으로도 북한을 비롯한 폐쇄 사회에 진실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인공지능 확산으로 고용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손기술과 현장 경험이 필요한 이른바 블루칼라 직종이 청년층 사이에서 새로운 유망 직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배관 기능공과 안전관리자,
목수, 타일공 등 기술직에 종사하는 청년들은 AI가 쉽게 대체할 수 없는 전문성과 숙련 기술이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입을 모았는데요. 마이스터 고를 졸업한 뒤 대기업에 입사한 청년들은 배관과 설비 유지, 보수 같은 현장 기술은 자동화가 쉽지 않다며 기술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는 정보기술 분야를 전공했지만 AI 시대를 고려해 안전관리 등 현장 직무로 진로를 바꾸기도 했습니다. 청년들의 인식도 달라지고 있는데요. 채용 플랫폼 조사에서는 Z세대의 68%가 블루칼라 직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자동차와 반도체 생산직 등 전문 기술직은 높은 연봉과 고용 안정성을 갖춘 직업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용접과 전기 등 기술 교육 과정에 참여하는 청년층도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앞으로 사무직 중심의 일자리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숙련 기술직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기술직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근무 환경과 처우를 함께 높여야 더 많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전문 기술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보위 기관이 탈북민 가족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강화하는 가운데 브로커를 활용한 통제가 확대되면서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북 매체 데일리 NK에 따르면 함경북도에서는 보위원들이 브로커를 이용해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과 연락하거나 송금을 받는 가족들을 적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 주민이 가족이 보낸 돈을 받으려다가 체포돼 공개 재판에 넘겨졌으며 거액의 뇌물을 낸 뒤에야 장기 수감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에서는 일부 브로커들이 보위기관과 연계돼 탈북민 가족을 신고하거나 신고를 빌미로 송금액 대부분을 가로채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또 일부 보위원들은 탈북민 가족들에게 자신들이 관리하는 브로커를 이용하도록 강요하며 송금 과정을 직접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은 이러한 방식이 외부 정보 유입을 차단하는 것은 물론 해외에 있는 탈북민들의 신원과 연락처 등 정보를 확보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는데요. 이로 인해 탈북민 가족들은 생계를 위해 외부와의 연락을 이어가면서도 감시와 처벌, 금전적 피해에 대한 불안 속에 생활하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8월 4일 화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화요일 우리나라는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가끔 구름이 많겠고요. 강원 동해안은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23도에서 27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31도에서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북한은 전 지역 가끔 구름이 많겠는데요. 평안도와 함경도는 오후부터 저녁 사이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북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19도에서 26도로 시작되겠고요. 낮 최고기온은 25도에서 35도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수도권과 강원도는 전 지역의 하늘이 종일 맑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파주 25도, 원주 24도, 강릉 23도, 낮 최고기온은 원주 37도, 파주 35도, 강릉 32도로 전망됩니다. 마찬가지로 전라도도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여수와 완도에서는 하루 동안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아침 최저기온은 고창과 여수, 완도 25도, 낮 최고기온은 고창과 여수 35도, 완도가 34도로 예상됩니다. 제주와 경상도 지역 하루 동안 맑겠는데요. 서귀포 지역과 경상도의 포항, 안동, 울진에서는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제주 27도, 포항 25도, 울진 23도로 시작됩니다. 낮 최고기온은 제주 33도, 포항 31도, 울진 29도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도와 황해도는 대체로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안주와 강계, 희천에서는 오후에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안주와 강계, 희천 모두 25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안주와 희천 34도, 강계 33도로 예상됩니다. 함경도도 대체로 전 지역이 맑게 유지되겠는데요. 장진과 풍산, 무산에서는 오후에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아침 최저기온 장진과 풍산, 무산 모두 19도, 낮 최고기온 풍산 28도, 무산 27도, 장진 26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남해 바다는 대체로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파도의 높이는 0.5에서 최대 2m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는 종일 날씨가 맑겠고요. 파도의 높이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해 주신 남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 특별히 오늘도 방송을 함께 하시면서 0072 성도님께서 이렇게 사연을 남겨주셨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깨어계신 모든 분들과 특별히 방송을 듣는 북녘의 성도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를 가득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남북한의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사연들 남겨주셔도 되겠고요. 북녘당에서 그리고 러시아 중국에서 저희에게 여러분의 살아가는 이야기 또 복음에 대해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 그런 내용들

편지나 엽서로 가능하시다면 보내주십시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70년.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입니다.
1: FM 98.1 MHz 신주 FM 92.5 MHz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새 시대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한 목사님께서는 그리스도인, 우리 주님을 따르는 기독교인을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선생으로 여기고 배우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고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은 마지막 저서 신앙서적 제자도라는 책에서 참된 예수님의 제자에게는 이런 여덟 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첫 번째, 현대 풍조를 따르지 않고 다르게 산다. 두 번째,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세 번째, 지적, 도덕적, 정서적, 영적으로 성숙해 간다. 네 번째,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돌아본다. 다섯 번째, 최대한 단순하게 산다. 여섯 번째, 균형 잡힌 삶을 산다. 일곱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음에서 구원받았음을 믿으며 산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분별되어 살아가는 우리 주님 안에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면서요. 말씀에 날마다 가까이 하며 순종하면서 우리 주님을 믿고 따르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소망과 함께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할게요.

시편 23편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시편 23편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당신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당신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앞에 상을 펴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내 평생에 당신의 선하심과 인의가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우리 주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찬양 올려드립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오늘 누가복음 10장에 누가 내 이웃이냐? 페스타로치가 부모님의 사랑은 봄날 저녁 내리는 이슬과 같고 자녀의 사랑은 아름다운 꽃송이와 같다. 사랑의 비극은 이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관심에 있다고 했습니다. 서울 억대 부자가 예수 믿고 난 후에 누가복음 14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읽고 자기 인생관이 완전히 변했다고 그랬죠.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이 너를 돌을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라.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전원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그 말씀을 보고 자기 인생관이 변한 거예요. 과거 사회의 저명 인사와 높은 지위의 사람들만 초청한 것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거리에서 떠돌아다니는 거지나 시각장애인이나 신체장애인들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어 그들에게 인생을 살아갈 새 용기를 심어주었다고 합니다. 무관심이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사랑의 무관심, 이혼과 자살을 초래해옵니다. 동정의 무관심, 사고의 이탈자를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당자의 아버지는 먼 거리에서 보고 있지 않고 달려가서 아들 당자의 입을 맞췄다고 그랬죠. 예수님은 나병 환자, 문둥병자를 고친 것만 아니라 손으로 그들을 만져주셨다고 했습니다. 엘리사는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동정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살리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죠. 열왕기하 4장 34절에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져 자기 입과

0: 송장의 입에 자기 눈과 송장의 눈에 자기의 손과 송장의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살아나더라.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전심을 기울여서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려줬습니다. 베드로는 안진뱅이에게 우리를 바라보라고 했고 우리는 금과 은은 없대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잡고 일어나라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찬양을 했다고 했습니다. 목자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찾은 다음에 그 양 한 마리를 어깨에다 메고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5절에 또 찾은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왔다. 사마리아인 강도를 맞은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발라주고 싸매 주었습니다. 사랑은 눈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과 지갑으로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실천이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저의 고향은 황해남도 해주시고요. 탈북하여 한국에 온 지 3년차 되는 김일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1: 언젠가 주님 안에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서로의 안녕을 물을 수 있는, 주님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날을 꿈꾸면서 오늘도 우리 북한에서 온 한 형제님을 자리로 모셔보면서 그 정착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황해도 해주에서 온 김일혁 형제님 자리로 바로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0: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네. 저희가 이곳에 오신 지 3년차라고 시작하면서 또 인사를 나눠주셨어요. 네.
0: 2023년 5월 7일에 대한민국에 입국을 했습니다. 고향이 황해남도 해주시고요.
1: 네.
0: 예, 제가 일가족과 함께 목선을 타고 소해상으로 2시간 만에 탈북을 했습니다.
1: 2시간이요?
0: 네. 뭐 솔직히 국정원 선생님들 말씀에도 비행기를 타고 오신 귀순 그 탈북민 분을 제외하면
1: 네.
0: 제일 최연소로 빨리 오신 정리라고 하시더라고요.
1: 그러니까요. 예. 거기를 이제 부표를 안고 둥둥 떠다니다가 아니면 네. 헤엄치다가 오시는 분들도 덜어 듣기는 했는데 두 네. 시간이면은 꽤 빨리 오셨다라는 체감상.
0: 아 예, 저도 와 보니까 우리 탈북민 선배님들 과정을 다 지켜보니까요. 엄청 오랜 기간이 걸리셨고
1: 네.
0: 또 뭐 직행을 하신 분들 리스트를 봐도 뭐 이틀, 3일 혹은 하루 종일 24시간 이상이 걸렸거나 다 뭐 이런 케이스들의 분들이 대다수시더라고요.
1: 네.
0: 근데 제가 온 케이스는 2시간도 사실 채 안 걸리긴 했거든요. 근데 제가 황해남도 강령군에서 출발해서 연평도로 왔어요. 네, 그래서 사실상 뭐 북한의 레이더망을 피하려고
1: 네.
0: 일부러 조석 운행을 해가지고 넘어간 시간이라서요.
1: 네.
0: 사실상 뭐 고속으로 왔다면 30분 거리이긴 해요. 근데 이 과정을 레이더망에 안 걸리려고 일부러 조석 주행을 했어요. 그러다 나니 그래서 정확히는 1시간 반 정도 걸렸어요. 걸렸었고 그리고 한국에 와서 그러니까 연평도에 와서 해경의 구조를 받는 데까지 걸린 시간에 포함하면 그래서 안정될 때까지 거의 2시간 정도 걸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제가 연평도는 안 가봤지만 네. 그 옆에 백령도에서는 예. 북한 땅이 그대로 보이더라고요.
0: 네.
1: 그러면 목선을 타고 오실 때도 뒤에 북한 땅이 계속 보이고 앞에도 연평도가 계속 시야 안에 있었던 건가요?
0: 아 당연하죠. 네.
1: 그 부표를 안고 둥둥 그 인근에서 떠오신 분은
0: 네.
1: 이게 가다가 언제 물살이 뒤로 갈지 몰라서
0: 네.
1: 내가 닿은 데가 북한인지 남한인지를 헷갈릴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0: 네. 그런 사례가 많아요. 아마도 오늘 이 시각에도 탈북을 시도하다가 체포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제가 확신을 하는데요.

0: 네. 당시에 살고 있을 때도 탈북을 시도해서 물에 몸을 던졌는데 물대를 잘 맞춰야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 인근에 살면서 물대 파악을 확실히 해서 이걸 손금보다 아는 사람이라야 이게 실수를 일 없는데
1: 네.
0: 거기에도 탈북을 할 목적에 외지에서 와서 바다에 몸을 던지는 경우에는 물대를 못 맞춰서 이게 물살이 바뀌면서 그러니까 헤엄은 엄청 많이 쳤는데 시간상 보면 몇 시간이 흘렀는데 그리고 밤중이라서 네.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돌고 돌다가 끝내는 다시 북한 땅인데 이분의 생각으로서는 여기 남쪽으로 오해를 하는 거죠.
1: 네.
0: 그래서 멀리서 보이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다가 붙잡힌 분들의 사례도 쫓지 않게 봤어요.
1: 네. 그런 얘기를 들으셨어요. 해주에 계셨을 때.
0: 네, 예. 그렇게 붙잡힌 사람들의 이슈도 제가 한 서너 번은 들었어요.
1: 근데 배를 타고 가면 그러면 그렇게 헷갈릴 일은 없는 거죠?
0: 이게 배를 타고 오면서도 사실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있었으니까 가능한 건데요. 배가 북한에서 GPS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해상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그 GPS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기를 통해서 여기가 북방 한계선이구나를 네. 정확히 알 수 있고요. 그걸 넘어섰을 때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요. 여기는 이제 한국 영해이기 때문에
1: 네.
0: 당시에 추격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북한 경비정이 추격을 하다가 우리가 북방 한계선을 넘어섰을 당시에는 얘들도 다시 되돌아갔고요. 그러니까 NLL을 넘어섰을 때 얘들은 다시 더 이상 잡을 수 없는 상황인 걸 인지한 거죠.
1: 네.
0: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안심하고 또 그만큼 확실하게 준비를 한 결과인 거죠.
1: 근데 거기는 경비선들 외에는 그런 목선이 다니는 게 또 허락이 돼 있는 곳인가요?
0: 사실상 저희가 탈북한 시기가 코로나 기간이었거든요.
1: 그래서 3년 전이면
0: 예. 네. 북한에서는 코로나 기간에 바다에 출항을 금지시켰어요. 그래서 일반 어민들이 바다업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1: 네.
0: 근데 이게 코로나 시기에 북한 당국에서는 선전용으로 지금은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요. 북한에서 당국에서 설명하기를 어떻게 설명했냐면 여기 한국에서 그러니까 남조선 괴뢰 도당이 유일무이하게 세계적으로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고 코로나 환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은 우리 북조선의 코로나 병균을 유입시키려고 백령도와 연평도에 자국 내 코로나 환자들을 격리시켰다. 그래서 이 코로나 환자들의 생활 쓰레기를 이 우리 북조선 바다 쪽으로 방류를 시킨다.
1: 와.
0: 그래서 바다에 나가기만 하면
1: 네.
0: 물을 접촉하는 순간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는 요소가 엄청 커진다. 때문에 바다 출항을 하지 마라. 그래서
1: 네.
0: 그런 명목을 내걸면서 아무튼 바다에 못 나가게 했거든요. 그래서 당시로서는 출항하는 게 엄청 어려웠어요. 어려웠는데 제가 다녔었던 그 직장인 거죠. 그러니까
1: 네.
0: 이 직장은 코로나 기간임에도 딱 두 곳의 직장만은 어업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곳이 한 곳은 8호 수산사업소라고
1: 네.
0: 이게 숫자로 8자인데 이 8호 수산이라는 게 북한에서 김실가나 중앙당 고위급 간부들을 위한 식사를 보장하기 위한 그 어업활동을 하는 그런 조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고급 수산물을 잡아서 위로 올려가서 이 사람들 식탁에 오르는 반찬용인 거죠. 그러니까 이 기업소는 매일같이 출항을 해서 어업활동을 하고 또 다른 한 곳은 군부대 소속인데요. 그러니까 총참모부 소속으로 북한의 군대 외화벌이 직장인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이 수산물을 어업활동을 해서 수출을 해서 외화를 벌어서 한마디로 김정은의 돈주머니에 들어가는 그 한마디로 비자금 기업소인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기업소만은 직장만은 항상 어업활동을 하니까 북한 어민들의 당시 그 원성이 좀 높았죠. 그러니까 아니 우리 일반인들은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고 저기에 타서 작업하는 사람들은 코로나에 감염이 안 되나? 이런 의문이 들기 시작했죠.
1: 네.
0: 그러면서 불만은 표출 못하고 표출하는 순간 정치범이 되니까요. 그래서 그렇게들 살아왔고 당시로서 제가 느끼기에는 나는 탈북 계획을 이미 전부터 갖고 있었지만 내가 탈북을 하려면 바닷가 출입이 원활하게 가능

0: 해야 되는 그런 직장에서 일을 해야 되겠구나를 포착하게 됐고요.
1: 네.
0: 그래서 들어가려고 마음먹었던 게 그 파러 수산이나 혹은 다른 이 군부대 수산에 들어갈 계획을 잡은 거죠.
1: 네.
0: 근데 파러 수산에서는 개인 배를 운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더라고요. 국가 직장 배를 가지고 여러 명의 수많은 인부들이 함께 탑승을 해서 어업을 하는 그런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파러 수산에 제가 들어간다고 해서 내 개인 배를 가져야만이 제가 원활하게 경로를 통해서 탈북이 가능한데 이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군부대 수산을 들어가자. 근데 군부대 수산은 거기는 내 개인 배를 가지고 들어가서
1: 네.
0: 국가에 얼마간의 외화를 상납을 하고 나머지는 내가 소비를 하는 그런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시스템은 내게 적합하다 싶었고 그래서 사실 탈북을 하는데 함께 발을 맞춘 동업자가 저희 형제 간의 일을 진행을 했고요. 그러니까 내 아래로 남동생이 있었어요.
1: 네. 그래서
0: 동생과 또 저희 어머니 이렇게 해서 우리 가족이 의기투합을 함께 해서 그리고 탈북을 계획하고 준비를 체계적으로 마쳐서 6개월 만에 탈북 준비가 끝났고요. 그래서 떠난 게 2023년 5월 네. 6일 밤 10시에 떠났어요.
1: 밤 밤에. 10시에.
0: 예, 밤 10시에 떠나서 온 가족이 함께 탔죠. 타서 그 목선을 타고 GPS를 확인하면서 탈북을 하는데 한 중간쯤 왔는데 이게 거리가 그저 15k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1: 네.
0: 근데 한 절반쯤 왔는데 추격을 받았거든요.
1: 북한군에요.
0: 네. 그때 추격받을 때 정말 그때 정말 그 심정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그냥.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판단으로서 온 가족을 몰살시키겠구나. 그런 불안감, 그런 두려움이 제일 먼저 있었고요.
1: 네.
0: 그리고 당시로서는 뭐 육지라면은 뭐 이게 뭐 어디 도망을 가고 숨을 은폐도 가능하지만
1: 그쵸.
0: 이게 그냥 수평선 날 바다 위에서 도망갈 네.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너무 위험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제가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건 뭐 솔직히 북한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했었던 것도 아니고
1: 네.
0: 뭐 하나님을 뭐 영접한 것도 아니고 뭐 하나님에 대해서 알 기회가 거의 없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제가 한국 방송을 들으면서 극동 방송을 얼핏 지나가듯이 여러 번 들은 경험은 있지만은 그렇다고 그래서 뭐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고 이해하고 살았던 과정이 아니었거든요.
1: 네.
0: 근데 오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 그러니까 생각이라기보다도 내 스스로 나도 모르게 그냥 올라온 말이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냥. 그러니까 그 도망을 가는데 전속력으로 지금 속도를 내서 가고 있지만은 이게 목선이다 보고 또 북한 경비정은 군선이니까
1: 네.
0: 속도 차이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 불보듯 뻔한 상황이었죠, 그냥. 그러니까 그냥 몸을 자세를 낮추고 거기서 한마디로 총 사격을 할까봐 기관총 사격을 하니까 그래서 그냥 납작 엎드려 있던 그 자세에서 나도 모르게 나온 게 하나님께 그냥 기도가 된 거예요. 거기 그 자체로 그냥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저 온 가족 제발 꼭 필요하다면 내 목숨 하나 아삭하고 우리 가족 꼭 좀 살려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냥. 그러면서 그냥 순서가 엇박힌 상태에서 그냥 하나님께 그냥 그 엎드린 그 자세에서 그냥 주먹 꼭 쥐고 눈 꼭 감고 그냥 기도를 하면서 제가 뭐 소리 질러서 운 건 아니지만은 막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더라고요. 그냥 그랬는데 당시에 달빛 밤이었어요. 그때가
1: 네.
0: 그 순간에는 달빛 밤이었는데 이 달빛이 그냥 순간에 먹구름으로 가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눈을 꼭 감고 있는데 밝은 공간에서 눈을 감고 있는 느낌과 어두운 공간에서 감고 있는 느낌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게 느낌이 왠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세로 시간이 흐른 게 대략 3, 4분 정도 흘렀는데 좀 어두운 느낌이 들어서 슬며시 눈을 떠보니까요. 그 달을 가리운 게 새까만 먹구름이 가렸는데 우리 배를 중심으로 반경 한 1km까지는 그냥 먹구름에 가려서 캄캄하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거 한 가지가 더 있는 게 그 따라오던 그 북한 경비정이 우리 배를 지나쳐서 앞질러 갔는데 사선으로 그러니까 우리 배를

0: 직선이 아닌 사선으로 엉뚱한 방향에 가서 우리를 찾고 있는 느낌인 거예요. 그 탐조등 불빛이 그냥 온두둔 또 보이는데
1: 네.
0: 우리 배를 찔러서 사선으로 저 우리 앞인 거지 사실은. 앞인데 네. 그 방향에 가서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들 느낌에는 연평도로 우리가 탈북을 하는 걸로 느끼고 연평도 쪽으로 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연평도를 한참 밖으로 벗어난 쪽으로 우회를 해가지고 연평도 쪽으로 손해를 해서 들어갔거든요.
1: 돌아서 들어가셨군요.
0: 예, 근데 그 모든 상황이 사실 우리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아닌가 이런 저 확신이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한국에 와서도 느끼지만은.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그 놀랐던 그 상황을 넘어와서 한국에 넘어왔는데 우리 동생이 배 선장이었어요.
1: 네.
0: 그러니까 배를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동생이 뭐라고 하냐면 한숨을 내쉬면서 듣도 보던 보단 하나님을 다 찾았네. 우리 동생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놀랍더라고요. 나도 엄청 하나님을 찾았는데 우리 동생도 같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서 속으로 생각을 했는데 우리 아내 역시 우리 어머니 역시 하나님한테 가서 빌었대요. 그냥 하나님만 찾았대요. 그냥 그 얘기를 네. 하는 게 엄청 신기했어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온 가족의 간절함을
1: 네.
0: 듣고 응답을 해주신 게 아닌가 막 이런 그런 믿음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냥
1: 좀 그렇게 북녘에서 라디오를 통해서 의도치 않게 들었던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이곳에 어떻게 무사히 그 첫 발들을 내디디셨잖아요.
0: 네.
1: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이곳에서 내딛는 그 발걸음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대한 이야기 아 저희가 더 듣고 싶은데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잠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이 시간에 함께 이어서 이곳에서 주님께서 주신 소망의 그림들 그리고 이루어 가신 그 여정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해도 해주에서 온 정착 3년차 우리 김희력 형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 조금 전 찬양 전에 함께했던 형제님의 간증과도 같이 주님께선 들으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의 그 모든 것, 걱정과 근심, 어지러운 생각들을 주님께 내려놓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소망과 함께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1: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보호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이어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이 시간 야고보서 1장 6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의 말씀. 그러나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오직 믿음으로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며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사랑 가운데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이 새벽의 문을 함께 열길 원합니다. 우리가 부르짖고 두드리고 찾을 때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실 줄을 믿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8월 4일 2부 순서 출발할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사실 처음에는 거부감이 조금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이라든지 기독교에 대한. 근데 그 러시아에서 들었던 극동방송은 나에게 오아시스? 진짜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진짜 그 극동방송이 나를 살린 거라서 그냥 딱 진짜 사막의 오아시스.
1: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하면서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면 그거를 쫙 들을 때 뭔가 내 마음이 이제 그 공허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허전한 그 느낌에서요.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2: 하나님 아버지 크게 아주 크게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3: 원래 감춰두고 한국 날씨 들으면 맞는 거예요. 오히려 북한 날씨보다 날씨가 정확히 맞더라고요. 그래서 극동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북한에서부터 찬양 들을 때가 가사도 진짜 좋고 북한에서 뭐 일하고 뭐 스트레스 많이 받다가 그냥 이 찬양을 들으면 뭔가 그냥 마음이 녹아내리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는 뭐 듣도 보도 못한 하나님에 대한 노래인데 왠지 모르게 그냥 그 방송을 처음 들은 날부터는 그냥 김부자 찬양 뭐 북한 노래보다 이게 찬양이 더 와닿더라고요.
4: 무슨 뜻인지 어떤 찬양인지는 처음부터 알지 못했지만 나에게 그저 위로가 되었던 수많은 찬양들. 그렇게 탈북 직전까지 극동방송을 들었던 이수현 자매님의 이야기 바로 만나봅니다.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24시간 극동방송이 밤낮으로 우리 북녘땅에 복음을 전하며 북한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반응을 직접 듣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 사선을 넘어 강을 건너온 형제와 자매들 가운데 북한에서 또 북녘에서 극동방송을 들었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극동방송이 북녘 땅에서 일했던 하나님께서 하신 이야기들, 그 역사의 한 장 한 장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새로운 분을 모시고 또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황해북도 사리원에서 2년 전에 이곳에 첫 발을 내딛으신 한 자매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 자매님 자리에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 네, 우리 남과 북에서의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과는 처음 또 만나는 자리인 것 같아요.
5: 네.
4: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5: 안녕하세요. 저는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지옥 같은 북한의 땅에서 살다가 2024년에 대한민국 서울로 온 이수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4: 반갑습니다. 2년 전에 이곳으로 건너오셨어요.
5: 네.
4: 저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2년 전에 이곳 땅을 처음 밟으시고 지금 정착한 지 어느덧 사계절을 두 번씩이나 맞이를 하셨는데
5: 네.
4: 그때의 그 얘기를 좀 더 여쭙고 싶어요. 북한에서 극동방송을 직접 그 라디오로 들으셨다고 제가 전해 들었어요.
5: 아, 네네. 그 잘 때 저녁에 새벽마다 이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간대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냥 네. 채널을 돌리다 보면 그냥 재미없는 거는 솔직히 넘기거든요. 근데 왠지 이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 찬양 들을 때가

0: 정말 가사도 진짜 좋고 북한에서 뭐 일하고 뭐 스트레스 많이 받다가
1: 네.
0: 그냥 이 찬양을 들으면 뭔가 그냥 마음이 녹아내리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는 진짜 처음 뭐 듣도 보도 못한 하나님에 대한 노래인데 그래서 왠지 모르게 그냥 그 방송을 처음 들은 날부터는 그냥 김부자 찬양 뭐 북한 노래보다 이게 찬양이 더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왠지 모르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빠져들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1: 근데 이게 처음 그 북한에서는 라디오 그 통로를 다 납땜해서 막아두거나 안 잘라두거나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0: 아 맞아요. 그게 검열단이거든요. 또
1: 네.
0: 검열단이면서 그거 안 막아 넣은 집들은 벌금을 내야 돼요. 그게.
1: 근데 어떻게 들으셨던 거예요?
0: 아 저희는 그 집안의 가정애가 그러니까 전자 그쪽으로 뭐 수리도 하시고 그런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한테 그냥 몰래 그냥 감춰놓고 그러니까 그분이 그거를 다니면서 덜은 거예요. 검열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저 그 동네에서 하니까 그냥 눈 감아준 거죠. 그래서 몰래 감춰두고 날씨도 진짜 한국 날씨 들으면
1: 네.
0: 그 라디오로 날씨를 듣거든요. 그러면 맞는 거예요. 오히려 북한 날씨보다 여기 라디오로 한국 방송이 날씨가 정확히 맞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날씨도 듣고 극동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북한에서부터 알았었어요.
1: 그럼 처음 그 방송을 들었을 때가 생각이 나세요?
0: 아, 그렇죠.
1: 그 장면이?
0: 아, 그 방송을 처음 이렇게 주파수를 돌리다가 그냥 듣는데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니, 듣도 모도 북한에서는 진짜 듣어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그 하나님에 대한 소리가 나오길래서 하나님이라는 게 어떤 분이시지? 과연 나는 뭐 그냥 김부자 김정은에 대해서만 알고 지냈는데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도 나오면서 복음 통일에 대해서도 나오고 그리고 뭐 찬양도 나왔었고 이렇게 북한을 위해서 이렇게 얼굴도 모르시는 분들이 진짜 너무 간절하게 그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게 진짜 가장 마음에 와닿았었어요.
1: 처음에 좀 무섭지는 않으셨어요?
0: 처음에는 약간 살짝 그냥 스쳐 지나가긴 했었는데
1: 네.
0: 한 번, 두 번 듣다 보니까 마음에가 더 와닿더라고요, 그게.
1: 계속 그러니까 극동방송만 들으셨던 건 아니신 거죠?
0: 그렇죠.
1: 주파수를
0: 다
1: 돌리고.
0: 주파수를 돌리면서 뭐 개컨 같은 거? 재미있는 거?
1: 아,
0: 그런 거
1: 영상도
0: 나오면.
1: 보시고.
0: 네네. 네. 그러니까 TV로도 봤는데 그냥 날씨를 들으려고 많이 그 라디오를 사용을 했었거든요. 하다가 채널을 이렇게 돌리다가 뭐 탈북민 집사님이라고 하면서
1: 네.
0: 나와서 이렇게 간증도 해주시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탈북민? 하고 탈북민이라고 해서 북한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방송을 다 하네? 하면서 이렇게 들으니까 정말 네. 그분도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가 한 자기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1: 네.
0: 왠지 모르게 그게 공감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몰라도 이제 그냥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1: 네.
0: 저도 신기했어요. 네, 그냥 오히려 막 무서워서 떨면서 봐야 되는데
1: 네.
0: 그 찬양만 들으면 그냥 마음이 그냥 녹더라고요.
1: 그러면 2년 전까지 그곳에서 방송을 들으셨는데
0: 네.
1: 지금 또 신앙생활 하고 계시잖아요.
0: 네, 네.
1: 그럼 또 교회 다니면서 그런 찬양을 들으셨어요? 이 찬양이었던 것 같은데 했던 찬양들이 있으세요? 너무 또
0: 사랑받기 기에 태어난 사람이던가
1: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0: 그거랑 근데 여러 가지 많은데 은혜였나 은혜였어 하는 그
1: 네네.
0: 노래 그 노래가 제일 와닿았던 것 같아요. 진짜 가사가 진짜 좋더라고요.
1: 네.
0: 그러니까 제가 살면서 하나님을 몰랐었는데 그 하나님을 몰랐었다

0: 그 노래 가사에도 나오잖아요. 네. 하듯이 아 이게 하나님의 한국 와서 다시 그 노래를 들으니까 아 내가 살아왔던 그 뭐든 그 삶이랑 그게 다 하나님께서 다 인도를 하시고 다 지켜주셨구나 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1: 근데 북한에서는 은혜라는 단어를 김부자에게만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0: 네네.
1: 그래서 처음에 들었을 때 좀 이질감이 들지 않으셨을까라는
0: 전혀 안 들었어요. 전혀 안 들고 왠지 모르게 그냥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1: 네.
0: 아 진짜 하나님이 정말 따뜻한 분이신 것 같아요.
1: 그렇게 북한 땅에서 황해북도 사리원에서 2년 전까지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방송을 통해서 온기로 찾아가 주셨던 이야기들을 나눠주셨는데 저희가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잠시 마무리를 하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그곳에서 이곳까지 오시는 여정 가운데 또 하나님과 함께한 그리고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은혜의 여정들 또 방송 가운데 어떤 열매들을 맺게 해주셨는지 이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년 전에 이 땅에 2024년에 이곳에 온 황해북도 사리원의 고향인 이수현 자매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복음 안에서 주님과 발맞춰 걸어가는 이 시간, 복음의 여정. 오늘은 어떤 여정을 떠나볼까요?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께서 안내해 주십니다. 함께 만나볼까요?
1: 복음의 여정에 들어선 성도들과 함께 오늘은 믿음의 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근에 기도응답 받은 적이 언제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돼야 될까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오늘은 올바른 기도의 방법과 자세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기도,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처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한 막힌담이 없어야 합니다. 즉 회개해야 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또한 기도해야 하는데요. 요한복음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올바른 기도의 방법이요 올바른 기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또한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도해야 함을 누가복음 18장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하며 하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대목이 있는데요.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결코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 올바른 기도의 방법과 자세 중에 제일 제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있는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갓난 아이들이 신령한 젖을 순전한 마음으로 사모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고 성장하게 하신다고 하신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를 누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바른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부모님들과 한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아빠 이거 해주세요, 엄마 이거 사주세요 말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네, 그 자녀하고 약속한 것을 기억하고 반드시 이루어주지요. 그런 것처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꼭 기도할 때 올바른 기도의 방법과 자세이며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응답의 징조가 보일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44절 말씀에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응답이 될 때까지 엘리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간절히 일곱 번이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처럼 응답의 징조가 보일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요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려고 합니다. 기도 전에는 분주하게 하고 피곤하게 만들어서 기도 쉬는 죄를 범하게 하고 기도 중에는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고 여러 가지 생각으로 산만하게 만듭니다. 기도 후에는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어둠의 세력들을 격파시키시고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신다면 이것이 올바른 기도의 방법이요 자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믿음의 기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복음의 메아리 가족 여러분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용사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응답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이자 우리에 대한 사랑의 증거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도 요한이 이렇게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했듯이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흘려보내기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시며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우리의 육체가 잘되어 우리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살기를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0: 간구하는 것입니다. 아뢰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지켜주신다라는 뜻에서 감기평안이라고 합니다. 사랑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구하는,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에 이렇게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처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말씀처럼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로 하나님과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나 강의 또 목회 사역을 감당할 때 이 말씀을 꼭 붙잡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기도의 응답의 은혜를 누리신 적이 언제입니까? 기도 응답 받은 은혜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들이 떠오르면 즉각 무릎을 꿇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십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고도의 영적 기술이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과 축복을 누리기 위해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복음의 메아리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 오늘의 복음의 여정,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8월 4일 화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저녁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평안도와 함경도 지역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기습적인 소나기가 만날 수 있어 외출 시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19도에서 26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25도에서 35도까지 치솟으며 덥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서울과 제주가 27도, 평양과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목포, 여수가 26도로 보이고요. 강계와 춘천, 강릉, 포항이 25도, 신의주와 개성이 24도, 함흥과 해산, 청진이 23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서울과 춘천, 대전이 37도, 대구와 광주가 36도, 평양이 35도로 보이고요. 개성과 부산, 제주가 34도, 신의주와 강계, 포항, 여수, 목포가 33도, 해산과 강릉이 32도, 함흥 29도, 청진이 26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는 종일 날씨가 맑겠는데요. 파도의 높이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남들보다 일찍 시작하는 이 새벽, 늘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오늘의 날씨에 이어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합창단의 찬송으로 올려드렸습니다. 복음의 여정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영적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주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오늘 하루도 평안과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주신 줄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제작 진행의 임지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경상남도 창원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98.1MHz, 진주중계소 92.5MHz, 출력 5kW, 호출부호 HLDD로 방송되는 FEBC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147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불모산에, 진주중계소는 월화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창원극동방송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창원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이경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창원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창원극동방송입니다. HLDD

0: 복음 70년, 경남 30년,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앤중앙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복되고 형통한 하루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5장 4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만 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에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이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0: 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말씀 365일 오늘은 사무엘상 15장 24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1: FEBC
2: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주일예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참으로 바쁘지요. 몸뿐 아니라 마음마저도 바빠 잠시도 마음을 비우지 못하고 잠시도 마음을 내버려 두지도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심심해서 견디지 못하지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생각속으로 온갖 것들을 집어넣습니다. 바깥의 것들을 쓸데없이 안에다 집어넣지 말고 마음을 한번 비워보십시오. 영혼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둬보십시오. 그리고 영혼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영혼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마음을 잔잔하게 해야지요. 나의 관심을 바깥을 향하는 것으로부터 안을 향하는 것으로 바꿔보십시오. 기도는 마음을 비우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닐까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제 모든 고단함을 물리치시고 오늘 새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몸은 비록 피곤하다 하더라도 마음은 늘 새롭게 하소서. 새로운 마음에 힘입어 몸도 새로워지게 하소서.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제까지의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소서. 나는 오늘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씻으시고 새로운 하루를 살게 하소서. 나의 손을 붙잡고 놓지 않으시는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굳게 서기 원합니다. 믿음을 감상으로 대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이 내가 느낄 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님을 확신하게 하소서.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느낌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알고 확신에 거하는 신앙이 되게 하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끝까지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마지막 날에 나를 평가하시는 그 순간 승리하기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견고한 하루 되게 하소서.

짜디짠 소금물로 내 안에 출렁이는 나의 하나님. 오늘은 바다에 누워 푸르디 푸른 교향곡을 들려주시는 하나님. 당신을 보면 내가 살고 싶습니다. 가까운 이들에게조차 당신을 맛보게 하는 일이 하도 어려워 살아갈수록 나의 기도는 수금 맛을 잃어갑니다. 필요할 때만 찾아쓰고 이내 잊어버리는 찬장 속의 소금쯤으로나 당신을 생각하는 많은 이들 사이에서 나의 노래는 종종 희망을 잃고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제발 안 보이는 깊은 곳에서만 가라앉아 계시지 말고 더욱 짜디짠 사랑의 바다로 일어서십시오. 이 세상을 희망의 소금물로 출렁이십시오.

우리가 때로 인생의 마라, 원치 않는 쓴물을 마실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보여야 할 반응은요, 성급한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신뢰와 인내를 보여야지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순종이 치료와 회복을 낳을 것 믿으시죠?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FEBC,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평안하십시오.

0: 오늘의 양식. 오늘의 양식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수원 원천 침례교회 김효세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무화과 나무의 비유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저는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 속에 제자들과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까? 우리의 생각보다 주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될 수 있도록, 바뀔 수 있도록 마음에 주님이 그런 말씀을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잠시 전에 읽어드렸던 말씀이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 이파리만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를 저주하셨는데 그 저주한 나무가 곧 말라버리는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라면 이 사건을 성경 통독이라든지 큐티라든지 심지어는 예배 설교를 통해서 한 번 이상 들은 적은 있으시죠? 안 들으셨으면 오늘도 보셨죠?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20절을 한번 보세요.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왜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말라버렸나요? 하고 물어봐요. 여기서 이상히 여긴다는 단어는요, 원어로는 따우마소라는 단어예요. 따우마소라는 단어는 두 가지, 하나는 아주 굉장히 경이롭게 놀라는 표현일 수도 있고요, 긍정적으로. 근데 아주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extremely disturbed, 그러니까 매우 심란하다, 이런 표현이에요. 제자들이 그냥 조금 이상한 게 아니라 매우 불편했어요. 그래서 물어봐요. 왜 말랐어요? 이 무화과 나무가 왜 말랐는지. 아니, 조금 더, 아마 제자들이 좀 랍비니까, 예수님 주님이시니까 그들이 좀 조심스럽게 문의를 한 거지만 진짜 물어보고 싶었던 건 이거예요. 아니, 왜 여기에서 이런 초자연적인 능력이 애꿎은 나무를 이렇게 말라 죽이는 일에 사용하셨나요? 시작에 18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 성이거든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 예수님의 상황을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와 마태가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했죠? 예수님이 매우 시장하셨다. 조금 저는 이제 그때부터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아, 예수님도 사람이셨잖아요. 그래서 매우 배고픈 때가 있었다. 아침에 시장을 했는데 시장에서 이제 무화과 나무를 찾아갔어요. 근데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잎사귀가 많으니까 무화과 열매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지금 마태복음에는 안 나오는데 마가복음에는 이 똑같은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멀리서 잎사귀가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혹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하여 가셔서 보셨는데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마태복음만 읽으면 덜 심란한데 마가복음을 읽으면 더 행글해지네요. 아니 무화과 나무 열매 맺을 때가 아닌데 예수님이 그걸 기대하셨다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행적 중에 사실 유일하게 예수님이 많은 기적들을 베푸시잖아요.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든 사람도 낫게 하시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물고기와 보리떡을 가지고 5천명을 먹이시고 예수님의 기적들을 예수님의 능력을 행하시면 주로 어려운 것을 돕기 위한 힘든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한 아픔을 힐링하기 위한 그러한 일로 기적을 하시는데 오늘 이 이야기 유일하게 복음서 전체에서 예수님의 능력이 부정적으로 표출된 것이에요. 믿고 구하는 건 다 받는다. 연관 없는 말씀하시는 저 불편함은 그냥 다른 말로 돌리는 이야기들처럼 들려요. 이게 사실일까요? 마음속의 불편함이 저는 말씀을 읽을 때의 불편함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더 묵상하고 여러 가지로 공부하고 이 부분을 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정말 얘기하고 싶은 것을 우리가 정신 차리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제 자신이 보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이 마가가 쓴 것은 이 단어가 중요한데요. 원어 단어에서는 어떤 단어를 썼냐면 그 때가 아니라고 썼던 나는 테에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늦은 무화과 열매를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았던 것은 파괴였어요. 대부분 우리가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 그러면 사과나무를 생각해요. 귤나무를 생각해요. 뭐냐 하면 열매가 맺히고 한 번에 다 수확을 하잖아요. 근데 무화과는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에는 그러니까 무화과 문화잖아요. 거기 중동은 무화과 나무가 열리는 많이 열리는 곳이라 자연스럽게 여기저기 야생에도 무화과 나무가 많거든요. 근데 이름이 나올 정도로 그들 알아 뭐냐면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되냐면 이파리가 나오기 전부터 아주 작게 오늘 갖고 올 수가 없어서 미안한데 아주 작게 이렇게 열매가 먼저 맺히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파리가 커지면서 이파리를 내는 곳에서 이 열매 무화과 열매 있는 쪽으로 영양분이 더 가기 시작하면서 아주 작은 것이 점점 익어서 한 3주, 4주 안에 무화과가 탱글탱글해지고 부드러워져요. 근데 이렇게 조그만 열매들이 먼저 맺죠. 얘는 그 달 당도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 사이즈도 작긴 하지만 먹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중동에서는 지나가면서 약간 설익었지만 그것을 먹을 수 있어서 예수님이 찾았던 거는 테에나가 없었지만 마가복음에서 말한 이 테에나의 때가 아니었다. 다시 말해서 파괴의 때였다는 거예요. 조금 더 이해하시자면 이제 무화과 나무를 키워보시면 그걸 따면 조금 있다가 또 조그만 게 열려서 점점 커지고 조금 있다가 저기서 한 2, 3주마다 계속해서 무화과 열매들이 이렇게 자라고 따고 자라고 따고 작은 거에서 큰 게 되니까 작은 걸 딸 수도 있어요. 중간치도 딸 수는 있어요. 단지 이제 너무 오래 두면 개미들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열매를 따는 시기를 잘 잡는 것이 무화과 나무를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그런 건데 이 스토리의 이야기가 얼마나 이 본문과 복음서의 저자들이 깊게 관여하고 있는지를 우리한테 좀 보여주는 게 있어요. 히브리 언어로 베이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베이트에서 베델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그런데 이 베이트라는 단어와 무화과 열매들이 많았던 동네가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 동네들이 있어요. 두 동네가 있거든요. 그 두 동네는 뭐냐면 벳바게와 베단이에요. 벳바게는 베이트와 파괴가 합쳐진 단어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벳바게에서 어디로 가셨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셨고 나오셔서 베다니로 가셨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 과정이었잖아요. 제자들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면 예수님이 잡히시고 빌라도의 신문을 받으시고 거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장면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베다니와 벳바게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요.
언덕

위에 있어요. 지금 중동을 갔다 오신 분, 우리 성지 순례를 가신 분들은 아시는데 예루살렘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가 있어요. 겟세마네는 언덕 밑으로 내려가는데 이 언덕 위에 산 등성이 같은데 약간 작은 산에 이 위에 올라가면 벳바게와 베다니가

무화과의 어린 열매들이 많이 있는 곳 벳바게와 무화과의 이른 무르익은 열매들이 많은 동네 베다니를 예수님이 왕래하셨어요. 이 이야기는 열린다 성경의 저자인 류 모세 선기자님의 글에서 제가 발견하게 된 내용인데요. 이 예수님이 베다니에 나오셨을 때 시장하셨고 멀리서 잎사귀가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파괴가 있을까 하여 가셔서 보신 즉 잎사귀 외에는 파괴가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파괴를 찾은 것은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아직 본격적으로 태어날 때가 아니었습니다. 유월절 즈음에 잎사귀와 동시에 맺혀야 할 파괴를 맺지 못하고 잎만 무성한 나무를 보시고 예수님은 저주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 벳바게 베이트와 베다니 사이에 이 합성된 단어로 무화과를 상징하고 있는 이 동네에서 무화과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들, 무화과 동네에서 무화과 동네로 가시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는 것, 매우 유머 있는 기록이 아닌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단순히 이 단어만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의 사건 속에 이 저주의 장면이 두 사건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 두 사건이 뭐냐면 바로 21장 전반부에는 예수님이 승리 입성을 하십니다. 그래서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심판하는 심판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호산나 칭호를 받으시면서 입성을 하시고 성 안에서 성전을 둘러보세요.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 마가복음 성전 한번 둘러보시고 다시 이제 베다니로 가셔서 다시 성으로 나오실 때 벳바게에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음날 들어가세요. 근데 거기서 하신 일이 있죠. 오늘 스토리는 예수님이 성전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을 이렇게 책망하시는 장면 사이에 바로 이 무화과 나무에 저주가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들어가서 보셨을 때, 전날 예수님 보셨을 때 예수님 마음속에 깊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왕으로 오신 주님 마음속에 유일하게 저주하시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셨던 이유는 예수님이 견딜 수 없었던 그 한 가지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바로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매매였습니다. 이 당시에 로마의 그 속국으로 이스라엘이 이제는 지배를 받고 점령을 당하는 나라에 있을 뿐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그 건설로 인해서 많은 도로들이 있으면서 이 예루살렘이 유명한 도시가 되어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멀리 가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절기 때 유월절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오는데요. 여기 다른 여러 나라 속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는 다른 단위의 화폐 단위를 다른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제사를 할 재물을 구입하기 위해서 재물도 사야 되는데 재물만 사는 게 아니라 돈을 바꿔야 되는 상황들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성전을 맡고 있었던 제사장 그룹이, 그 가족들이 동전 교환소를 만들고 참배객들에게 10배나 넘는 환전의 수익을 내면서 물건을 팔면서도 수익도 나오고 돈을 바꿔주면서도 수익을 보는, 그래서 이익을 챙기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었고 예수님 그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비둘기를 팔고 동전을 교환하는 사람들이 성전터에서 굉장히 활발한 경제활동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 속에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이파리는 있는데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할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할까요?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급급했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조차도 종교적 소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사고 또는 재물로 사고 자기의 노력으로 살려고 했던,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소비자적 영성을 가지고 있었던 지도자, 영적 지도자와 예배자들 모두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그 동전을 교환하고 있는 상을 업지 않고 견딜 수 없었던 마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필요

흔적이 내가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내 아이들이 좋아하면 그런 교회를 선택하고 그런 활동들을 선택하고 이해득실을 따지고 있는 종교적 소비자들, 심지어 헌금도 마치 투기하거나 투자하듯이 내가 헌금을 잘하면 십일조를 하면 하나님이 내 사업이나 내 집을 축복할 거라는 그러한 동기로 이러한 소비자, 영적 소비자의 religious spiritual consumer로 살아가고 있는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 속에 예수님 무화과 나무의 저주를 통해서 그림으로 설교하시고 계시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예배의 공간 안에 내 필요를 채우는, 마치 마트에 가서 내 필요를 원하는 대로 내가 돈 주고 교환하듯이 하나님한테 와서도 소비자로 예배드리는 자세가 소비자의 마음으로 있는 우리들을 예수님은 보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시기에 요한이 기록한 말씀인데요. 요한복음의 말씀이 떠오르게 됩니다. 많이 들으셨던 말씀이에요. 많이 보셨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저는 오늘 예수님의 그 무화과 나무 이파리만 있고 열매 없는 나무를 저주하시는 마음 속에 이 말씀이 새로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요한복음 15장 밑에 쓴 단어를 보실까요? 거함과 구함입니다. 왜? 여기서도 그렇고요. 이 본문에서도 그렇고요. 예수님이 왜 무화과 나무가 왜 저런 일이 일어났느냐는 제자들의 질문에 동문서답하듯이 너희들이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기도 많이 하라고 그런 것 같으세요? 우리가 그 말씀, 마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도 그렇고 요한복음 15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뭔가 약간 매직 포뮬라인가요? 진이 병을 이렇게 문지르면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열심히 믿고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라고요. 딱 떼내면 그런 말씀처럼 느껴져요. 주문처럼 느껴져요. 뭔가 포뮬라처럼 느껴져요. 근데 이 문맥을 잘 보시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파리만 있고 열매가 없는 삶은 무슨 삶일까요? 굉장히 많아 보여. 커 보여. 이파리가 있는 큰 나무를 보시면 그 파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이파리 때문에 파괴가 안 보여요. 근데 진짜 살아있는 무화과 나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섭리를 순종하면서 잘 받아들이는 나무에는 작더라도 살아있는 열매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이파리만 있는 우리의 영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미워하셨던 거는요, 영적 미숙이 아니고요, 영적 위선이었어요. 작은 파괴라도 있으면 저주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화려하게 보이고 많은 것처럼 보이고 있어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을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의 모습, 그 성전에는 종교의 지도자였던 그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이 거기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만 있는 게 아니었고요, 예배를 드리려는 마음 속에도 똑같이 종교적 소비적 성향을 가지고 하나님을 내 이익을 목표를 위해서 나의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사용했던 리더와 성도들 모두의 문제였어요. 이파리는 많은데 예수님은 그 이파리 많은 것이 우리에게 연막이 되어서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보여서 하나님의 뭔가 페이버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요. 다시 말해서 심지어는 기도까지, 구함까지도 행위의 일환이 되는 거예요. 혹시 이해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제가 설교가 어려워서 난해해서 이게 이해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익숙해진 것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다른 각도로 볼 수 있게 하시면서 우리의 블라인드 스팟들을 보여주시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의 구함은 행함이에요. 내가 열심히 새벽 제단을 쌓습니다. 내가 열심히 큐티를 합니다. 자, 이걸 나쁘다고만 일방적으로 싸잡아서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열매가 없는 그냥 이파리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라면 예수님이 그 위선이 더 싫으신 거예요. 우리 안에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0: 오랫동안 문화적으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우리들이 젖어서 지금 교회 생활을, 신앙 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보여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야. 하나님 축복해 주셔야 돼. 그래서 내 구함조차도 우리 할머님이 냉수 떠다 놓고 이렇게 선앙당에서 비셨던 거하고 내가 지금 기도하는 거하고 전혀 차이가 없어요. 산신령이 봐주시겠지. 산신령이 하나님으로 바뀐 것뿐이에요. 그럼 내가 열심히 큐티하고 내가 열심히 제자훈련하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내 일은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게 될 거야. 이파리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아닙니까?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가 구하는 게 행함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야. Seeking not for approval. 예수님을 구하는 이유가 거함을 위하며 for abiding이에요. Approval이 아니라 abiding을 위한 거예요. 구하라. 어떻게 해요? 거하기 위해서. 포도나무 가지가 해야 될 일은 내가 막 포도나무 가지가 자기를 키우거나 뭐 자기를 길게 하거나 자기 안에 뭔가 막 하는 게, 포도나무 가지가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포도나무에서 딱 붙어서 그 포도나무가 제공해주는 뿌리에서부터 나오는 생명력을 자기 가지 끝으로 잘 보낼 수 있도록 잘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파괴는 내 안에 하나님이 열매를 생성할 수 있도록 주님과 그냥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을 거하기 위해서 구하는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이 무화과나무 열매를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구함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혹시 조금이라도 보이세요? 우리들의 영성이, 저의 영성이 아직도 종교적 소비자의 모습을 많이 벗어나지 못한 지성이면 감천인 그러한 동기에 의해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내일도 기도를 하는 우리들의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원하시는 것은 행함이 아니라 거함을 위한 구함이에요. 자매님들은 조금 더 이해할 것 같아요. 우리 아내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어떤 때는 좀 가만뒀으면 좋겠는데 안방에 가면 안방으로, 주방으로 가면 주방으로, 건너방에 가면 건너방까지 자꾸 나를 졸졸졸졸 따라와요. 나 좀 속으로는 말 못하죠. 아버지 좀 가만뒀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가끔가다 제 서재에 들어서 문을 탁 닫아요. 어느 날 집사람이 그래, 왜 우리 둘밖에 없는데 문을 왜 닫아? 제가 말할 수가 없었어요. 아, 나 좀 가만히 좀 뒀으면 좋겠어. 근데 우리가 예수님한테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내의 마음이 깊숙한 곳엔 뭐 하냐면 나랑 대화하는 게 뭔가, 저는 언제 말하냐면 뭐가 필요할 때만 말하고 싶거든요. 그냥 쓸데없이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그게 쓸데없는 말이 아니죠. 관계하고 싶어서 함께 이야기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안에 열매 맺는 삶의 비결은 바로 거기 있는 게 아닐까요? 관계하고 싶어서, 거하고 싶어서, 주님이 너무 그냥 좋아서 기도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지 않으면 이파리만 무성한 무화과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수원 원천 침례교회 지난주일 설교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31-211-0714번, 지역번호 031-211-714번 원천 침례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창원 반송 제일교회를 섬기는 이유철 목사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이웃을 아십니까? 옆집에 누가 사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이웃 사랑을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웃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0: 계신가요? 이웃의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까? 이웃을 돕기 위해 행동하십니까? 신앙은 말이 아닙니다. 행동입니다. 이웃을 돌아보는 것이며 외로운 사람을 위해 한 통의 전화를 하는 것입니다. 힘든 사람에게 한 끼의 음식을 나눠주고 슬픈 사람을 안아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이웃을 돌아보십시오.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들을 향해 관심을 보이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이웃을 돌아보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1: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1분 말씀. 경남 합천군 율곡면 위치 내열냄비 전문 제조업체 경산 세라믹과 함께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1분 말씀. 경남 합천군 율곡면 위치 내열냄비 전문 제조업체 경산 세라믹과 함께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생애 처음으로 예수님 이름을 듣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차 안에서, 라디오에 가만히 귀 기울이는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창원 극동방송은 오늘도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의 소리는 공중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말씀은 한 사람의 마음에 조용히 심겨집니다. 오늘 뿌려진 그 한 알이 내일의 믿음이 되고 한 생애의 구원이 됩니다. 이것이 창원 극동방송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창원 극동방송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방송에 헌금을 해주시고 후원해주시는 분들, 묵묵히 창원 극동방송에 복음 30년을 함께 해주신 분들, 그분들이 계시기에 순수하게 복음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어릴 때 빨강머리 앤이라는 만화 영화를 얼마나 즐겨봤는지 모릅니다. 어른이 된 지금 보면 앤은 참 이성적이다기보다는 이상적인 세계에 사는 듯 보이죠. 하지만 미처 생각지 못한 그 언덕 너머를 보여줄 때도 있습니다. 명대사 하나를 소개해볼까요?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이에요. 생각지도 않은 일이 생기잖아요. 진짜 생각대로 되지 않은 것이 괜찮을까요? 이 짧은 대사 가운데서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요. 그러기에 우리도 이렇게 고백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제 생각대로 되지 않아 감사합니다. 제 인생에 생각지도 않은 일이 생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8월 4일 빛나는 오늘 서머 스페셜 이희진입니다.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생각지도 않은 감사한 일이 생기는 오늘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요. 오늘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정결 두 글자입니다.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정결 두 글자 남겨주시면 기도문 받으실 수 있습니다.

0: 백동방송 썸머 스페셜.
1: FM98.1 장원극동방송의 빛나는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여러분의 문자 기다리고 있고요. 오늘 빛나는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정결 두 글자입니다. 샵 0981번으로 정결이라고 남겨주시면 시편 51편 7절 말씀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웃을 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오늘도 나를 깨우시고 일으키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첫 마음을, 첫 입술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인 된 나를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으로 인해 천국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시작이 가장 정결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제까지의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주소서. 오늘도 나의 행함은 온전하지 못할 것이나 주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나의 생각은 세상에 물들겠으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눈보다 더 희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자녀다움을 회복하게 하소서. 내가 큰 죄악을 사함받았음을 기억하며 감사한 하루를 보내겠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정결 두 글자고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정결하고 남겨주시면 오늘 기도문 받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사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기도 오늘은 시편 51편 7절 말씀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정결 두 글자고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남겨주시면 오늘의 기도문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도문 받으실 단어 정결 두 글자입니다. 샵 0981번으로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을 새빛으로 비추어 교만과 정욕의 유혹을 깨끗하게 씻어주소서. 3235님, 7885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과 하나님 때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축복을 주신다고 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정결 두 글자 계속해서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의 말씀 듣고 7시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오직 복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시편 32편 7절에서 8절까지를 본문으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외로운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은 풍요로워졌고 내 삶에 부족한 것은 없는 것 같은데 마음에 공허와 외로움 더 깊어만 가는 우리 현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세계보건기구가 153개국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전 세계 인구의 15.8%

18%, 약 6분의 1, 6명 중에 1명이 외로움을 느끼며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13살부터 17세 청소년이 20.9%, 청소년들이 가장 외로움을 많이 타고요. 18세부터 29세까지는 17.4%, 30세에서 59세까지는 15.1%, 60세 이상이 11.8%로 나타났습니다. 매년 전 세계 87만 명 이상이 이 죽음이 외로움과 관련되어 있다 하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영국은 국민 중에 900만 명 이상이 겪고 있는 고립과 고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18년 1월 17일 세계 최초로 외로움 담당 장관, 고독부 장관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현대 사회가 외로움의 문제를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2024년 외로움 없는 서울을 선언하면서 돌봄 고독 정책관을 임명했습니다. 한국사회 보장정보원이 2024년 한국행정연구원의 한국인에 대한 조사를 분석한 결과 한국인 약 21%가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 그러니까 전 세계 평균이 15.8%인데 한국 사람은 좀 더 많이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9세부터 24살까지 청소년 중에 고립 운둔 경험이 28.1%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외톨이 청소년이 최소 14만에서 52만 명 정도 된다. 외로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외로움을 달래보려고 밤새 술을 마십니다. 마약에 손을 대기도 합니다. 그냥 하루 종일 줄담배를 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술을 마시고 취해도 술을 마실 때뿐 깨어나면 더 마음이 공허한 것입니다. 마약을 복용하도 복용할 때뿐이고 마약에서 깨어나면 더 정신이 혼미해지고 더 깊은 공허함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담배를 아무리 펴도 흡연할 때뿐이고 그 마음의 외로움, 공허함 메꿀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탄식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일찍이 사도 바울이 그같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이 육신이 공허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그렇게 절망적인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외로움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든 백성들을, 모든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만이 온 인류의 유일한 희망이 되십니다. 우리의 외로움, 아픔, 절망, 고통, 괴로움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누가 우리의 외로움을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까? 잠시 사람들이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어도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외로움을 달래줄 수가 없습니다. 유명인사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는 위치에 서 있어도 집에 돌아서 소파에 앉으면 외로움에 푹 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이 외로움에서, 이 마음의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줄 수가 있고 우리는 모든 문제 어려움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상 살아가는 때때로 외로움, 절망의 때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은시처가 되어주셔서 우리 마음의 평안함을 넘치게 부어주십니다. 성경은 시편 32편 7절에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고난의 때, 외로움과 슬픔의 때 나의 은신처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십니다. 시편 46편 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91편 2절입니다. 나는 야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심히 외롭고 우울할 때 방에 들어가서 문 걸어 잠그고 불 끄고 혼자 웅크리고 앉아있지 말고 오히려 문을 열고 창문까지 확 열어 제끼고 하늘 바라보면서 주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외치시기 바랍니다. 어둠에 웅크리고 있으면 더 깊은 어둠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술과 마약, 프로포폴 이런 거 의존하지 말고 이런 약물에 의존해서 더 몸이 망가지지 말고 사랑의 주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이 절망에서, 이 외로움에서, 이 고통에서 건져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절망과 고통과 외로움의 순간에 다가왔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말할 수 없는 평안함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그런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 고난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일제 35년 동안 고난을 당한 것도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430년 동안 그들이 노예 생활을 했으니까 그들이 절망 가운데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저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드디어 430년 동안 저들이 종살이 하던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오는데 글쎄 그 앞에 홍해가 가로막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뒤에는 바로왕의 마음을 돌이켜서 군대를 몰고 다시 쫓아왔습니다.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요.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 떨면서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돌아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야훼께 부르짖고. 이때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담대히 저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의 너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실 것이 너희는 가만히 있을 것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명령대로 지팡이를 손에 들고 손을 탁 내밀매 바다가 쫙 갈라져서 홍해가 갈라진 그곳을 육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 앞에 홍해 같은 것 문제와 어려움이 가로막고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손을 드시면 그 홍해는 갈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를 바로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니까 하나님께서 그 물을 합치셔서 저들을 다 심판하셨습니다. 악인들은 멸망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대신에 싸우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걱정합니까?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걱정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는 염려를 낳고 걱정은 걱정을 낳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 당할 때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면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 저들이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로 3절입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야훼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야훼를 찬송하리니 그런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야훼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런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야훼는 용사시니 야훼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노래가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신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도구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망의 때 고난의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시편 34편 17절입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를 절망에 들어서 건져주시옵소서. 나를 이 외로움과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슬픔, 이유를 모르는 쓸쓸함 주님 다 살펴보시고 주님의 평안함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위로와 용기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 인도자가 되셔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8절입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일생 함께 하시며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25편 12절입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갈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하루 한 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우리의 발걸음 발걸음으로 인도하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의 길 가운데 인도하시는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낮에는 얼마나 광야가 뜨거운지 약 50도까지 올라가는데 시원한 구름기둥으로 그를 덮으셔서 길을 가게 하시고 밤에는 또 얼마나 추운지 영하로 내려가서 추위에 떠는데 뜻한 불기둥을 보내셔서
그들을 덮으셔서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입니다 야훼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우리의 인도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살아간다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말씀의 구름기둥으로 성령의 불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언제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을 주하로 묵상하시고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을 깨달아 알고 주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뭐라 그래도 사람에게 흔들리지 말고 주님이 기뻐하신 길을 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세상에 나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죄 짓는 자리에 가면 안 됩니다.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주님께서 아니라 하면 그 길을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늘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남을 물고 뜨는 그 무리와 어울려 있지 말길 바랍니다.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같이 그 자리에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날마다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 우리를 훈계하십니다. 부모가 자녀가 잘못됐을 때 자녀를 훈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바른 길로 가도록 우리를 훈계하시고 징계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있었도다. 일러수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절함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고 책망하시기도 하고 채찍질로 우리를 때리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잠을 깨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미국 교회 가서 예배를 들어보니까 아이들이 부모님 옆에 앉아 예배 드리는데 소리 지르고 뛰는 법이 없어요. 조용히 앉아 예배 드립니다. 근데 아이가 잠깐 말 안 듣고 말하고 찡얼거리면 어머니가 데리고 화장실 가자 그럽니다. 아이들이 애가 놀라서 안 간다고. 왜 화장실 가면 가서 엉덩이를 맞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예배 끝나다까지 얌얌하게 예배를 잘 드립니다.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좀 자녀들을 자유분방하게 길러서 뛰어도 좋고 소리쳐도 좋으니까 잘만 자라다오 이렇게 돼서 문제가 많이 생겨납니다. 지난주에 뉴스에서 다 보셨겠지만 14살짜리 소년을 잡아왔는데 경찰을 막 발로 차고 온갖 욕을 하고 정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아이가 자기가 잘못을 했는데 경찰을 발로 막 걷어차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어릴 때 엄하게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자라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갖 사고를 일으키는 사고의 원인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아이를 사랑하면 잘못될 때 야단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늘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온유와 겸손의 모습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잘 기도하며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거칠고 쌍욕을 하는 것은 부모님의 책임이 있습니다. 내버려 두니까 애가 점점점 더 문제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손버릇이 나빠서 자꾸 밖에 나서 남의 것을 훔쳐오는데 부모님이 야단을 안 쳤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옆에 친구 필통도 갖고 오고 노트도 갖고 오고 그러다가 애가 나중에 커가지고 고등학교 졸업반 때 아파트 문이 열리니까 옆에 집에 와서 물건 훔쳐 나오다가 붙잡혀갖고 손원원에 갔습니다. 아니 어렸을 때부터 바로 잡았더라면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옛말처럼 그 같은 잘못은 안 할 텐데 그렇게 잘못해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은 부모의 책임입니다. 계시록 3장 19절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경계하노니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징계하실 때 회개하고 깨어지면 됩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부족하고 못난 나를 주님은 늘 사랑의 채찍으로 때리십니다. 바른 길을 가게 하라고.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 우리가 잘못된 말을 하고 잘못된 사람과 어울릴 때 우리를 때리시는 것입니다. 바로 바른 길로 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우리 일평생 하나님께서 복받은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북한에서 43년 동안 국군포로를 잡혀있다가 탈출해 나온 조창호 중위가 있습니다. 1930년 평양의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이 조창호 중위는
할아버님이 평소에 이름난 의사였는데

했는데 자기 손자가 민족을 사랑하는 민족의 주자 안창호 선생님처럼 자라고 이름을 창호라고 졌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조창호입니다. 7살 때 서울로 내려와서 세문학교에 다녔고 그리고 1950년에 연세대학교 입학을 했는데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 나라가 어려운데 무엇을 망설이냐 말씀하셔서 자원입대하여 육군 포병 소위로 임관하고 전쟁에 참여해 나갔습니다. 1951년 6.25 전쟁이 한참 중이던 5월 16일부터 21일까지 강원도 인제 현리전투에서 그가 포로로 붙잡혔는데요. 중공군의 제9병단의 대규모 공세로 육군 3군단의 3사단, 9사단이 포위되어 약 19,000명의 대한민국 국군들이 전사하거나 실종되고 모든 무기와 장비의 70%를 다 빼앗긴 6.25 전쟁의 최대 참패 가운데 하나로 치욕적인 패배를 기록한 전투입니다. 그는 현리전투에서 후퇴하다가 포로가 되었는데 휴전협정 이후에 이분의 시체들을 찾을 수도 없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서 결국 국군은 전사자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다 6.25 전쟁 때 죽은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죽지 않고 살아있었습니다. 북한에 올라가서 국군 포로라는 이유로 온갖 회유와 협박을 받았지만 끝까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탈출하려다 발각이 돼가지고 반동분자라는 죄목으로 노동교화소에서 13년 동안 강제 노역을 혹독하게 치러야 됐습니다. 이후에도 광산에서 13년 넘게 중노동을 하며 폐에 먼지가 껴서 폐병이 걸리고 하루 10시간 넘는 노동과 함께 식량은 300g 조금 주는 그 음식을 가지고 겨우 연명하면서 참혹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그 가진 신앙의 힘으로 버티고 이겨나갔습니다. 늘 강제 노역과 고초를 겪으면서도 말씀을 마음속으로 묵상했습니다.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이 날 버리지 않으셨다. 나는 언제 곧 내 종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는 결심하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희망의 끈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1994년 몸에 병이 깊어지자 이제 내가 죽더라도 고국 땅에 묻히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갖고 목숨을 건 탈출을 합니다. 압록강을 건너 중국으로 탈출하여 작은 목선을 타고 20여 일 동안 이 거친 풍랑을 헤치고 표량 끝에 대한민국 어업지도선에 의해서 극적으로 구조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43년 만의 귀환이었습니다. 병원에서 가족들과 제외한 그들은 붙잡고 서로 눈물만 흘렸습니다. 오랫동안 간직했던 그 소망과 기도가 이루어진 시간이었습니다. 귀환 후에 국군 수도병원에서 국방부 장관에게 육군 소위 조창호 군번 212966 무사히 돌아와 귀환 신고합니다 격려하며 보고를 했고 서울 현충원을 찾아가서 자기 이름이 새겨져 있는 전사자 위패에서 이름을 지웠습니다. 이 일은 많은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육군 중위로 진급하고 복 훈장 통일장을 받고 난 다음 육군사관학교에서 전역식을 가졌는데 44년 3개월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최장의 군복무 기록을 남기면서 군생활을 마무리합니다. 44년 3개월 동안 그가 군복무 기록을 남기고 군생활을 마감한 후에 한나라 갈 때까지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포로들과 납북자들을 인권을 존중하면서 그들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여러 곳에 다니며 북한의 시장을 알렸고 미국 하원의원회 청문회 가서 북한의 인권 실태를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2006년 11월 달에 76세로 일기로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그가 전역식 후에 이와 같은 말씀을 남겼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1,000명 가운데서 한 명 살아남을까 말까 한 그 지옥같은 교화소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나왔을까 신기하다. 그러나 끝내 버리지 않은 희망이 내 삶을 버티게 해준 원동력이었다고 믿는다. 어려서부터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은 신앙의 힘이 큰 도움이 되었다. 교화소뿐만 아니라 북한 어디에도 신앙의 자유는 없다. 나는 교회에 나가거나 예배를 볼 수 없었어도 항상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간구했다. 물론 찬송도 부를 수 없었지만 입속으로 늘 불렀다. 나 혼자 이겨내지 못할 괴로움을 겪을 때마다 주님께 간구하면 주님은 내게 늘 평안함과 새로운 의욕을 주었다.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면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릴 수 있었다. 어머니께서 이 못난 자식을 위해 얼마나 오랜 시간을 기도하실까 떠올릴 수 있었다. 그래서 더욱 그 순간만은 어머니와 나는 함께 있다고 믿어졌다. 늘 어머님께서 잘 부르시던 찬송을 생각했다. 그 찬송은 지금도 찬송가를 보지 않고서도 혼자 부를 수 있다. 43년의 질고도 내게서 신앙을 빼앗아가지는 못했다. 찬송을 늘 암송해서
힘들 때마다 부르고 또 부르는 찬송이 예수는

0: 나의 힘이요 이 찬송인데 저희 아버님도 북한에서 탈북해서 내려오셨는데 이 찬송 그렇게 많이 부르셨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이 찬송이 오늘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1: 오직 복음으로 지금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의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2-6181번에 9191번, 02-6181번에 9191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복음으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지 FM 92.5 MHz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C 극동방송에서 이곳을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남원주 침례교회 이정윤 목사님입니다.
1: 살아계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르짖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새벽을 깨우며 철야를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또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으로 임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극동방송 2026 썸머 스페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올여름 극동방송이 준비한 특별한 시간이죠. 찬양 하나 또 하나 은혜가 점점 쌓여가는데요. 영혼을 울리는 곡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여름 이 찬양 도저히 막을 수가 없군요. 쏘아 올립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을 넘어 하늘이 열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이 여름의 주파수는 찬양입니다.

FM98.1 진주 FM92.5MHz 창원극동방송의 빛나는 오늘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문자 참여 기다리는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여러분의 문자 기다립니다. 사연이나 축하할 일들, 기도 제목들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함께 나누고픈 신청 찬양 제목과 함께 샵09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석 단어는 정결 두 글자입니다. 정결 두 글자 샵0981번으로 보내주셔서 기도문 다 받으시고요. 출석 선물은 추첨을 해서 보내드립니다. 빛나는 오늘에서는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도자기에서 접시세트, 야베스 목장에서 요거트 세트,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 기도문 받으실 단어 정결 두 글자 샵0981번으로 보내주시면 시편 51편 7절 말씀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웃을 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정결 두 글자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면 기도문 받으실 수 있습니다.

0: 2026 8.15 특별 성회. 경남 도민들과 함께하는 통일잔치. 광복 81주년 기념 2026 8.15 특별 성회가 열립니다.
1: 안녕하세요. 경남 기독교 청년합회 대표회장 김영한 목사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경남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문안 인사 드립니다. 매년 경남 기총에서는 광복 기념 예배를 도민들과 연합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부터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드립니다. 설교는 통합총회장을 역임하신 서울연신교회 이순창 원로 목사님께서 해주시고, 문화행사로는 유명한 힙합그룹인 멘토 크루팀을 초청했습니다. 시세를 알고 우리 조국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영적 지도자가 필요한 이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중히 모십니다. 경남은 우리나라의 영적인 고향입니다. 그래서 경남이 살면 대한민국이 살고, 경남이 잘 되면 대한민국이 잘 됩니다. 광복 연회를 누리고 복음 통일의 문을 열기 위해 우리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8월 16일

0: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믿음의 온 세대가 마음을 같이 하여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에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1: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광복 81주년 기념 2026 8.15 특별성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빛나는 오늘 썸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27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정결 두 글자고요. 샵 0981번으로 정결이라고 남겨주시면 기도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잠언 낭독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22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티내 침례교회를 섬기고 있는 손희숙 권사입니다. 제가 말씀을 요즘 게으리 하는 것 같기도 했고 또 특히 잠언은 저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참 많이 읽으면서 아이들을 가르쳤던 것 같아 지혜로운 장이라 한번 도전해 보았습니다. 이번에 22장을 보면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리키라 이 말씀에 엄청 마음이 와서 닿았습니다. 어릴 때 마땅히 가리킨다고 가르쳤는데 마흔이 넘어가는 아이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저를 돌아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잠언 22장. 많은 재물보다 맹현을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며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한 자 여호와를 경외함에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울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려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이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찍히겠다 하느니라. 음모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 질 뿐이니라.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나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해답하게 하려 함이니라.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락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리라. 노를 품은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하는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 하겠느냐. 내 선조가 세운 옛 기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의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오늘은 잠언 22장 함께 나눴습니다. 손희숙 권사님, 진해침례교회 권사님의 음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고요. 권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2장의 핵심 구절은요, 바로 6절이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장 널리 알려진 구절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재물보다 귀한 명예 또 자녀 교육에 애를 써야 한다라는 핵심 말씀을 오늘 은혜로 나누었습니다. 잠언 22장이었습니다.

30대 김남훈 군이 8월 20일에 위암 3기 수술을 받는다고 해요. 기도의 용사님들의 중보 기도를 부탁하신다고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온 가족이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문자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정결 두 글자입니다. 정결 두 글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오늘 오전 8시까지 남겨주시면 기도문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더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아마 이번 주간 많은 분들이 휴가를 보내시는 것 같아요. 잘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또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휴가 가신 분들은 방송 안 듣고 계실 텐데 제가 누구한테 지금 얘기를 하는 건가요? 주변 분들께 꼭 전달해 주시길 바라고요.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선교사님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반짝반짝 빛나세요.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성결이 아니고요. 정결입니다. 정결 두 글자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하나님의 진리를 들으며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격언 한 조각 곱씹어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감미로운 옛 진리를. 이것은 우리 조상들에게서 전해 들은 이야기. 어머니 스라에서 받은 훈계. 우리만 간직하지 않고 다음 세대에게도 전하련다. 하나님의 명성과 부, 그분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야곱 안에 증거를 심으시고 그분의 말씀을 이스라엘에 확고히 두셨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시기를 그것을 자손들에게 가르쳐 다음 세대와 앞으로 올 모든 세대가 알게 하라고 하셨다. 그들이 진리를 배우고 이야기를 전하여 그 자손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잊지 않으며 그분의 계명을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다. 완고하고 악한 그들의 조상들처럼 변덕스럽고 믿음 없는 세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세대가 되지 말 것을 명하셨다. 에브라임 자손들은 빈틈없이 무장하고도 정작 전투가 시작되자 도망치고 말았다. 그들은 겁쟁이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고 그분의 말씀 따르기를 거절했다.

그분께서 행하신 일을 그들에게 똑똑히 보여주신 이적들을 잊어버렸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소환 들판에서 그들의 조상들 눈앞에서 기적을 일으키셨다. 바다를 갈라 좌우에 바닷물을 쌓으시고 그들이 걸어서 그 사이를 통과하게 하셨다.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활활 타는 횃불로 그들을 인도하셨다. 광야에서 바위를 쪼개시고 모두가 지하 샘물을 마시게 하셨다. 반석에서 시냇물 흐르게 하시고 그 물줄기 강물처럼 쏟아져 나오게 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죄를 더 짓고 그 사막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거역했다. 하나님을 제 뜻대로 움직이려 했고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가져달라고 떼를 썼다. 막돼 먹은 아이처럼 보채며 투덜거렸다. 어째서 하나님은 이 사막에서는 괜찮은 음식을 못 주시는 거야. 그분이 바위를 치시니 물이 흐르고 반석에서 시냇물이 폭포처럼 떨어졌지. 그런데 갖고 온 빵은 어째서 안 주시는 거지. 맛있는 고기 한 덩어리는 왜 안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노하셨다. 그분의 진노가 야곱을 향해 타올랐고 그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미쳤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그분의 도우심을 신뢰할 마음이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름에게 명령해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을 도우셨다. 만나를 빗발치듯 내리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하늘의 빵을 내리셨다. 그들은 힘센 천사들의 빵을 먹었고 그분은 그들이 배부르게 먹을 만큼 충분한 양을 보내주셨다. 하늘에서 동풍을 풀어놓으시고 남풍을 힘껏 보내시니 이번에는 새들이 비처럼 떨어졌다. 육즙이 풍부한 새가 수없이 쏟아져 내렸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진영 한가운데로 곧장 던지시니 그들의 천막 주위로 새들이 쌓였다. 그들이 마음껏 먹고 배를 두드렸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간절히 원하는 모든 것을 선뜻 내주셨다. 그러나 그들의 욕심은 끝이 없었고 그들은 점점 더 많은 것을 입에 우겨 넣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지 못하시고 진노를 터뜨리셨다. 그들 가운데 가장 총명하고 뛰어난 자들을 베시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멋진 젊은이들을 쓰러뜨리셨다. 더 메시지 지금까지 시편 78편 1절에서 31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0: 이 프로그램은 안전한 먹거리와 환경을 책임지는 국가대표 검사기관 동진생명연구원과 함께합니다.
1: 1분 말씀 321개의 다양한 객실과 웨딩, 각종 예배 연회가 가능한 그랜드 머큐어 엠베서더 창원 호텔과 함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시편 23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321개의 다양한 객실과 웨딩, 각종 예배 연회가 가능한 그랜드 머큐어 엠베서더 창원 호텔과 함께했습니다.
0: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 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전파는 선교사가 됐습니다.

30년 복음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30년간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던 그 작은 헌신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간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복음 방송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이제 창원극동 방송은 라디오를 넘어 더 넓은 미디어의 바다로 복음의 길을 이어가려 합니다. 그 걸음도 전파 선교사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보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이 시간은 창원 반림교회 양성환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은 사무엘상 1장 27절 28절 말씀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 이 말씀을 통해서 한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는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탁월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나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나였지만 아이를 낳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여인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자기에게 다가온 그 어려움과 문제를 믿음으로 극복한 사람입니다. 한나의 삶은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에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고난의 비밀과 믿음으로 승리하는 법칙을 설명함에 있어 한나의 삶은 너무나도 탁월합니다. 먼저 시간의 비밀입니다. 한나와 주변 사람들이 자식을 바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자식을 주시길 원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크로노스, 우리가 원하는 그 인간의 시간과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원하는 그 시간과 자식을 주기를 원하는 그 시간과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이 시간의 차이를 어떤 자세와 태도로 보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믿음이란 내가 원하는 시간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간을 바라보면서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인내. 다른 말로 확고부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 나타난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기다릴 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급하면 신앙생활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나는 그 시간을 기도했으며 마음의 기도 응답을 받고 얼굴에 수심이 없이 수색이 없이 기다렸던 것입니다. 한나는 믿음의 비밀을 이해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나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에 믿음으로 반응하였습니다. 즉 영적인 반응을 하였습니다. 즉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문제가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때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한나가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했다는 것은 그 문제를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로 가져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가지고 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한나가 그 문제를 남편이나 그 본인나에게 가지고 갔다면 승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한나의 이 행동은 너희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신약 성경의 말씀을 적용한 것입니다. 또한 그 한나는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한 사람이었습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주시는 복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우리의 눈과 관심이 더 간다면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한나는 기도 응답을 받기 전이나 기도 응답을 받은 후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달라지지 않았음은 성경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 기다렸다고 증거합니다. 또한 아들을 바치며 드리는 기도 속에서도 한나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피해의식이나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바침에 있어서 망설임이 조금도 없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면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거기서 여호와를 경배하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한나가 하나님께 아들을 구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겉으로 보면 한나가 아들을 구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한나가 하나님께 구한 것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구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다음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들을 받았을 때 한나가 그 아들을 움켜쥐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 바친 사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아들을 바친 후에 드리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보면 온통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뿐입니다. 그 사람의 말은 말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고 공개합니다. 그러기에 한나의 기도는 이 장에 나오는데 한나의 마음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겉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실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요.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이 아니라 자기를 바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시 이삭을 요구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만약 이삭이 목적이었다면 이삭을 받으셨어야 했는데 다시 돌려주심으로 하나님은 이삭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원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믿음의 법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응답에는 하나의 패턴이 있고 법칙이 있는데 그것은 먼저

0: 약속으로 응답하시고 시간이 지나면 그 응답이 눈에 보이는 현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한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나의 기도 응답은 먼저 마음에 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아무런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나의 마음에 수색, 즉 근심의 빛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잉태와 출산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약속으로 응답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말합니다. 한나는 본문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였습니다. 기도했더니 허락하셨다라는 한나의 간증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이어서 한나의 고백이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나도, 즉 하나님이 나에게 신실하셨듯이 나도 하나님께 신실하겠다는 한나의 결단입니다. 이 말은 자기도 하나님께 아들을 바치기로 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겠다는 고백이었습니다. 한나는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오늘 여러분,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 약속이 아무런 증거가 나타나지 않음에도 믿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신 약속을 당신의 때에 우리에게 정확하게 경험하도록 돌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고,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고백하는 당당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까지 창원 반림교회 양성환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285-6891번, 지역번호 055-285-6891번 창원 반림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창원 반송제일교회를 섬기는 이유철 목사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이웃을 아십니까? 옆집에 누가 사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이웃 사랑을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웃과 함께하고 계신가요? 이웃의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까? 이웃을 돕기 위해 행동하십니까? 신앙은 말이 아닙니다. 행동입니다. 이웃을 돌아보는 것이며 외로운 사람을 위해 한 통의 전화를 하는 것입니다. 힘든 사람에게 한 끼의 음식을 나눠주고 슬픈 사람을 안아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이웃을 돌아보십시오.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들을 향해 관심을 보이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이웃을 돌아보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0: 상황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1: 네, 저는 창원 사림교회를 섬기고 있는 주일의 권사입니다. 극동방송이 개국하면서부터 프로그램을 맡아서 그러고 보니 30년이 됐네요. 지금은 아침 5시에 방송되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을 진행 중입니다.
2: 지난 30년을 돌아보시면서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신가요?
1: 아니, 모든 게 기억에 남는가 하면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했죠. 아니, 그때는 잘 몰랐어요. 시간이 이만큼 흐르고 나니까 그 귀중하고 소중한 그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내가 들어있었다는 게 몸둘바 모르는 영광이죠. 그저 감사 또 감사할 뿐이에요.
2: 30년 동안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면서 힘든 점은 없으셨을까요?
1: 초창기에는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이끌어주심이라는 걸 모를 때에는 그럴 때도 있었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꼭 내 뒷머리를 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내가 너를 이리로 보냈다. 그 말씀 앞에서 그날부터 지금까지는 꽃길을 걸은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말은 좀 외람되지만 아름다운 놀이터를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일을 할 때마다 즐겁게 노는 것처럼 그렇게 섬겼더니 벌써 30년이네요.
2: 창원 극동방송과는 어떤 계기로 함께하게 되셨나요?
1: 제가 수십 년 전에 젊을 때 지상파 방송국 아나운서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창원 극동방송이 개국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 우리 목사님이 추천을 해주셨어요. 저도 극동방송이 개국된다고 해서 내가 일을 할 거라 그런 생각은 못했거든요. 다 하나님의 뜻인 거죠, 뭐.
2: 창원 극동방송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1: 지금도 이렇게 사랑을 받는데 앞으로는 더 사랑을 받는 일만 남은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더해지고 세워지고 한 그 진솔한 고백들이 제 마음을 울리고 있어요. 제 마음에 쌓여가고 있는 거죠.

0: 네, 서른 살이니까 이제는 넘어질 일도 다칠 일도 없이 우뚝하고 강건하게 서 있는 극동방송이고, 앞으로는 세월이 더해갈수록 더 건강함이 영육간에 더할 것이라고 믿고 감사드립니다. 극동방송을 사랑합니다.
1: 창원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극동방송을 통해 누린 한 사람의 은혜, 이 은혜가 오늘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8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창원 마마클럽 기도회 8월 6일 목요일 창원 세광교회, 하동 마마클럽 기도회는 8월 11일 화요일 진교교회에서, 양산 마마클럽 기도회 8월 11일 화요일 양산교회, 그리고 밀양 마마클럽 기도회 8월 12일 수요일 밀양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거제 마마클럽 기도회 8월 13일 목요일 신현교회,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는 8월 18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교회, 그리고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 8월 20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와 하동은 저녁 7시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한길교회 설립 30주년 기념 여름 말씀 사경회가 8월 7일 금요일부터 9일 주일까지 공진수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10-4546-5430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남기독교 총연합회 주관 경남도민과 함께하는 광복 81주년 기념 8.15 특별성회가 8월 16일 주일

11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됩니다. 멘토크루의 워십댄스 특별공연과 예장통합 107회기 총회장 이순창 목사님의 말씀으로 진행되는 이번 특별성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창원 극동방송에서 어린이 합창단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 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에피비씨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FEBC
1: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진주 대광교회

0: 이찬호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24장 15절부터 20절까지를 본문으로 섬김, 사랑으로 섬겨 길을 열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섬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섬김은 또한 사랑이 전제되어 있어야 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우리가 하는 말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전하는 자가 듣고 있는 나에게 어떤 마음으로 어떤 관심을 가지고 대하는지를 보고 있음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가, 그 알고 있는 지식을 전하는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 더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지금 복음을 받고 있는 그 사람이 어떤 아픔과 필요가 있는지, 얼마나 그 사람에게 진심인지를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말보다도 더 큰 힘을 발휘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기 전에 마음의 문이 먼저 열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그 전하는 사람의 사랑의 섬김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섬김이 오히려 복음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선행을 많이 한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가 우리를 구원케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가를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진실한 섬김이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랑의 기반이 되어서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는 그 일이 복음의 길을 열어주고 있음을 우리는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되는데, 사랑의 섬김은 굳게 닫힌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낯선 사람 사이에서 신뢰를 만들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난 아브라함의 노종과 이 리브가의 만남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늙은 종에게 자신의 고향으로 가서 이제 이삭의 아내를 찾아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좋은 그러한 외모가 좋고 겉으로 보기 좋은 배우자를 찾아오라는 그러한 말이 아니라, 그 말 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다음 세대에 이어지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목, 그러한 사람, 그러한 배우자를 찾아오라는 그러한 부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종은 아브라함의 부탁에 이제 먼 길을 떠나게 되죠. 아브라함이 살았던 메소포타미아에 도착해서 우물 곁에 서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목이 말랐던 모양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 이삭의 아내가 되어야 할까? 먼 길을 여행하면서 많이 생각해보고 또 그려보고 또 어떤 것을 갖춘 사람이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그런데 정말 과연 어떤 사람이 이삭의 아내가 되어야 할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을 그러한 중요한 아내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때 문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노종에게 그 응답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아멘. 아, 이 노종에게 해답을 이야기한 겁니다. 정답을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말해준 겁니다. 야, 그래,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사람을 찾아야겠다 하는 동시에 그 눈앞에 어떤 한 사람이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노종이 리브가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하게 됩니다. 리브가는 물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노종이 함께 데리고 온 낙타들에게도 이제 물을 자신이 주겠다고, 배불리 먹이겠다고 말하는 리브가를 바라봅니다. 리브가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이 만남이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리브가는 나중에 보상을 계산하고 이러한 선을 베푼 것도 아닙니다. 그저 눈앞에 있는 사람의 필요를 보고 기꺼이 그를 섬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작은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데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 역사의 문을 열게 하는 놀라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리브가는 후에 이삭의 아내가 되었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을 이어가는 가정의 한 사람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리브가는 길어올린 것이 바로 물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물동이를 넣어서 물을 건져 올리는 그것이 그냥 그 선으로 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길을 여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 된 것이죠. 이러한 행동을 보면 리브가의 섬김이 어때 있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짐작할 수 있습니까? 마지못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부탁을 해서 어쩔 수 없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저를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필요를 보았을 때 즉시 반응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필요를 보았을 때 즉시 반응했습니다. 예, 바로 사랑의 섬김은 그 필요로 하는 사람, 그 필요함을 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즉시 반응하는 그러한 섬김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섬김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어야 하는데 그것은 거창한 어떤 일을 찾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섬김은 눈앞에 있는 작은 필요를 알아보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섬김은 첫 번째 보는 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이 사역에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보시고. 여러분, 복음서를 읽다 보면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일하시는 사역 가운데 보시고 보시고 보시고 이 말이 많이 여러 번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눈먼 사람을 보셨고 또 병든 사람을 보셨으며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을 찾아가서 보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같은 것을 보아도 다르게 반응하는 그러한 일을 많이 보고 느끼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것을 보았는데 불편한 일로 여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누군가가 해야 할 일로 여깁니다. 그런데 늘 사랑으로 그 섬기는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늘 몸에 배어 있는 사람들은 내가 섬겨야 할 사람으로 그 사람이, 그 상황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내 목숨이 위험한 상황인지도 모르고 그것을 돕기 위해서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죠. 얼마 전에도 해수욕장에서 아이들을, 이 청소년 두 아이를 건져내기 위해서 물속에 뛰어들어 그들을 건지고 죽는 일이 발생했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몸에 배어 있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섬김이 무엇이냐? 오늘 내게 사랑으로 내 몸에 배어 있는 섬김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또한 한 사람의 피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렵고 힘든 우리보다 더 연약한 교회를 도와야겠다,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사역을 해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는 한 사람의, 한 공동체의 필요를 먼저 아는 것, 우리가 챙기는, 발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날마다 순종하고 또한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 가족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에 여러분 등록 절차만 알려준다면, 안내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안 될 것입니다. 혼자 식사를 하지 않는지, 예배 후에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몰라서 헤매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환우와 연로한 성도들이 있다면 그 삶이 어떻게, 지금 이렇게 무더운데 어떻게 살고 계신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함께 채워주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이 무엇을 필요로 하든 그 필요를 모른 척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작은 섬김은 결코 작은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섬김을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 일을 해야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말씀을 전해야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리브가의 이 이야기는 물 한 그릇에서부터 시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우물에서 한 낯선 사람의 요청에 물을 건넨 그러한 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리브가의 작은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작은 섬김을 언약의 약속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리브가의 작은 섬김의 이야기의 연장인 겁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이러한 섬김과 이러한 사랑과 이러한 헌신을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으로 사용되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말할 수 있는 작은 일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눈이 내게 열려지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작은 일, 작은 섬김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섬김 두 번째는 요구받는 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구받는 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진정한 섬김이라는 거죠. 여러분,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를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아멘. 너무나도 상세하게 친절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종이 부탁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노종이 부탁한 것은 거창하거나 대단한 일을 그 리브가에게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목마른 목을 축일 수 있는 한 잔의 물을, 마실 물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그 부탁을 들어준 뒤에 요청하지도 않는 것까지도 보았습니다.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게 마시게 하리이다. 그것을 자청해서 내가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리브가의 인생을 바꿔놓는 그러한 엄청난 사건이 되고 맙니다. 창세기 24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노종이 데리고 온 낙타는 열 필이었다.
열피를 그 긴 여정 속에 끌고

지금 여행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얼마나 많은 물을 길어서 그 낙타에게 먹였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긴 여행을 마친 여러 마리의 이 낙타들이 마신 물이니까 어마어마한 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낙타가 얼마나 물을 많이 마시는지 모르죠. 물을 안 마시고 참는 것도 잘하지만 먹는 것도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리브가가 어느 정도인지를 벌써 눈가름으로 알죠. 정확하게 열 마리였는지, 아니 조금 적어도 이 많은 낙타를 먹이려면 얼마나 많은 수고가 필요한지를 압니다. 여린 여자가 이 물동이를 들어서 물을 길어서 먹이기에는, 여러분 당시에 모든 우물물은 위에 땅보다 훨씬 더 깊이 내려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을 한참 내려가서 물을 길어야 물을 얻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양동이를 가지고 물을 떠요. 그리고 다시 올라와 붓고 또 내려가서 또 뜨고 붓고 내려가고 붓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수고와 애씀이 필요합니까? 이거는요, 정말 어쩌면 아, 내가 이거 실수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먼저 약속을 했고 모든 낙타가 충분히 마실 때까지 반복해서 물을 길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의 섬김인 겁니다. 사랑의 섬김은요, 쉬운 일도 있지만 그러나 그 일을 할 때에는 대가와 희생과 많은 것들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섬기고 싶었기에,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 섬김임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기꺼이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부탁을 받은 그러한 물 한 잔만 떠 주어도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더 나아갈 수 있었던 이 리브가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신을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나 같은 세상 가운데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나를 하나님이 먼저 인카네이션 찾아오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그 사랑을 우리가 입었잖아요. 그 사랑을 입은 그 사람이 해야 할 것은 바로 사랑의 섬김이라는 거예요. 이 리브가는 그것을 실천한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냐는 겁니다. 노종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활짝 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런 일을 만나게 되면 먼저 머리로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는 내 책임이고 그 다음은 난 몰라. 내가 부탁한 받은 것은 이것뿐이니까 이것만 하면 내가 할 일은 다 한 거야. 더 하면 내게 손해될 수도 있어. 여러분, 이것이 잘못된 생각입니까? 이성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당연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 해도 그 섬김은 칭찬을 받을 수 있는데 왜 상식을 벗어난 일을 리브가는 했냐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1절에서 이 상황을 이야기하십니다. 또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오리를 가게 하거든 이거요. 여러분, 이 말씀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 당시 상황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았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았다는 것은 로마 군인이 엄청난 힘을 가진 때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에게는 어떤 이 권력이 있었냐면 로마 군인이 누군가 사람이 보이면 그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에게 짐을 지우고 오리까지 무조건 명령할 수 있는 이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오리를 가게 하면 왜 그렇게 단정을 지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시대 상황을 보면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0: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도
1: 그 당시에 살았다면
0: 누군가 그렇게 강압적으로 오리를 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야 하는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거든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심리까지 가져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리브가의 섬김의 모습과 마치 연결되어 있는 듯 보입니다. 우리가 외형적으로 볼 때는 억지로 오리를 가는 것과 또 사랑으로 심리를 가는 것이 뭐 별반 다르지 않게 보입니다. 좀 더 가준 것 그렇게 보이지만 여러분 자세하게 그것을 좀 곱씹어서 생각해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오리를 간 것은 억지로 간 것, 아니 억지로 끌려간 것입니다. 그렇죠? 그건 해야만 하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심리를 가졌다는 것은 자기의 의향, 자기의 자유,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자유롭게 선택한 결과라는 거죠. 이건 너무나 다른 일입니다. 이렇게 리브가의 섬김은 억지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원함이었습니다. 기꺼이 섬기는 섬김이었습니다. 부탁받은 것보다 더 큰 사랑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리브가는 한번 물을 깃고 멈추지 않았고 모든 낙타에게 물동이를 들어 물을 먹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의 섬김은 순간적인 감정이나 실천이 아니라 사랑은 부탁받은 만큼 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충분히 힘을 얻을 때까지, 만족할 때까지 우리가 섬김을 그렇게 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게 억지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 섬김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동행교회를 갈 때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동행교회를 가는데 교회에서 막 재정을 주고 사역하십시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함께 재정을 내고 함께 시간을 내고 땀을 흘리고 음식을 만들고 가서 교회를 고쳐주고 전도해주고 함께 같이 동행하는 그러한 사랑, 그것이 바로 오늘 리브가의 사랑의 섬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그 섬김을 감당하는, 그러한 실천하는 그러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일을 계속 이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섬김 세 번째 마지막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길을 연다는 겁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길을 엽니다. 아멘. 본문 20절 이후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노종이 리브가를 조용히 주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리브가를 이 여자인 것 같은데 이제는 확실히 한번 꼼꼼히 봐야 되겠다, 이제 면접을 해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종은 이 리브가를 찬찬히 곰곰이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종이 기도한 내용과 리브가의 행동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지, 연결되고 있는지를 보고자 한 것입니다. 리브가의 섬김은 그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임을 분명히 알게 했습니다. 그리고 종은 리브가의 집으로 인도받았고 자신의 사명을 그제서야 어떻게 해서 내가 여기 왔는지를 설명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 하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하게 되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은 리브가는 어떻게 합니까? 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침내 리브가는 이삭에게로 가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 결과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 야곱이 태어나고 이 야곱을 통해서 열두 아들이 태어난 겁니다. 열두 아들을 통해 이스라엘 지파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열두 지파가 이렇게 해서 탄생이 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을 따라 일하고 계셨고 그리고 리브가의 섬김은 그 섭리 안에서 그녀의 믿음과 성품을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섬김은, 우리의 섬김이 반드시 여러분 보상이 따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그냥 섬김으로 끝나는 그러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상받는다고 일을 하고 보상을 받지 않는 일이라고 섬김을 허투루 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우리는 섬김을 성공을 얻는 것이나 또한

0: 축복을 확보하는데 그것이 마치 거래하는 것처럼 우리가 섬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랑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사랑을 사랑의 섬김을 통해 내가 일하겠다, 섬기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작은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드리는 섬김을 사용하셔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시고 복음의 길을 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섬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섬김이라는 것은 관계의 문을 열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섬김은 세대 사이의 길을 열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섬김은 선교의 길을 열게 합니다. 섬김은 자신의 사명의 길도 여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도 리브가와 같이 사랑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적 승리를 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신 새로운 우리의 사명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리브가는 위대한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행한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미래를 알고 섬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물을 달라는 사람에게 물을 주었고 그리고 부탁받지 않았던 그 낙타들까지 충분히 마시게 한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이 열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받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여러분 누구에게 이 일을, 이 복을 넘기겠습니까? 내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과 또 내 사명의 길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손에도 물동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건넬 수 있는 따뜻한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누어 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나의 재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도울 수 있는 나의 이 두 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발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함께 울며 또 함께 마음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조금의 여유 있는 마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될 수도 있죠. 문제는 그것이 얼마나 크고 그것이 값진가가 아닙니다. 그것을 누구를 위해 어떤 마음으로 사용하는가,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의 섬김이라는 것은 리브가를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첫 번째, 작은 필요를 먼저 알아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구받은 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일하시는 길을 엽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도 사랑의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길을 여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진주대광교회 이찬우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761-6866번 진주대광교회나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FM98.1 진주 FM92.5MHz 창원극동방송입니다.
3: 1번 찬송, 김해시 진영읍 신도시에 위치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역을 섬기는 설정암 목사 신무 세진영 교회와 함께합니다.

0: 1번 찬송 김해시 진영읍 신도시에 위치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역을 섬기는 설종학 목사 시무 세진영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극동방송의 다음 사자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한 60대 청취자분께서 보내신 사연이었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은퇴하고 시간이 많아지니까 예전엔 못하던 것들을 하나씩 배우기 시작하셨답니다. AI 사용법, 뭐 음악 만들기, 심지어는 너튜브 채널까지 만들어 보시고요. 자,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배우는 게 이렇게 재밌는 줄 알았다면 젊었을 때 더 배울 걸. 그 말씀이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우리는 학교 다닐 때 배움을 지긋지긋해 했잖아요. 시험 때문에, 성적 때문에, 남들과의 비교 때문에 배움이 즐거움이 아니라 부담이었죠. 그래서 학교 졸업하면 이제 내 인생에 더 이상의 배움이란 없다라며 각오를 다졌더랬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어보니 배움이 없는 시간이 오히려 지루하고 무기력해요. 사람은 뭔가를 새로 알아가야 살아있는 기분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움에 나이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60대에도 새로운 걸 배우기 시작하시면 눈이 반짝반짝해지시고 20대라도 배우기를 멈추면 이미 늙어가는 거예요. 어제와 똑같이 사는 사람은 늙는 것이고 오늘 새로운 걸 하나 더 아는 사람은 자라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번 주에 작은 것 하나만 새로 배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요리 하나, 찬양 하나, 성경 한 구절, 관심 있던 분야의 기사 하나, 뭐든 좋습니다. 배우는 그 자체가 삶을 다시 살아나게 할 겁니다. 여기는 뿜뿜 라디오. 오늘도 살아나세. 저는 일곱